0: 10월 8일 황금 연휴가 기다리는 행복한 목요일입니다. 첫 곡은요. 아메리카의 시스터 골든 헤어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한낮에는 좀 덥죠. 그래도.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따뜻한 커피, 따뜻한 국이 좋은 절기인데요. 오늘은요. 이슬이 차가워진다는 할로. 그 다음 절기가 또 있어요. 곧 와요. 서리가 내린다는 상각. 그리고 또 와요. 겨울 문턱 입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이 참 짧죠. 이제 내일 와 빨간 날이잖아요. 황금 연휴로 이어지는데 우리 참전거자 여러분은 이번 연휴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이 짧은 가을을 붙잡아둘 수는 없지만 주어진 이 시간 마음껏 누릴 수는 있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세요.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5분 6분 되어가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마음속에 빈 세장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그 안에 무언가를 담게 된다. 이병률 작가는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해서 이런 인상 깊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무언가를 비워내야 정말 소중한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이 돌아올 여백이 있다는 거죠.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작가들이 참 많은데요. 한강 작가는 바람이 분다, 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떠올리게 했고요. 오래전 유아 작가는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라며 바람과 압구정동이라는 낯선 풍경을 연결했죠. 그리고 바람하면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이 문장도 떠오릅니다. 바람이 일어난다. 살아보아야겠다. 거대한 대기가 내 책을 펼치고 닫으며 파도의 물보라가 바위로부터 뛰쳐나온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에 나오는 구절이죠. 바람이 분다는 것은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멈춰있던 나뭇잎이 흔들리고 고요하던 들판의 물결이 일고 가만히 있던 마음에도 작은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오규원 시인은 술래 11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죠. 피하지 마라. 빈들에 가서 깨닫는 그것.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을. 요즘 아침 출근길에 오수매를 파고드는 서늘한 바람.

캔사스 더스트 인 더 윈드 들려드렸어요. 산뜻하고 뽀송한 바람. 가을이 주는 기분 좋은 선물이죠. 창문을 열었을 때 훅 들어오는 선선한 바람 한 줄기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이 바람, 바람에는 또 소망한다라는 뜻도 있죠. 마침 황금 연휴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어떤 바람이 있으세요? 바람 같은 희망? 멀리 떠나고 싶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바람결에 그냥 떠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 오늘은 딱 다섯 글자에 담아볼게요. 목요일이면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목요 오자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우리 모두를 설레게 하는 바로 그것. 황금 연휴. 황금 연휴 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뭐 늦잠이 보약? 집이 최고야? 떠나고 싶다? 어떤 말도 좋습니다. 여행 계획도 좋고 먹고 싶은 것도 좋고 솔직한 여러분의 신경을 딱 다섯 글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재치 넘치는 다섯 글자 기다릴게요. 지금부터 생각해보시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첨자분에게는 따뜻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립니다. 100원 이름부터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오늘도 쌀쌀하지만 가을가을한 아침 아름다운 목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2037님.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늘의 시간이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들으면서 좋은 하루 맞이합니다. 네,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꽃빛띠바라기님. 아우, 이름이 예쁩니다. 꽃빛띠바라기님. 은빛수녀님, 3개월마다 저는 정기적으로 약타러 병원 가요. 그런데요, 질문이 있어요. 아니, 병원 가시면서 질문, 어떤 질문이요? 흐흐흐, 호기심 많아서요. 수녀님은 왜 금빛이 아니라 은빛이에요? 왜 금빛이어야 할까요, 꽃빛띠님? 제 이름이 김용은, 은은자예요. 실버, 은이에요. 그리고 금은 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득을 주는 좋은 거지만요. 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임새가 참 많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은이 일상 안에서 소소하게 쓰임새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은빛수녀라고 합니다. 어떻게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젤라님, 은빛 모닝입니다. 예, 금빛 모닝보다 은빛 모닝이 좀 친근하지 않아요? 은빛 모닝입니다. 친구랑 여행을 다녀왔어요. 오는 길에 김유나의 고잉음을 들었는데 둘 다 눈물이 주르르 흘렸다고. 어우, 이 노래에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건 두 분이 어떤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 뭔가가 정말 간절하게 통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럼 이 노래 들어볼까요? 김유나 고잉홈.

김유나의 Going Home이었어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소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 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인데요. 7471님께서 나이가 들면서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장사익 봄날은 간다. 데이케어 센터에서 제가 노래 교실 수업하는 날 이 노래 꼭 부른다는 흐흐라고 하셨어요. 이 노래 들려드리죠. 7471님이 신청하신 장사익 봄날은 간다. 아오스틱님이 신청하신 차중락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오늘 두 곡은 계절송이네요. 이 두 곡 들으면서 황금 연휴 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보내주세요.

한 가지 키워드를 놓고 여러분의 재치와 센스를 딱 다섯 글자에 담아보는 시간. 목요 오후자 토크 다섯 손가락. 오늘의 키워드는요. 기다리는 마음만으로도 벌써 기분 좋아지는 그것. 황금 연휴. 이번 황금 연휴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그 설렘도 좋고 계획도 좋고 계획 없는 솔직한 심정도 좋습니다. 황금 연휴 하면 떠오르는 나만의 다섯 글자.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의 재치 넘치는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입니다. 목요 오후자 토크 다섯 손가락. 여러분 다섯 글자 오늘의 당첨자분에게도 물론 선물 드립니다. 지금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5273님은 황금 연휴 하면요 저는요 그림의 떡임 그림의 떡임 아유 저는 바빠서 황금 연휴 못 쉽니다요 라고 하셨어요. 진짜 그림의 떡이네요. 어쩌죠. 어휴, 다른 날 쉬실 날이 없으신지. 3861님은요 황금 연휴 하면요 그만 밥할래 그만 밥할래 중고생 엄마입니다. 맞아요. 연휴 때 가장 힘든 건 또 주부시잖아요. 어머님들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밥 3끼 다 해줘야 되니까 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냥 밥하지 마시고 알아서 먹으라고 하세요. 돈 조금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2064님 황금 연휴 하면 운전하는 날, 운전하는 날. 가족들과 여러 여행 장소를 다니는 날이에요. 좋으시겠어요. 다른 분들이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요. 2063님, 운전 좋아하세요? 네,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 가는 날 정말 즐거울 것 같은데 운전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또 노동이죠. 0078님, 황금 연휴하면 내일 떠나요. 내일 떠나요. 중학교 때 친구들과 여행 갑니다. 2박 3일 행복 예감 기대 만땅입니다. 와 중학교 때 동창 친구들이에요. 좋으시겠어요. 조잘조잘 또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행복한 또 2박 3일 될 것 같은데요. 어우. 1021님은 나 혼자 여행 나 혼자 여행 손주 독박 힘들어서 폰도 두고 진짜요? 혼자 여행 힐링하고 싶어요. 아 힐링하고 싶어요입니다. 중요한 건 내 나이 73세. 아 스마트폰 두고 가셔도 되겠어요. 그냥 스마트폰 가져가셔도 혼자 여행 가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은 또 여러 가지 또 안전상 필요하니까 가지고 혼자 여행 가는 거 저도 강추합니다. 9982님 손녀가 와요. 손녀가 와요. 힘들지만 함께라 더 좋은 손녀가 와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죠. 힘들지만 기쁜 것 손주가 온다라는 거 너무 행복한 일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섯 글자 황금 연휴 하면 떠오르는 다섯 글자 보내주세요. 100원 문자 샵 1053 빵뚜그로도 보내주세요. 손녀가 나에게 온다.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9982님 양파 나에게 온다.

양파 나에게 온다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 4340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4340님은 황금 연휴하니까 가족 나들이 10개월 전 주님 곁으로 가신 엄니 유언이 있어요.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하셨죠. 엄마 모시고 매번 여행 다녔는데 지금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9일 10일 연휴 중에 형제들 모여서 1박 2일 나들이 갑니다. 어머니가 생전 즐겨 부르던 노래 듣고 싶다고 해서 들려주셨어요. 어머니 생각나셨나요?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 오자 토크 다섯 손가락.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의 재치 넘치는 다섯 글자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황금 연휴입니다. 바람도 좋고 하늘도 좋은 가을이잖아요. 어디로 갈까, 뭘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까? 이런 마음들 다섯 글자로 보내주세요. 딱 다섯 글자입니다. 왜 이렇게 다섯 글자를 썼는지도 또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죠. 우리 황금 연휴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나고 있습니다.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7655님은 황금 연휴하면 황금색 들녘, 황금색 들녘. 그 황금을 보면서 기차여행 떠나고 싶어요. 기차여행 너무 좋죠. 춤을 춰요 차차님께서는요. 가족과 함께 다섯 글자 보내주셨는데요. 연휴에 사랑하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좋죠, 좋죠. 너무 좋죠. 0989님은 황금 연휴하면 연휴 대청소. 연휴 대청소. 맞아요. 이쯤에는 또 청소가 필요해요. 에어컨도 선풍기도 청소해야 되잖아요. 시댁 시골 혼자 계시는 시아버님 대청소해드리러 오늘 오후에 떠나요. 아, 시아버님 댁에 가서 청소하시는구나. 혼자 계시니까. 아우, 효도 많이 하고 오세요. 또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요. 하고 나면 또 뿌듯할 겁니다. 아버님이 또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뿌듯하죠. 박혜영님은 가을을 만끽. 단풍까지 보내주셨어요. 가을이 오니 너무 좋아요. 짧은 가을 갈 때 만발한 탄천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 가지고 가을을 마음껏 즐기러 가려고요. 좋죠, 좋죠. 갈 때 만발한 탄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이렇게. 6692님은 전국의 천주교 성지가 멋진 여행지예요. 그곳에서 미사드리고 먹는 점심은 꿀맛이고요. 18일 미리네 성지 옆 은희 성지 가요. 가끔은 혼자 1박 2박씩 가는 천주교 성지 숙박하고 묵상하고 오면 힐링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요즘에는 성지가 전에도 좋았지만 요즘엔 특히 많이 너무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 뭐 10년 전에 갔다 하신 분들은 다시 가면 달라졌을 거예요. 많이 개발도 되고 또 새롭게 갖고 와놓기도 하고 해서 오래전에 가신 성지 다시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셨네요. 채백호 부산에 가면 시골 둘째 손녀 출산 맞으러 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부산으로 가시는 거죠? 채백호 부산에 가면

채베코 부산에 가면 박혜영님이 신청하신 김현식 추억 만들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목요 오자토크 다섯 손가락 황금 연휴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의 다섯 글자 만났는데요.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라고 말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과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좋은 가을바람 맞으면서 동네 한 바퀴 걸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쉰다는 건 멈추는 일이 아니라 다시 잘 살기 위해서 숨을 돌려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도 좋은 바람 많이 많이 들여놓으시고 잘 쉬고 잘 웃고 그렇게 연휴 보내고 우리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내일 아침에도 여러분 기다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변함없이 내일 아침에 여러분 기다리니까요. 내일 만나요. 끝곡은요. 스위스로 설레고 있죠. 류아느님이 설레는 마음이라는 다섯 글자를 보내주셔서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1: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1: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1: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1: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2: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와우.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신앙과 음악,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CPBC 라디오. 따끈따끈 갓 구워진 CPBC 라디오 앱 빵에서 만나보세요.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성모여 우리 위해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긴급한 순간에 쓰는 묵직한 말이지만 일상에서도 이 말을 떠올릴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갑자기 찐살도 지방으로 자리 잡기 전에 빨리 관리해야 한다고 하죠. 제가 요걸 몰랐네요.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 돌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예쁘고 가장 걷기 좋고 가장 마음이 흔들리기 좋은 시간, 이 짧은 가을의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콧 조플린의 메이플 리프 레그, 단풍잎 렉타임, 자 피아노의 랑랑입니다.

0: 스콧 조플린의 메이플 립 렉. 단풍 잎 렉. 메이플 하면 또 뭐 메이플 시럽 캐나다죠. 피아니스트 랑랑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유경랑 씨 올려주셨고요. 메밀꽃이 활짝 피었네요. 그리고 마리안나 나라라 누리호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안경근 스테파노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목요일을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한글날 연휴가 되네요. 고교 절친 5명이 내일 충무로역에서 만나서 남산 한옥마을과 남산 자락 둘레길 걷기로 했네요. 아유, 아주 건강한 이 친구들 참 좋습니다. 행복한 가을 되세요.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자, 그리고 세라 55. 오늘은 가을 겨울 맞이 옷장 정리하는 날. 오, 3시간째 정리 중인데 집안은 점점 케이오스가 되어갑니다. 옷장 정리 이거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사계절 뚜렷해서이기도 하지만 웬 옷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버리는 포인트를 제때 실행하지 못한 탓인 것 같습니다. 비만되기 직전에 포인트 옷 정리에도 적용해야겠네요. 다림질하며 계절옷 바꿔 놓으려니 오늘 하루 긴 노동으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힘을 주는 명동백장님의 유쾌한 클래식 함께할게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 오늘 즐거운 노동 되시기 바랍니다. 지니클라라, 와 즐겁게 듣고 있어요. 신나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우리 좀 신나게 오늘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즐겨주시죠. 자, 1부 한국 미드랩 제공입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스위트 일란데스 아일랜드 여인 플루트의 제임스 골웨이 디엠포 리브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요즘 그 소식을 통해서 또 SNS나 또 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성악계에 아주 큰 별이셨죠. 메조 소프라노 김청자 아니엘 선생님이 지난 5일 향년 82세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조금 늦었지만 하느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청자 아니엘 선생님은 가톨릭 신자로서 음악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며 평생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오셨는데요. 정년 퇴임을 앞둔 2009년부터 13년 동안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봉사했고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말라위의 오지마을 칼롱가에서 말라위 최초 전문 음악교육기관 루스빌로 뮤직센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죠. 우물을 파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말라위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김청자 선생님은 참 짙은 그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제가 그 월간 객석 기자 1년 차인가 2년 차에 그 한국 오페라단에서 까르멘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처음 뵀는데 카리스마가 엄청나셨죠. 그래서 뭐 거침 없으시고 정말 그 자기가 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 아주 그 정확하게 또 큰 목소리로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딱 말씀하시고 그거는 무대 위에서도 아주 돋보였습니다. 정말 파워와 카리스마 그리고 그때 까르멘 막 맨발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멋진 까르멘이었고 소리가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김청자 선생님이 이제 뭐 독일에 가실 때 그 파독도 간호사로 이렇게 가셔서 거기서 또 성악을 배우셔서 또 이렇게 공부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도 오셨다가 다양한 학교에서 이렇게 또 가르치시고 정말 이 배운 학생들은 좀 뭐 힘든 점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그 많은 것을 배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김청자 선생님 그때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참 옛날 얘기였어요. 우리 김청자 선생님 김청자 아니스의 평안한 안식을 기도하며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아니스 선생님의 목소리로 구노의 아베 마리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메초 소프라노 고 김청자 아네스의 아주 극하고 깊은 음성 아베 마리아,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듯한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지니 클라라 김청자 아네스 선생님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선생님 음반 저에게도 소중한 음반입니다. 아, 음반 가지고 계시군요. 세라 55 저는 백재은 선생님의 페이스북에서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유복한 가정에서 유학으로 성공한 분인 줄 알았는데 입지전적인 분이시더군요. 훌륭한 예술가 한 분 너무 일찍 가신 것 같아요. 그분의 입지전적인 면에 대해 감명 깊고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고요. 또 여기 아네스 김청자 선생님 오래전 청년 성가대 시절 김청자 선생님 제자가 있었다고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세라 55 주님의 품에서 안식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기사 보고 진심 깜짝 놀랐는데 그랬군요. 기사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유경남 씨 멋진 삶을 사신 분이었군요. 좀 더 오래 우리 곁에 계셨어야 했는데요.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곁에 계실 힘이 있었으면 아마 말라위에서 계속 일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공헌하신 분들은 원래 수명보다 2, 30년은 더 생명 연장시켜주세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38년 전 레슨하시던 모습도 그 후배는 제게 얘기해 주었는데 선생님 소식은 이곳저곳에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늘 마음속에 계실 겁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메초소프라노 백재훈 씨가 이제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 아버지가 이제 까르멘을 보러 까르멘이었나? 하여튼 그 김청자 선생님 나오는 그 오페라를 보러 갔는데 그날 김청자 선생님 나오신 날이 아니고 그 정영자 선생님 백재현 선생님 엄마가 나온 날이어가지고 그날 이제 보게 된 바뀌었던가 뭐 그래가지고 그날 봤는데 그때 이제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셨다 그래요. 백재현 선생님 부부가 백재현 선생님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김청자 선생님이 너네들은 내가 아니었으면 나오지도 않았어 이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랬던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하늘나라에서 또 김청자 선생님 많은 분들 위해서 또 수고하신 우리 김청자 선생님 안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7번 G장조 케일번호 453 3악장 알레그레토 프레스토 피아노와 지휘의 우치다 미츠코 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7번 G장조 켈보노 453 3악장 알레그레토 프레스토 지휘와 피아노의 우치다 미치고 그리고 또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백재은님 탄생이라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글쌈 오래전 그녀가 섰던 까르멘 무대를 기억하는 이로 시간의 무상함을 새삼 느낍니다. 예, 저도 까르멘을 봤는데 김청자 선생님의 정말 멋있었죠. 그렇습니다. 3635 쓰시는 분 장일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에 장일범의 6클 6주년 음악회 초대해 주셔서 친구들과 함께 눈과 귀가 호강하는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왕님 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 드립니다. 유럽 고음악의 무법자들이 온다 아트하우스 17 한국 첫 내한 공연이 있습니다. 10월 10일 고향놀이 그리고 10월 11일 아트센터 인천 세 분께 두 장씩 해서 여섯 장 이렇게 각각 드리는데요. 자 이 아트하우스 17은 고음악 단체입니다. 그리고 5세기 이전에 쓰여진 이 음악이 오늘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이유. 일부는 Sounds of Eggenberg라고 해가지고요. 예술과 음악이 바로 그 시대에 절정에 달했던 17세기 에겐베르크 성을 주제로 음악과 건축, 천문학, 예술이 하나의 세계관 아래 결합된 궁정문화의 면모를 고음악 콘서트로 들려주고 2부 Remember Me는 음악극 형식의 공연으로 잃어버린 시간과 고향, 유럽 역사 속 강제 이주의 상흔을 현대적 관점에서 다루며 남겨진 기억의 시적 정서를 무대 위에서 펼쳐낼 예정입니다. 이 공연 여러분께 선물 드립니다. 두 양일간 6장씩이니까요. 세 분께 두 장씩 해서 6장씩이니까 아트센터 인천인지 또 여기 또 공연장 예 고향 아람누리인지 정하셔서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0일이 고향 아람누리고요. 11일이 아트센터 인천입니다. 열정적인 참 아름다운 모습 잊지 않을게요. 김청자 선생님 계속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서 유클 가족 여러분 김청자 아네스를 위해 로사리오 성월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안경은 스테파노도 김청자 아니에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항구 주인공은 에도 시대 일본 우키요의 화가이자 판화가 가스시카 호쿠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그리겠다고 다짐한 화가답게 가스시카 호쿠사이는 일생 동안 약 3만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매일 한 점씩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린다 해도 80년이 걸리는 분량이죠. 물론 그가 남긴 작품은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처럼 장엄한 걸작만은 아니었습니다. 호쿠사이에겐 장대한 자연도 삼라만상 가운데 하나였고 사람들의 일상과 욕망, 거리의 유행과 통속적인 이야기까지 모두 그림의 대상이었는데요. 그는 소설 사파와 교재, 그림 그리고 추나까지 그렸습니다. 당시 노란 표지의 통속소설이나 화루개를 소재로 한 읽을거리에도 많은 사파를 그렸는데요. 호쿠사이는 작가가 건넨 밑그림을 그대로 옮기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장면을 해석하고 구도와 표현을 바꾸려 했기 때문에 작가들과 자주 충돌했죠. 하지만 바로 그 고집 덕분에 읽을거리의 덤처럼 여겼던 사파는 하나의 독립된 그림으로 더 강한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그중 문어와 해녀는 오늘날의 눈으로 봐도 기이하고 강렬한 작품인데요. 환상과 욕망, 불안이 뒤섞인 이 그림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에도 등장해 영화 전체에 흐르는 불온한 분위기를 한층 짙게 만듭니다. 영화 아가씨 음악 가운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장필립 라모의 Peace de Clavecin, Suite in E minor, 8번 땅브랭 함께 들으실 텐데요. 여기 연주자는 다릅니다. 합시코디스트 장 롱도의 연주입니다.

아시카 후쿠사이는 요괴에도 깊은 관심을 가진 화가였습니다.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800만은 정확한 숫자라기보다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 수많은 요괴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은 아마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존재들이었겠죠. 호쿠사이는 민담 속을 떠도는 요괴들을 그림으로 옮겼는데요. 어떤 요괴는 우스꽝스럽고 또 어떤 요괴는 꿈에라도 나오면 어떡하나 싶을 만큼 섬뜩하게 묘사합니다. 결국 호쿠사이가 말한 삼라만상은 눈앞에 보이는 풍경만을 뜻하지 않았죠. 그는 자연과 사람, 도시와 일상뿐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욕망과 두려움까지 그림으로 바라보려고 했는데요. 특히 추나와 요괴 그림은 세상이 품은 빛과 어둠, 품격과 통속, 자연과 인간의 욕망까지 모두 그리려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엑토르 베를리오즈의 생포니 판타스틱, 환상교향곡 작품 14, 그 중에서 다섯 번째 악장 Songe d'une nuit de sabbat, 마녀들의 밤의 향연과 꿈, 이 5악장이 바로 그 Sleeping with the Enemy, 적과의 동침, 여기 이제 영화에서 나왔던 무서운 남편 장면에 약간 옵세션 있는 남편 장면에서 막 줄리아 로버츠가 고통받았던 그때 나왔던 음악이죠. 자,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액토르 벨리오즈의 생포니 판타스틱 작품 14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악장이죠. 5악장 송슈 디 뉘 드 사바트 마녀들의 밤의 향연과 꿈. 아주 그냥 뭐 굉장한 그 괴성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들끓게 하는 그런 열정 이런 것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죠.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고요. 예술가의 한국 가스시카 호쿠사이 편 우리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스시카 호쿠사이 하면은 좀 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사극에서 이 가스시카 호쿠사이의 작품을 쓴 거예요. 왕 뒤에다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의 그 전통 미술에는 이 파도가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호쿠사이의 작품을 왕 뒤에다가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극 정말 저렇게 디테일을 중시하지 않고 만드는구나. 공영방송에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참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 고증을 잘해서 사극도 잘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각 호쿠사이를 또 다루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자, 달리스콜라스 내한하는데 판매가 너무 저조하더군요. 이럴 때면 기획자도 아닌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글쌈. 걱정하실만 하죠. 또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탈리스콜라스의 화음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분들이 이제 뭐 멋을 부리는 분들은 아닙니다. 옷도 뭐 그냥 편안하게 입고 나오고. 그렇지만 정말 그 음악은 정말 최고의 음악인데, 아, 이게 이제 그 경북대학교하고 또 서울에서도 공연을 하죠. 서울에서도 공연을 하는데, 이 저는 그날 대구 오페라 페스티벌 9일날 한글날에 그 대구 오페라 페스티벌 가야 돼

가지고 못 보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역삼 시절 LG 아트 센터에도 내 아내 알레그리 미제레레 들려주었었는데 이번에도 속해 있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저는 예전에 그 예술 전당에서 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장 롱도의 합시코드 연주 좋아합니다. 글삼 올려주셨고 그렇죠. 장 롱도는 또 백건우 선생님하고 친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춘하의 세계를 접했다. 장률 감독의 경주. 이게 영화입니까? 그 거기서 춘하의 세계를 접하셨다고 하시고. 아 참 이번 유쾌한 클래식 6주년 기념음악회 언제 다시 듣게 되나요? 다시 보게 될까요? 알려주세요. 지니클라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지금부터 발표해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우리 평화방송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시간에 이 라디오를 통해서 첫 방송이 되고요. 평화방송 평화TV를 통해서는 10월 30일 금요일 저녁 9시 30분 또 31일 토요일에는 밤 11시 그리고 11월 5일 목요일에는 새벽 2시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솔 잠이 올 테니까요. 그리고 11월 6일 금요일에는 오후 4시에 이렇게 방송됩니다. 다섯 번이나 방송되니까 이걸 놓치신다면 정말 실망할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는 아직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시겠죠? 자 그리고 맞는 말씀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역사적 고증을 오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세라 55 올려주셨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들으실 곡 에르네스트 쇼송의 곡을 골랐는데요. 피아노와 바이올린 스트링 퀄텟을 위한 콘서트 작품 21 4악장 피날레 듣겠습니다. 바이올린의 조슈아 벨, 피아노의 장 이브 디보드의 타카치 퀄텟의 연주 들으시면서 저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7: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마이크 웰시의 오 샹젤리제. 아, 샹젤리제 거리를 건 듯한 즐거운 느낌. 포컬의 조 다상의 연주로 노래로 함께 들으신 곡이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출발했습니다. 샹젤리제 수 안녕하세요. 세라 55 화가 장승엄님도 생계를 위해 춘화를 그리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영화에서 봤습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유튜브 방송도 6주년 기념 당연히 해드리니까요. 그것도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삼신홀딩스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막 여러 장르가 나오다가 막 휘파람까지 나오네요. 역시 늘 공연에서 정말 재밌게 청중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빈피를 비롯한 비엔나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함께 만든 The Philharmonics.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Die Fledermaus, 박쥐의 오버처 서곡을 함께 또 감상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오나요? 필하모닉스 매년 왔는데. 자, 이번 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드리는 책 선물. 비범한 책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책. 마틴 게이포드의 화가의 눈, 손, 마음. How Painting Happens and Why It Matters. 그림이 만들어지는 신비로운 여정에 관하여 이 책이 되겠는데요. 조주연 씨가 번역한 에포크 출판사의 책이 되겠고요. 이 책은 정말 그 도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컬러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부터 오늘날의 현대미술까지 위대한 그림이 탄생하는 과정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그런 일들이 주로 화가의 머릿속에서 화가 혼자 있는 작업실에서 일어나는 까닭이다. 그렇죠.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오가며 오랜 신뢰를 쌓아온 미술 비평가 마틴 게이포드가 쓴 화가의 눈, 손, 마음은 이우환, 게랄트 리히터, 프랭크 아워바흐, 질리언 에어스, 프랭크 볼링, 세실리 브라운, 피터 도이그, 루시언 프로이트, 카타리나 프리치, 데이빗 호크니 등등 이 프랭크 스텔라도 있고요. 정판츠 같은 수많은 작가들과 30여 년에 걸쳐 나눈 방대한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해박한 지식을 늘어놓는 대신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방식으로 영감이 작품으로 구현되는 신비한 과정을 명쾌하게 보여주는데요. 자, 오늘도 이 작품 속의 한 페이지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있는 이야기, 186쪽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기 있는 1964년작 두 개의 주홍, 주황과 빨강은 오늘 내게 아주 새롭게 보여요. 내가 이전에 그 색채들에 가졌던 생각과는 꽤 달라 보입니다. 맨 위에 빨간색에는 홍조가 있는데 전에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그림은 네 개의 튜브에서 짜낸 물감으로 구성되었고 섞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어요. 믿기지 않죠? 저기 저 모양은 주황색이 아니라 노란색처럼 보여요. 실은 노란색이 아니라 카디뮴 오렌지색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짙은 초록 초콜릿색처럼 보이는 원형 있잖아요. 사실 주홍색이에요. 와, 이게 정말 그 색깔이 이 같이 콤비네이션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빛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재미있는 또 이 에피소드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책 모두 다섯 분께 드립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이 멋진 양서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릭스 멘데스존의 Die schöne Melusine, 아름다운 멜루진의 서곡 작품 32,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펠릭스 멘데스존의 The Schöne Melusine, 아름다운 멜루진의 오버처, 서곡 작품 32 들으셨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까 또 이 미술책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 소장하기 정말 필요한 책이라고 또 지니클라라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쏙쏙 풀어드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어부터 발음, 형식, 음반 추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문자나 앱을 통해 남겨주세요. 요즘 병역 특례가 화제네요. 클래식 연주자들도 병역 특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콩쿠르가 체육으로 치면 금메달에 해당하나요? 라고 청취자 3415 쓰시는 분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확히 말하면 예술요원 제도는 군 면제가 아니라 군 복무를 예술 분야의 대체 복무로 하는 제도입니다. 1973년부터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특기자에게 이 제도를 적용해 왔는데요. 체육 분야는 기준이 비교적 익숙하죠.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금메달리스트가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클래식 음악은 어떨까요? 병무청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한 사람 가운데서 입상 성적 순으로 2명 이내가 예술요원 편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콩쿠르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주안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등이 자주 언급됩니다. 한때는 인정 대회가 훨씬 많았지만 병역 자원 감소와 형평성 논란 속에서 편입 인정 대회 목록을 여러 차례 줄여왔고요. 예술 요원으로 편입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장병처럼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옛날에 이거 실미 훈련이라 그랬는데, 이후 34개월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복무하고요. 또 공연, 강습, 교육, 공익 캠페인처럼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바리톤 김태한 씨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이후에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이런 그 공익 이런 또 근무를 또 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있는데요. 조성진은 2009년 하마마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하며 예술 요원 자격을 얻었고요. 이 콩쿠르가 아니었어도 그는 2015년 쇼팽 콩쿠르 우승으로 혜택 자격이 주어졌겠죠. 피아니스트 선우 예관은 2017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이민찬 역시 2022년 같은 대회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이민찬은 그보다 앞서 2019년 윤희상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으로 이미 예술 요원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고, 바이올리스트 양인모도 2015년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2022년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의 우승으로 예술 요원에 편입했습니다. 손을 중시하는 연주자의 경우 콩쿠르 우승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진로와 병역 문제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곤 하는데요. 세계 무대에서 쌓은 성취를 다시 우리 사회와 나누는 또 다른 복무의 방식인 만큼 더 많은 예술 요원이 나오길 바라면서 조지 프리데릭 헨델의 건반 모음곡 스위트 B플랫 장조 헨델 작품 번호 434, 그 중에서 네 번째 악장 미뉴엣 듣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고요. 니콜로 파가니니의 24개 카프리스 포 바이올린 작품 1, 24번 A단조 바이올린의 양인모의 연주로, 그리고 프레드릭 쇼팡의 12개 에튜드 작품 13번 트리스테스 이별의 곡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로 또 이렇게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이 병역 특례, 이 클래식 부문은 어떻게 되는가, 예술 요원이 이제 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프레드릭 쇼팡의 12개 에튜드 연습곡 작품 10의 3번 트리스테스 이별의 곡, 피아노의 이윤찬 연주로 이별 연습곡 들으셨고요. 또 니콜로 파가니니의 24개 카프리스 이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 1, 24번 A단조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의 연주 이 또 공연 실황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지 프리데릭 핸델의 건반 모음곡 스위트 B플랫 장조 핸델 작품 번호 434 중에서 4곡 미뉴엣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또 감상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였습니다. 여기 새싹 청취자 7016 쓰시는 분이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신진 작가예요. 제가 아주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오진 않지만 오늘도 전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방송을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신 책을 꼭 갖고 싶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꿈을 더 키워나갈래요. 이렇게 올려주셔서 에포크 출판사의 그 아름다운 도판에 또 아름다운 화가들의 이야기가 담긴 진짜 이 화가란 무엇인가, 작품은 어떻게 탄생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을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책 읽으시면서 또 작업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 마틴 게이포드의 화가의 눈, 손, 마음 이 책, 에크버크 출판사의 책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려요. 주소를 꼭 보내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주소를 꼭 보내주세요. 7016 쓰시는 분. 자, 그리고 안토닌 드보르작의 곡 들어야죠. 안토닌 드보르작의 체크 스위트, 체크 모음곡 작품 39, 그중에 5악장 피날레 프리안트 프레스토,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한 엔델 엘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북독일 방송 엘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체크 스위트, 체스코 모음곡 작품 39 가운데서 피날레 프리안트 프레스토,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한 엔데르 엘피라모니 오케스터, 북독일 방송 엘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엘베강의 오케스트라라는 뜻이죠. 자, 세라 55 책 선물 받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전시회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중구 미술이협회 정기전도 다다음 주 충무아토에서 열린답니다. 회원전이라서 한 작품만 되니 부담은 없어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자, 중구 미술인협회. 자,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또 기분 좋은 날 되시라고 조아키노 로시니의 곡을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심포니아 넬 오페라 라가짜 라드라, 오페라 도둑같이 심포니아 중에서 이 곡 알레그로인데요. 이 곡 보통 우리 오케스트라 곡으로 많이 듣잖아요. 오늘은 두 대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클라우디오 마카리하고 파올로 뿔리에제 두 명이 함께 연주해주는 이중주입니다. 자, 로시니 곡 들으시면서 도둑같이처럼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 한국비드랩 제공입니다. 여야가 국정감사 셋째 날인 오늘 레버리지 ETF 도입, DMG 지뢰 폭발 사고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7조 4천억 원을 기록해 국내 기업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인구위기 지역을 89곳에서 92곳으로 3곳 늘렸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부산 금정구와 동두천시, 통영시가 추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압델파타 RCC 이집트 대통령과 오늘 청와대에서 회담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0: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여야가 국정감사 셋째 날인 오늘 레버리지 ETF 도입, DMG 지뢰 폭발 사고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 금융위원회와 기획예산처, 법무부,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합니다. 정무위에선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 재정경제위에선 미래대응 기금 편성 적정성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사위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관련 준비사항, 국방위에선 지뢰 폭발 사고와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문체위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종묘앞 세운상가 개발 등을 두고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여야 지도부가 막말 논란과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화 암살자들에 출연한 배우의 외모를 비하하고 부엉이 바위 영화를 만들자고 하는 등 국민의힘의 막말이 점입 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은 봉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감금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국감이 진행되는 9개 상임위 가운데 최대 격전지는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사위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수사기관 수장 공백과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여권이 제기하는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7조 4천억 원을 기록해 국내 기업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2.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195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26.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05조 7,533억 원을 1.6% 상회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4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영업이익은 이번 1개 분기만으로 지난해 전체의 2.5배에 달했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반도체 부문, 특히 메모리 사업부가 홀로 전사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스피가 0.07% 상승 출발한 뒤 장 초반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07% 상승한 6,808.68에 장을 열었지만 장 초반 하락 전환하며 현재 약 보합세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3% 하락한 898.19에 출발했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30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구위기 지역을 89곳에서 92곳으로 3곳 늘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년마다 재고정, 재고시하는 인구 감소 지역에 부산 금정구와 동두천시, 통영시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는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 칠곡군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청년생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세제 특례가 지원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위기 지역에서 벗어난 곳도 회복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압델파타 RCC 이집트 대통령과 오늘 청와대에서 회담합니다. 두 정상은 공식 환영식부터 소인수 확대 회담, 협정 양해각서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회담에서는 공급망 인프라 등 경제협력 방안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번 국빈 방한이 한 이집트 관계를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 아프리카 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이후 11개월 만에 마주하게 됩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알래스카 지역 방송 알래스카 뉴스 소스와의 인터뷰에서 벤스 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의 한국 정부 투자 참여와 관련해 솔직히 한국에 일부 정치적 역학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솔직히 말해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하든 이 사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상업성을 전제로 사업을 검토한다고 밝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치 역학으로 표현하며 한미 간의 온도차를 시사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LNG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으며 우리는 이 일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2천억 달러 규모 에너지 분야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해당 투자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낮추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곧 합의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대한 청구금을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2: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오는 10일 교구청에서 신청사 축복식과 역사박물관 개관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1911년 교구 설정 이후 115년의 신앙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사목의 중심이 될 신청사와 역사박물관의 새 출발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준공된 신청사는 옛 대건중학교 과학관과 운동장 부지에 건립됐으며 1968년부터 교구청 본관으로 사용해온 옛 건물은 역사박물관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행사는 오후 1시 30분 역사박물관 개관식을 시작으로 공식 기념식, 교구 설정의 역사를 형상화한 조형물인 하늘의 종 제막식, 신청사 축복식과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를 비롯해 부산교구 손삼석 주교와 신호철 주교, 마산교구 이성효 주교, 안동교구 권혁주 주교를 비롯해 주교들과 수도의 장상, 기관장 등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한길 타데우 대주교는 신청사와 역사박물관이 교구의 역사를 소중히 간직하고 새로운 복음화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공동 추진하는 제조현장 맞춤형 자율주행 운반장비 개발 사업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공장 안에서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식해 부품과 자재를 운반하고 생산 작업을 지원하는 첨단 장비와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대구는 구동 모듈과 배터리 등 핵심 부품과 장비 제작을, 전남광주는 자율주행 센서와 제어기술 개발을 맡고 개발된 기술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성능을 검증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핵심 부품 국산화율 90% 이상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 재지정 결과 경북의

0: 일자리와 주거돌봄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 경상북도 무형유산대전이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오는 18일까지 열립니다. 깊어진 시간 장인의 숨결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경북 무형유산 장인들의 전통 기술과 예술성이 담긴 작품 130여 점을 선보입니다. 또 행사 기간에는 배짜기와 누에고치 실풀기, 옹기 만들기 등 전통 기술을 직접 배우는 무료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대구시가 내일 수성모 상화동산에서 가족 간 소통과 세대 간 교류를 위한 2026 패밀리 페스타 대구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가족 공감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솜사탕 체험쇼와 가족 게임 대항전, 청소년 랜덤 댄스 챌린지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전통 공연과 청소년 밴드, DJ 페스타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도 펼쳐져 세대와 문화를 넘어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대구시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영유아와 임산부 가족이 함께하는 제13회 유아차 걷기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2도에서 26도로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5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3.8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원평성당 성정엽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48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준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혹시 나도 글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필사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인 윤동주,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이런 문인들도 필사를 통해서 글쓰기 훈련을 했고요. 심지어는 이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도 당대의 뮤지션들의 악보를 수없이 필사했다고 하는데요. 굳이? 왜? 왜 꼭 필사를? 이라고 묻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쓰기에 있어서 필사의 효과는 꽤나 크다고 합니다. 필사를 하면요, 내가 눈으로만 후루루룩 읽던 그 문장을 한자 한자 쓰면서 그 문장의 마음이 좀 오래 머물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보고 내 생각도 정리하고 글쓰기를 단단히 키워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책과 함께해서 더욱더 맛있는 강용인의 라디오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목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심플리시티의 청하여라 찾아라 함께 들었고요. 저는 빵집 진장 김강령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오늘 딱 복음 내용이었죠.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오늘 복음에 맞춰서 첫 곡 이렇게 함께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복음과 딱 맞는 선곡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좀 열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프닝부터 이제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필사부터 시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필사의 장점들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탁월한 글을 쓰는 작가의 글쓰기 방식을 나도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내가 평소에는 좀 안 쓰는 단어들, 안 쓰는 표현들도 좀 음미해 볼 수 있고요. 이 작가는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문장을 만들었을까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또 반복하다 보면 내가 나만의 언어를 이렇게 좀 발견하고 오,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나랑 찰떡같이 맞네? 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샥 꺼낸 다음에 이 문장은 내 문장으로 만들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실 때 그런 문장들을 한자 한자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빵집 가족분들 어떻게 필사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내가 필사를 한다라고 하면 주로 어떤 책, 어떤 작가의 문장을 많이 필사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도 신학생 시절에는 필사를 참 많이 했는데요. 작은 필사 노트가 있었어요. 그 노트에다가 어떤 시의 구절들을 적기도 하고요. 읽고 좋아했던 소설의 문장들을 많이 적기도 했는데 신부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필사보다는 자꾸 캡처와 사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꺼내보려면 수첩이 참 좋은데 오히려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캡처해놓은 것들은 사진첩 저 안쪽으로 이렇게 숨어버리는 것 같아요. 필사를 많이 할 때는 분명 글도 더 잘 썼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저장용, 기록용으로만 남기니까 제 글쓰기 실력도 좀 떨어진다 할까요? 여러분들 아마 복음 필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성경 필사 하시는 우리 교우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필사는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라디오 빵집 문 활짝 열고 우리 빵집 손님분들 찾아와 주셨는데요. 채첼리아님께서 용대 신부님 안녕하세요. 청명한 날씨의 오후 신신우신 출석합니다. 시 필사하기 좋은 계절에 저도 시 필사 도전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 우리 채첼리아님 어서 오시고요. 정말 시 읽고 소설 읽고 문학작품 읽기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저는 어딜 갈 때마다 늘 가방에 책을 한두 권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요즘 이렇게 좀 시집들 많이 챙겨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또 이제 그 인터넷 온라인 서점에서 시집을 몇 권 골랐는데 아 고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하네요. 이혜경 잼마님도 오셨는데요. 신부님 일을 하다 보니 메시지 남기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도 방송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끔 글도 적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셨는데요. 우리 잼마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 이 신신우신 편하게 들어주시고 쭉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의 일상 잘 즐겨주시면서 또 출석 인사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인사 기다리면서 모두 무료 입장 부탁드릴게요.
1: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요민의 빵집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실비아님께서 저도 신신우신과 함께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작품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을 뵐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마음속에서 새로운 꿈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역시 아주 제가 팬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님을 한 분 이렇게 모시고 1부부터 통 크게 스페셜 책방지기와 함께 북토크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모셔볼 작가님은요,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글에 대한 마음에 대하여 정말 한수 배워보고 싶은 그런 분인데요. 20만 독자가 선택한 스테디셀러 태도에 관하여를 비롯해서 20년 이상 꾸준히 글을 쓰고 또 책을 출간하고 계시는 임경선 로사 작가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와, 너무나도 설레는 시간인데요. 벌써 흥분해가지고 입꼬리가 안 내려가고 있는 제가 보이시나요? 지금부터 2시까지 이 글쓰기에 대한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아니 로사, 왜 로사가 되셨을까? 라는 신앙적인 질문까지 아주아주 많이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좀 못 기다리겠는데요. 지금 바로 우리 라디오 책방 문 활짝 열고 귀한 걸음 해주신 임경선 작가님 직접 챙겨오신 음악 한 곡 듣고 바로 만나보면 좋을 것 같네요. 바흐의 골든베르크 변주곡 BWV 988번 아리아, 우리 글렌 굴드의 연주로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아날로그 감성 발효 타임. 시나브로 풍며드는 라디오 책방.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죠. 주제가 있는 북클럽 라디오 책방. 오늘은 스페셜 책방지기 임경선 로사 작가님과 함께하는데요. 우리 작가님은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졸업 후에 광고대행사와 음반회사 등에서 일을 하시다가 2005년부터 전업작가의 길을 또 걷고 계시는 분입니다. 올해로 22년차 전업작가가 되셨는데요. 와, 또 1년에 한 권씩 성실하게 또 책을 써오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스테디셀러, 에세이, 태도에 관하여, 다정한 구원 등이 있고요. 소설 다하지 못한 말, 소설집 호텔 이야기 등 이 많은 책을 또 이렇게 쓰시고 또 독자들과 만나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던 우리 작가님 라디오 빵집에 모시니 너무나 떨리는데요.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임경선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아, 임경선 로사입니다. 이게 정말 처음 네, 제 이름을 방송에서 네. 세례명을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네요.
0: 오, 네. 세례명을 이렇게 얘기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신가요?
1: 네, 네. 그럼요.
0: 네. 오늘 이렇게 라디오 빵집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에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1: 저는 사실 그 평화방송 신신우신을 20대 때 한번 일로

0: 네네.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 네. 그때 무척 좀 큰 좀 감흥이 있었고 이렇게 신부님들이 이렇게 또 방송 진행하시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조금 놀랍기도 했지만 네. 또 굉장히 신선했고 되게 좋았어요. 좀 네. 잘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인상 가지고 있다가 뭐 한 몇십 년 후에 이제 제가 출연자로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네.
1: 내가 CPBC 라디오 신신우 씨네 나오게 되다니 정말 네.
0: 사람 일은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저도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또 라디오 빵집을 하게 될 줄 상상을 못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상상을 못한 두 사람이 만나서 아주 맛있는 북토크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좀 가벼운 토크로 네. 작가님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작가님은 라디오라고 하는 매체랑 인연이 좀 깊으시죠?
0: 아, 라디오는 제가 전업 저술가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글을 쓰면서 동시에 이제 라디오 출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고정 출연 많이 했고 상당히 한 10년 횟수로는 그 정도 야. 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항상 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근래에는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예. 좀
1: 부담감과
0: 네, 좀 부끄러움이 있죠. 네. 네.
1: 이렇게 좀 기억나는 프로그램은 저는 이제 유일월의 라디오 천국
0: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또 네. 오래 하셨는데 네. 이 제가 올해 10월이 이제 다 차면 딱 1년 된 네. DJ거든요.
0: 그렇죠.
1: 좀 보기 어떠신가요?
0: 아 저는 아까 밖에서 네. 저희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김밥 같은 거 같이 먹고 뭐 이러다가 그때는 그냥 저희 보좌 신부님 뵙는 느낌으로 뵙는데 스튜디오 딱 들어가시니까 인격이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1: DJ 느낌 좀 나나요?
0: 목소리가 완전 네. 이건 방송인.
1: 와 우리 네. 또 라디오 구력이 높으신 작가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너무 기쁩니다. 네. 아 드디어 내가 1년에 좀 밥값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라디오의 매력 어디에 좀 포인트가 있을까요?
0: 라디오의 매력은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진실한 이야기를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듣는 사람은 그 예의를 갖춰서 차분히 들어주는 그 소통의 밀도가 네. 되게 깊고요.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되게 흩날리는 어떤 그런 뭐 소통이라고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흩날리는 말들과 어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막 하는 이제 이런 세상인데 라디오만큼은 어떤 누가 차분히 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듣는 사람은 또 정말 귀 기울여 담아듣는 저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의 어떤 생명력이랄지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1: 약간 네. 마치 산에 올라갔을 때 정말 여러 갈래 뭐 길들 이 네. 길이 맞아라는 그런 길들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잘 가꿔진 그 길 우리가 네. 정말 이 길을 소중히 여기는 그 길 위에 약간 발자국을 함께 더하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네요.
0: 그 공을 들인 소통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는. 네.
1: 맞습니다. 또 제가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네. 오늘 작가님과도 이렇게 또 청취자분들과도 이러한 만남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쁜데요. 우리 디오네시아님께서 임경선 작가님 너무 좋아요. 간결한 문체와 성실한 글쓰기. 프로다운 아우라가 너무 좋아요.
0: 제가 지금 알바 시킨 거예요, 저거. 네. 다 심어놓고 왔어요, 몇 명. 네.
1: 아, 그렇군요. 우리 작가님의 팬 1번 이렇게 네. 작가님께서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별사랑해님께서 임경선 로사 작가님 반갑습니다. 신신우 신에서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권레오님께서 신부님 얼굴 빨개지셨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얼굴이 자주 빨개지진 않습니다. 네.
0: 아, 네.
1: 우리 또 작가님을 또 약간 팬심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아까도 소개할 때 임경선 네. 로사 작가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지만 네. 작가님 최근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0: 그렇죠. 제가 네. 작년 지금 가을이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무렵에 네. 그러니까 작년 6월 달 교리 시작해서 이제 6개월 후인 12월 달에 받았죠.
1: 네. 네. 이 세례는 어쩌다가 좀 받으시게 된 건가요?
0: 아, 세례를 받게 된 계기는 되게 조금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제 작업방에서 그 세종로 성당에 이제 그 삼종기도 종소리가 매일 울려요. 네. 사실 거기는 이제 종소리가 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신부님이 많이 좀 민원들 해결해 나가시면서 그 종소리를 계속 지켜 나가 주셨는데 저는 그 낮 12시와 밤 6시에 울려 퍼지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몇 년을 계속 지내고 그냥 아 좋다 평화롭다 밥할 시간이구나 뭐 등등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있다가 재작년 재작년 그 크리스마스 때 미사를 처음 가봤어요. 그때는 그냥 방문 그러니까 놀러 가는 마음으로 그렇죠. 부담 없이
1: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0: 네, 뒤에서 제 딸과 같이 가서 이제 보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 주임 신부님이셨던지 박동근 도나도 신부님 강론이 너무 좋아서 근데 저는 그런 그 강론의 이야기에 상당히 좀 집중해서 듣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이분은 정말 많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셨구나 하는 그게 감동으로 와닿아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혼자 그냥 조금 다니다가 네. 다니다가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됐고 정말 뭐 여러 가지 그런 우연들이 뭐 많이 또 겹치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전 세계 이제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뭔가 황폐한 세계를 그리고 있달지 너무 자본주의화 돼가고 뭔가 과학기술을 맹신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좀 영적인 어떤 누가 영적으로 이끌어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그 전에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워낙 또 좋으셨고 네. 그 후에 레오 교황님 좋으셔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저처럼 사실 나이 다 들어서 그냥 주변에 사실 없는데 제 말로 간다는 게 어려운데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그 우연의 겹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게 또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또 흐름이더라고요.
1: 이 성당에 방문하시고 또 네. 이렇게 오가실 때 좀 낯설진 않으셨나요?
0: 이렇게 되게 나이스하신데 그렇다고 또 개입하진 않으시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저렇게 뭐 네. 너 어디서 왔니?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뭐 넌 누구니? 뭐 이제 이걸 안 해주시니까 저처럼 조금 예. 저 같은 성격에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게.
1: 저희끼리 네.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점잖은 종교다. 네.
0: 그리고 가톨릭의 특징을 이제 제가 이제 그 초심자 약간 그러니까 초짜로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참 놀랐던 게 다들 티를 안 내세요. 알고 보니까 신자셨다 네. 이게 너무 많아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정말
1: 너무 신자셨어요? 이렇게 되는.
0: 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해야지.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만큼 그 의미도 또 알았어요. 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잘 생활하시는 모습 보면서 또 뭐 전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어떤 일방적으로 뭔가 정도하지 않는 어떤 겸손한 마음 같은 거 저는 이 낮은 마음을 항상 감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 네. 네. 이 세례를 받게 되셨는데 사실은 이제 먼저 내가 성당을 좀 다니고 싶다 라고 해서 오셨고 네. 미사 참여도 하시다가 뭐 예비자교리 받으시고 네. 세례를 받으셨는데 가장 큰 난관 중에 하나가 네. 세례명 정하기거든요. 어쩌다가 세례명을 로사로 정하셨는지
0: 되게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그 조언도 해주시고 또 제 생일 원래 생일에 이제 맞는 제 성인도 보게 되고 그런데 네. 제가 사실은 그냥 막연히 처음에는 리디아라는 이름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리디아 성인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그 저기 포목상 이제 그 옷감을 이제 사업하시는 네. 손 큰 여자인 거예요. 손 큰 여자인데 또 많이 베풀어주고 이렇게 아무튼 손이 너무 크고 큰 사업가 막 이래서 아, 나 이거 너무 지겹다. 나 평생 그랬는데 내가 앞으로도 그러란 말인가 해서 갑자기 이제 마음이 좀 바뀌어서 가장 기존에 나와 좀 반대인 어떤 그런 걸 찾아보자 했는데 그게 이제 로사였고 네. 짧아서 일단 좋았고요.
1: 세네 명이 짧아서.
0: 네, 네. 그리고 제가 장미꽃을 가장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은 제가 좀 가시가 있어요 마음에. 가시들이 있어서 저한테 가시가 있어서 그게 가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로사라고 장미라는 어떤 것을 떠올릴 때는 아, 내 안에 있는 어떤 가시를 항상 의식을 하자. 네, 조금 조심하자. 그게 사실은 있으니까 네네. 글을 쓰는 것도 있어요. 아시죠? 그 뾰족함 같은 게 그쵸. 예민한 뾰족함 어떤 그런 못 견딘 뭐 막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미 저한테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걸 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있다는 거를 적어도 내가 항상 의식을 하고 그 가시가 안 좋은 방향으로 쓰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로사라고 지었습니다.
1: 뭔가 딱 나한테 알맞는 그런 세네 명을 선택하신 거네요.
0: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또 10월이 로사리오 성월, 묵주기도의 네. 또 성월이다 보니까
0: 그렇습니다. 네.
1: 뭐 약간 작가님은 성월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8월의 장미님께서 로사 작가님 반갑습니다. 저도 세례명이 로사라서 닉네임이 8월의 장미예요.
0: 아,
1: 저는 이제 돌진하고 유아세례 받았는데 저희 엄마께서 지어주신 세례명이랍니다. 라고 이렇게 또
0: 그렇죠. 저 무렵에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로사가 되셨는데 로사가 되게 전과 후 세례를 받기 전과 후 뭔가 달라진 모습이 좀 있나요?
0: 아, 그거는 제 입으로 말하기엔 참 쑥스러운 것 같고 네.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저의 가장 친한 동네 친구도가 제 대모님 마리아나 네. 대모님이신데 그 대모님하고 기존에는 그냥 다른 이야기로 항상 이렇게 재밌게 하다가 요새는 이제 매달 매일 미사도 저한테 이제
1: 선물로 주시고
0: 네, 선물로 주시면서 네. 뭐 영성 관련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 그리고 어떤 그런 약한 부분 내 안에 좀 약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에 훨씬 더 용기가 생긴 거 뭐 이런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1: 네. 아까도 잠깐 저희가 이야기가 나왔지만 보통 이제 뭐 작가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께서 신자셔도 안 밝히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0: 왜 그럴까요?
1: 네,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이제 또 SNS에 성당 관련된 이야기 또 종종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0: 네.
1: 이 짧은 약간 에세이 같은 느낌으로 또 이야기를 많이 올려주셨는데
0: 네.
1: 그것도 약간 그런 용기와 관련된 느낌인가요?
0: 저는 그 소셜미디어에 어떤 글을 쓸 때는 그 순간 그냥 바로 쓰거든요.
1: 네.
0: 뭐 이렇게 미리 써놓고 그거를 뭐 이렇게
1: 고민해서
0: 이런 게 없어요. 네. 왜냐면은 그거를 미리 준비하면은 거기에 약간의 아무래도 저희는 직업적 작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윤치를 할 수가 있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순간 쓰고 나중에 계속 고칠 때는 있지만
1: 네.
0: 쓸 때는 그때 쓰고 끝나는데 특히 제가 뭐 카톨릭 관련해서 그때 어떤 마음의 감동을 느낀 거는 그 순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네, 지금 느끼고 뭔가 묵상하고 네. 떠오른 것들을 바로바로 네. 바로 이렇게 꺼내 놓으시는.
0: 네. 네, 그런데 한편 그것이 뭐 저의 어떤 뭐랄까 제가 한 가지 좀 유의하는 게 있다면은 내가 이걸 쓰므로 인해서 내가 마치 뭔가 홀리한 사람이냐,
1: 성민인 것냥
0: 마치 네. 내가 뭐 굉장히 이렇게 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약간의 어떤 욕망이 있을까는 제가 항상 잘 검열을 하고 그리고 이 글을 씀으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배제된 느낌을 준다거나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직업적으로 항상 의식을 하고 이거를 쓰더라도 뭐 다른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다 상관없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최대한 어떤 뭐 이해와 뭐 공감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를 좋은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그 정도는 제가 신경 쓰는 것 같아요.
1: 네. 네. 사실 제가 우리 작가님을 알게 된 것도 네. 우리 피디님이랑 방송 끝나고 이 근처에 서점 카페에 잠깐 들렸다가
0: 아, 네네네.
1: 우리 작가님 책을 제가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네네. 이렇게 고르게 됐거든요.
0: 네.
1: 우리 피디님이 신부님 이 책 너무 좋아요. 우리 임경선 작가님 책인데 요즘 우리 작가님 SNS 팔로우하고 있는데
0: 네.
1: 신앙 얘기들 계속 올라온다고 해서 네. 작가님을 제가 더 잘 알게 됐거든요.
0: 아,
1: 그래서
0: 네네네.
1: 이제 작가님이 그런 신앙에 대한 마음들 생각들을 이렇게 SNS에 올려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0: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 겨우 작년에
1: 네.
0: 세례받은 사람 입장에서 아직 식사할 때도 매번 기도 이제 잊어먹기도 하고 뭐 등등 아직 모자란 게 너무 많죠 사실.
1: 네네.
0: 그리고 뭐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또 모자라기 때문에 또 갈구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긴 했습니다 사실. 예. 네. 그래서 저희 수녀님한테도 이거 나가도 되는 걸까 감히 제가 저의 그 교리 시간에 열등생이었던 제가 감히 뭐 약간 이런 네.
1: 저는 근데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약간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네네네.
1: 제가 초등학생 때 자전거를 처음 탔는데 처음 탔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전거가. 그래서 매일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나가다가
0: 네.
1: 그냥 한 어느 순간 한 1, 2년 지나니까 자전거가 더 이상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이동수단.
0: 아.
1: 내가 뭐 그냥 학교 학원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동수단으로 너무 익숙해졌다가 그 후로 몇 년 동안은 또 이렇게 약간 집안 한 구석에 먼지 쌓이게 뒀다가
0: 네.
1: 나중에 돼서 자전거를 좀 한번 즐겨볼까 했을 때 다시 꺼내가지고 네. 또 먼지도 닦고 한강도 다니고 자전거에 또 매력이 이런 데 있네를 좀 새롭게 발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과정을 겪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한데 내가 근데 또 너무 기쁘네 좋네 라는 지금 이 순간을 잘 이렇게 또 소중하게 간직하실
0: 네,
1: 수 있으면 좋겠어요.
0: 저는 지금 되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여전히 계속 작품활동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쓰게 되는 글들에 좀 묻어나게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0: 이것 또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지만 아름다움을 더 의식하게 될 것 같아요.
1: 네, 아름다움.
0: 조금 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1: 네.
0: 어떤 네 그런 마음이 있고, 그 얘기인즉슨 제 마음을 좀 투명하게 계속 좀 다져놓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어쨌든 글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걸 일부러 내가 이제 뭐 대중책들은 대중서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는 게 좋으니까라고 해서 일부러 어떤 내가 가진 거를 일부러 빼놓고 할 수는 없거든요.
1: 네네.
0: 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정말 응축되어서 몇 줄 나오는 게 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저는 기왕이면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그게 글이 더 씌워지길 네, 바라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우리 작가님의 이 뭐 작품 활동이나 여러 삶 안에
0: 네.
1: 신앙이 스며들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0: 네.
1: 그렇죠.
0: 그런 것 같아요.
1: 흔적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0: 네. 거부를 할 수가 없네요. 네. 참 저도 뭐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1: 우리 오늘 임경선 작가님과 함께 또 이 라디오 책방의 코너를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작가님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더 이렇게 응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요.
0: 네.
1: 우리 작가님 사실 신앙생활 하시기 전부터 이 여러 작품에 이 사랑이 좀 많이 묻어나온다라는 걸 좀 이렇게 보게 됐는데
0: 네.
1: 이 사랑에 좀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0: 저는 그 뭐 이 세상을 에서의 삶을 이생에서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게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게 있죠. 사람이 어떤 우리 인간됨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속된 부분도 있고 되게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좀 그 볼품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또 인간 속성이고
1: 네.
0: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가장 자기가 좋은 모습이려고 애쓰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언제냐?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할 때예요. 사랑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어떤 한계를 초월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그 수많은 창작물들이 사랑을 기반으로 한 어떤 서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특히 앞으로는 점점 더 어떤 사랑이라는 마음들이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이 네. 세상에는. 네.
1: 우리 작가님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또 작품들과 내용들 저희가 잠시 후 2부에 좀 만나볼 텐데요. 예, 벌써 이야기하다 보니까 1부가 금방 지나갔어요. 네. 네. 우리 1부 끝곡으로 우리 작가님의 추천곡을 좀 한 곡 들으면서 2부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시겠어요?
0: 네. 저 프랑스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의 시칠리아느라는 곡인데요. 네. 김성현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우리 2부 작가님이 직접 골라오신 책도 만나보고요. 이 라디오 빵집의 이 코너와 이 시간 잘 즐겨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2부까지 놓치지 말고 쭉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부 끝곡으로 가브리엘 포레의 시칠리아느 작품 번호 78번 김성현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5: 펄!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8: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 의회가 앞장서 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9: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10: 신부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까요?
11: 신부님.
12: 네.
11: 밥은 드셨어요?
12: 아직이요.
11: 그럼 같이 드실래요?
12: 그러시죠.
11: 그리고 지난번엔 제가 좀 미안했어요.
12: 저도 미안했어요.
10: 누구에게나 갈등은 생깁니다. 하지만 다시 다가가는 건 누군가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마음을 여는 용기. 그곳에서 화해가 시작됩니다.
9: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3: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 시인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고요. 목요일 열리는 라디오 책방 오늘 1부부터 스페셜 책방지기 임경선 로사 작가님과 북토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여는 곡으로 The Lamp is Low 라우린두 알메이다의 또 이렇게 연주로 함께 들었는데요. 이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1: 이 노래는 좋은 노래고요. 저는 네 그 약간 그 남아메리카 쪽 음악 네 작곡가들 좋아하고 아무튼 네 그냥 잘은 모르지만 네. 제가 저녁에 그 러닝할 때 항상 듣는 곡 중에 좋아하는 가장 네. 좋아하는 곡들 가져왔습니다. 네.
0: 오늘 아주 플레이리스트가 약간 고급져졌어요. 우리 7382님께서 이제 로사 작가님이 자연스럽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로사가 붙으실 것 같아요.
1: 테러를 끊어버려서 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0: 우리 클라라님께서 와 오늘 선곡 역시 참 아름다운 곡들 선곡들이 이어지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네. 골든베르크 협주곡도 들었고 네. 네. 이 시실리안느 이렇게 또 함께 들었고 네. 또 이렇게 또 램프 이즈 로우까지 이어들었는데요. 약간 가을 감성
1: 네, 저희는 네. 조금 더 촉촉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너무 네. 좋습니다. 우리 별사랑이님께서 작가님과 함께해서 그런지 가을 분위기가 새롭게 느껴지고 편안한 기분이 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디오니시아님께서 저는 점심시간이 1시까지라서 2부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다시 듣기로 퇴근길에 함께 할게요. 연휴 전에 작가님의 이야기와 함께 산책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 신신우신 또 보이는 라디오 이 유튜브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재님께서 신부님 한쪽 볼이 빨개지셨는데 몸이 아프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마 이렇게 약간 기대고 있어가지고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께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요. 우리 로사 작가님 작가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장래 희망이 작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작가가 희망이셨나요? 장래?
1: 어릴 때 장래 희망은 백댄서였고요. 그 다음에 어른 돼서 장래 희망은

0: 그 중역이었고요. 회사 중역. 그 창문 그 창가 자리에 앉는 중역.
1: 아, 내 사무실에 네, 있는
0: 내 사무실에 있는 중역이었고 뭐 중간에 장래 희망이 전혀 아니었는데 네. 또 이것도 여러 가지 우연히 겹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맞나 봐요. 이렇게 오래 하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해요. 네. 네.
1: 또 1년에 이렇게 또 한 권씩 꾸준히 쓰시는 롱런 작가시기도 하신데
0: 네.
1: 아니 좀 이렇게 계속 작품 활동을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좀 어디서 나오나요?
0: 이거는 글쎄요. 아, 그 저는 그게 뭔가 갈망이 계속 안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내 안이 마냥 평화로우면은 오히려 글을 안 쓸 것 같고 보통 행복한 사람들은 예술을 오히려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네. 면에서는 이렇게 자기 안에 각자의 좀 고통이나 좀 고뇌가 있을 때 더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어느 정도 이 감정의 파도도 좀 있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네. 파도도 좀 있고
0: 뭔가 스스로 네. 좀 그런 파도를 만들 때도 있지만 네네. 이렇게 또 가만히 있어도 또 파도가 또 들이닥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쓰면서 차분해지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 상태를 많이 제가 신앙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글쓰기도 일종의 약간 그 묵념 수행 같은
1: 그렇죠.
0: 그 부분이 네. 있어요. 약간의 그 수도자적인 성격이 분명히 그 예술 쪽에는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내 삶에 어떤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1: 이걸 내가 꺼내 놔야 된다. 약간 네. 그런 갈망이 또 이렇게
0: 그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타고 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거를 내가 뭐 글로 쓴다.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크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뭔가 영감 이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거는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쌓인 이후에 우연히 외부의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촉발돼서 그게 나오는 것이지 영감은 외부에서 절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1: 아예 영인데 그런 자극이 와봤자 꺼내놓을 게 없으니까
0: 네네.
1: 이미 내 안에 그런 게 쌓여져 있고 뭔가 꾸준히 뭔가 갈고 닦아놓고 뭔가 수행하는 마음도 갖고 그러고 있는데 다가와야 된다.
0: 그렇죠. 제가 아까 그 다분히 로사다운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보통 많이 뭐 이제 글 쓰고 싶은데 그게 글이 안 써진다. 네. 그러시잖아요. 네. 제가 그때 이제 로사다운 발언을 하자면은, 그거는 님 안에 없어서 그런다. 쓸 이야기가 없어서 안 써지는 거다. 그냥 있는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다라고 가시를 그냥 또 백방 한번 쫙 예. 그래서 제가 욕도 많이 먹고
1: 예. 약간 이렇게 직구를 또 던지실 때가 있군요.
0: 그런데 네. 그거는
1: 틀린 얘기는, 말인 것 같아요.
0: 틀린 얘기는 네, 아니거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네. 네.
1: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글쓰기도 하고 네. 뭐 글쓰기 관련된 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가님의 글쓰기 루틴은 좀 어떻게 되나요?
0: 루틴은 글쓰기는 일단 루틴이 돼야 됩니다. 글쓰기를 어느 정도 뭐 좀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혹은 어쨌든 자기의 꾸준한 하나의 일부로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글을 그때그때 내킬 때 뭔가 어딘가에서 영감이 떨어져 내린 것처럼 느낄 때가 아니고 그냥 정해놓고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1: 우리 마치 뭐 일하듯이.
0: 기도 매일매일 하듯이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특히 그 글은 모든 수많은 작가들이 많이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거를 이렇게 상황을 굴려봤는데 제가 본 것도 그렇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그렇고 오전 시간 일어나서 가장 신선할 때 내 자신이 머릿속이 가장 비었을 때 그때 3시간 하는 게 딱 좋습니다.
1: 아, 밤에 자기 전에 감성에 취해서 쓰는 게 아니라?
0: 그 밤에 쓰는 연애 편지는 붙이지 마세요. 네, 붙이시면 안 됩니다. 네.
1: 내가 일어나서?
0: 밤에 쓰는 DM 네. 위험합니다.
1: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너 뭐하니? 잠이?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0: 아침에 일어나서 네, 약간 가장 정말. 맑고 투명.

0: 작가가 아니라 매일 쓰는 사람이 작가다라고 이렇게.
1: 제가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매일 쓰고 책을 내고 책이 팔려야지 작가입니다.
0: 아, 네. 그렇죠. 약간 완성형이네요. 그게 네. 네. 어느 하나만 해서는 작가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조금 그렇다. 여러분 혹시 글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임경선 작가님의 그런 말씀대로 루틴을 만들고 또 내가 뭔가 맑은 정신에서 네. 꾸준하게 이렇게 또 필력을 좀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어떤 그 시대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다들 많이 글쓰기를 좋아하시고 또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다른 거 다 내려놓더라도 그저 편지든 일기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써내려가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것은 맞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거고 기왕이면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많이 써주세요. 너무 좋아요.
0: 네. 네. 편지 쓰기. 요새는 진짜 텍스트 메시지 정말 짧게만 보내고 네. 그것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편지 쓰기. 오,
1: 저 신부님께도 편지를 제가 한 통 네. 날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조만간에, 네. 작가님께서 어떤 편지를 또 써주실지 기대해보고요. 우리 지금 또 라디오 빵집 함께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문자로 또 편지 보내주시면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지가 우리의 이 시간에 또 어떻게 채워나갈지 이 시간에 어떤 공기 온도를 어떻게 바꿔낼지 한번 또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 라디오 책방 10월의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저희가 10월의 주제로 잠자고 있는 책을 깨워라 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우리 작가님의 책장에도 좀 이렇게 잠자고 있는 책들이 있나요?
1: 뭐 아무래도 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읽다가 잠깐 멈춘 병렬 독서 했을 때 네. 잠깐 멈춰있는 책들이 많고 저는 아예 안 읽을 것 같은 책들은 사실은 좀 남겨놓진 않는 편이에요. 다 나눠주고.
0: 뭐. 네. 내가 읽을 것 같은 책들만 좀 네, 이렇게 놔두고. 네. 네. 저는 책을 읽는 속도보다 사는 속도가 좀 더 빠른 사람이라서.
1: 출판계 네. 빛과 소금이 여기
0: 있었군요. 네. 출판사 사장님들과 책방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네, 친구라고 네. 네, 그러는데 우리 작가님께서 그러면 과연 오늘 어떤 책을 또 꺼내오셨을지 오늘 골라주신 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1: 제 책을 가져오기 참... 부끄러운데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에세이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입니다.
0: 우리 임경선 작가님께서 쓰신 네.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이라는
1: 네,
0: 에세이
1: 중에서 네. 가장 최근에 쓴 책이고요.
0: 네. 네. 이 책 어떻게 좀 집필을 하게 되셨나요?
1: 이 책은 작년에 제 아이가 고3일 때 네. 황폐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도끼를 가지고 썼습니다. 제가 매운 마음을 가지고 네. 뾰족하게 썼습니다. 네, 근데 뾰족하게 써서 저는 조금 뭐 걱정은 안 해요, 사실. 근데 왜냐하면 그게 저의 진심이니까 걱정 안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네. 좀
0: 약간 공감하신 게 아닐까요, 독자분들이?
1: 네. 네. 좀 그럴 수도 있구나.
0: 지금 저희가 또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수험생 그러게요. 부모님들 가족분들
1: 네.
0: 이 너 혼자만 고3이냐? 나도 고3인 것 같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네. 살고 계시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쓰신 또 책 네.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이라는 네. 이 책으로 오늘 라디오 책방 이렇게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나요?
1: 아, 이것은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 이 제목 그대로고. 이것이 어떤 글쓰기를 어떻게 하느냐, 작법서적인 책은 아니고요.
0: 네.
1: 그 글을 쓸 때 어떤 마음가짐, 나의 어떤 목적, 뭐 가장 그 글을 쓰기에 대해서 그 깊은 바닥에 있는 어떤 우리의 깊은 마음들, 글을 쓰면서 느끼는 고통이 어떤 것들인가, 우리는 또 뭐랄까. 그 과정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썼던 것 같아요.
0: 네, 네. 어떤 글을 잘 쓰기 위한 스킬을 다룬 책이 아니고
1: 저는 네. 글 쓰기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지만 스킬 반대론자에 가깝습니다. 네, 저는 네 이건 기술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술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쓰고 싶은 뭔가가 있느냐
0: 네.
1: 그리고 그 무언가를 써내려갈 때 당신은 가장 진실하고 진정한 모습인가? 그것은

0: 자기 자신만 알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 너무 많고 남들한테 우리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내 글이 내가 뭐 인기를 끌겠지.
1: 포장하는 자꾸.
0: 네, 네. 포장이 너무 일상화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게 뭐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깊게 밀고 내려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1: 자, 오늘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이라는 책 우리 임경선 작가님께서 골라주셨는데요. 이 책 중에 한 대목을 저희가 직접 또 작가님의 낭독으로 들어보면 특별한 시간일 것 같아요. 한 대목을 골라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대목을 또 처음에 골라주셨나요?
0: 네, 첫 번째 낭독할 곳은 그 첫 번째, 이 책의 첫 번째 그 에세이인 진실하고 진정한 곳이라는 네, 글에서 낭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목소리로 아. 한 대목 듣고
0: 제가 별로 안 좋아서 아, 진짜.
1: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진정한 글쓰기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행위와도 무척 닮아 있다. 영혼의 작용과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 진실과 본질을 마주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도 꾀가 통하지 않고 매번 경험에도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음도 사무치게 고독한데 그 점이 벅찬 감정을 안겨준다는 면에서도 한낱 취약한 인간에게 사랑이 괴력을 허락하는 순간이 있다. 인간은 한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하는 타인을 위해 스스로를 초월한다. 나는 이 초월성이야말로 지극한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진실하고 진정한 글쓰기도 스스로를 갱신하고 초월하는 경험을 돌려준다. 한번 이러한 사랑 혹은 글쓰기를 경험해본 사람은 결코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갈 수 없다.

0: 신신우신 라디오 책방 오늘 임경솔 로서 작가님의 신작 에세이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대목 이렇게 좀 나누어 봤는데요. 네네. 글쓰기가 사랑하는 것과 같다.
1: 네, 비유가 네. 같이 가는 것 같아요.
0: 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1: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간편하게 혹은 뭐 가볍게 글 쓸 수 있고 뭐 가볍게 간편하게 누군가를 뭐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본질은 그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가장 깊이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그 진수, 그 글쓰기와 사랑의 가장 그 귀한 것에 다다르려면은 그 고통스러운 부분을 다시 정면으로 뚫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고 내가 내 몸 편하고 네. 나한테 유리하고 혹은 적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AI한테 돈 빌려서 뭐 글 쓴다거나 전 완전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쉽게 가는 길을 일부러 가지 않는 것에 진정 아름다움이 있어요. 네. 거기서 얻은 것만이 나한테 돌아와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글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되는 거죠. 네.
0: 이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네. 저는 약간 그 진정성과도 네. 좀 이렇게 왔다는 것 같아요.
1: 그 진정성이란 단어는 그 현대 시대에 너무 네.
0: 남발됐나요?
1: 값싼 이제 브랜딩의 산물로서 뭔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일단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 그거는 사실은 이게 진정성 있어라고 말하는 순간 진정성이 없어지는 거기도 하고 그거는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그 단어 이외의 모든 것으로 내가 뭐 설명도 하고 실천도 하고 그 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다 한들 과연 제대로 전달이 될까? 그것도 알 수 없어요.
0: 그쵸.
1: 그래도 가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답이 내가 원하는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 길을 믿고 그 어두침침한 동굴 속에 어떤 그냥 불빛 같은 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의심을 안고 이거 내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네. 사실 그러면 그 단어가 엄청 무겁고 중요한 단어인데 참 쉽고 남발되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거네요.
1: 뭐 진실, 네. 진정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무거운 단어고 진지한 단어고 근데 요새는 또 그 진지하고 무거움을 가능하면은 피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 피하려고 하는 마음도 또 이해가 돼요. 힘드니까. 네,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마음적인 거, 영적인 거. 내 제가 약간 농반 진반으로 내 영혼이 훼손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진짜 마음이 이렇게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0: 네.
1: 네네. 적어도 뭐 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최대한 투명하고 진실되고 그다음에 아무튼 성의를 가지고 네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네. 저희가 이제 뭐 가톨릭에서 성찰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나 자신의 나의 본질을 이렇게 마주하고 인정해야 그때부터 이게 좀 출발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 네.
0: 그 과정이 사람들이 좀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 너무 고통스럽다. 나 자신을 이렇게 마주하고 인정하는 거 내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를 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속에 숨어있는 그 모래를 마치 파내가지고
1: 네.
0: 이렇게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그게 진정한 나다라는 걸 인정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은데 그게 돼야 글쓰기의 어떤 또 진심이 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느낌으로 또 읽히네요.
1: 그렇죠. 예전부터 항상 나는 나야 뭐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너는 그래 너는 너다 근데 너는 누군데 했을 때 나는 누구요라고 물론 그 사람은 계속 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못난 부분을 알고 첫 번째 알고 두 번째 그거를 품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용서하는 단계를 너무 많이 우리는 잊고 살아요.
0: 그렇죠.
1: 네. 네.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혹은 스스로를 과히 방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0: 이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잘 다독여줄 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네.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고
1: 네.
0: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마주하고 이게 나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게 정말 그 글로서 썼을 때도 뭔가 네. 다른 사람들도 아 이게 이 사람의 글이구나 라고 또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그 얘기 있잖아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 기도 있잖아요. 저를 저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제가 용서하듯이
0: 아, 네네네. 네,
1: 저는 그게 내가 나를 또 용서하고 그래야지 또 남들도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너무나도 우리 또 작가님의 글을 들어보니까 내가 왜 글을 쓰는가에 대한 그런 목적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내가 네. 그냥 정말 이 글쓰기라는 걸 통해서 뭔가 그냥 인기를 얻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이 글쓰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뭔가 계속 발견하고 한 사람이 그냥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걸 또 쓰는 건지
1: 또 뭐 네. 인기 얻으면 뭐 재밌죠.
0: 사람들이 나쁘지 좋아하고
1: 않은데 네. 그래도 거기에는 그 공갈빵 같은 공허함이 있어요 분명히. 왜냐면은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왕 쓰기로 했다면은 정말 충만한 마음으로 진짜 꽉 찬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아주 징글징글한 고통도 같이 겪으시라. 그거조차도 다 은총일 것이다. 라고 네.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그 총체적인 경험을 다 하시라고. 그냥 간만 살짝 보지 말고.
0: 네네.
1: 우리 간 보기 싫어하잖아요.
0: 네.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것만 쑥 빼서 나는 이게 글쓰기야 라고 얘기하지
1: 그거는
0: 말고.
1: 그거는 아니에요.
0: 네. 정말 그 안에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뭐 즐겁고.
1: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고통이 세트 상품이에요.
0: 동반될 수밖에
1: 네,
0: 없다.
1: 네. 네. 그런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임경선 작가님의 신작 에세이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 이렇게 한 대목 듣고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또 나를 마주하는 시간을 좀 짧게라도 우리가 만나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래 한 곡을 듣고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래 어떤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까요?
1: 아, 네. 저 조니 그린우드의 하우스 오브 우드콕이라는 노래입니다.
0: 네.
1: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팬텀 스레드라는 영화의 주제곡이기도 합니다.

0: 조니 그린우드의 하우스 오브 드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 이 노래도 약간 듣고 있으니까 마음 좀 편안해지고
1: 네. 네.
0: 뭔가 여러 가지 상념들을 좀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노래네요.
1: 가을에 어울립니다.
0: 네. 네. 우리 라디오 책방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이라고 이 책 함께 나누면서 자기 자신을 좀 만나보자라는 의미로 노래 한 곡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좀 만나보셨나요? 일단 질문과 반응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현정원님께서 작가님 평화방송에서 뵙다니요 라고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1: 저도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0: 우리 샬론님께서 나는 아니까 이 말이 좀 울컥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작가님

0: 펌 하셨나요? 웨이브 스타일이 또 이렇게 네, 있으시다고.
1: 제가 돈을 좀 아껴야 된다고 하니까 네. 세게 넣으시더라고요.
0: 네. 우리 짧은 문자 편지들도 속속 이렇게 도착하고 있는데요. 우리 망고리님께서 우와 작가님 말씀이 와닿아요. 꽉 찬 기쁨을 느끼려면 고통도 함께 느껴야 된다. 요즘 글쓰기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제가 진짜 하고픈 말이 뭔지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작가님 말씀대로 제 안에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다이빙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네. 제가 등 떠밀어 드리겠습니다. 네.
0: 제가 우리 망고리님 글을 이렇게 편지를 읽다 보니까 저도 좀 요즘에 저의 글쓰기에 네.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신학생 때까지만 해도 글 쓰는 게 가장 쉬웠어요 라고 약간 네.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아. 근데 신부가 되고 나서 네네. 글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를 이렇게 좀 작가님이랑 지금 이야기를 하고 네네. 또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자꾸 검열을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1: 아,
0: 이런 내용은 그렇죠. 신자분들한테 전하면 안 돼. 이런 거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감춰야 돼. 약간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뭔가 더 좋은 미사 얼굴을 자꾸 꾸미고 싶어지고 네. 그 있는 그대로의 내 감정은 오히려 이렇게 작아지고 네. 그 밖에 것들이 덩어리가 너무 커지니까 네. 글을 쓰려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멈칫 브레이크가 걸리는 네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1: 저 그 강론 뭐 저도 아직 뭐 1년밖에 안 됐지만은 뭐 아마 대부분의 뭐 강론도 그렇고 일반 강연도 그렇고 그 듣는 사람들한테 가장 또 눈이 반짝하는 거는 그 말씀하시는 분의 어떤 자기 이야기가 어떤 연결된 부분이 네. 가장 재밌긴 하더라고요. 또 쓱 와닿고.
0: 네.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이 강론이든 아니면 다른 글이든 스스로의 나의 그 마음속 정말 좀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네. 진짜 내가 꺼내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를 좀 이렇게 써봐야겠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쓰면서 하나마나한 얘기, 하나마나한 좋은 얘기를 쓰고 있지 않나. 하나마나한 얘기보다 더 안 좋은 것이 하나마나한 네. 좋은 얘기예요. 그것은 그것을 검열해야 돼요.
0: 저거네.
1: 하나마나한 좋은 얘기를 검열하자.
0: 아, 네. 딱 이거거든요. 요즘 저의 상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하나마나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아, 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권레오님께서 사랑은 고통을 무릅쓰고도 깊이 내려가는 것이다. 이 사랑과 또 글쓰기가 맞닿아 있다.
1: 맞닿아 있습니다.
0: 네, 라고 네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아듬님께서 그녀의 풍족함이 나의 부족함이라 사랑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이 사랑 역시도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이룰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네. 뭐 가족이든 연인이든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이 늘 뭔가 꽃밭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1: 그럼요. 사실 저희가 우리 인간이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내 마음을 왜 이만큼 못 알아주지 하면서 항상 좀 서운해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불가능하다고 해서 시도를 그러니까 애쓰지 않을 건 아니죠. 불가능하니까 최대한 더 애쓰는 거고 저희가 항상 가끔 의심을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불안전하고 이렇게 흔들리면서도 또 신앙생활 하듯이 저는 다 그 과정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또 씩씩이님께서 저한테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신부님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할 때 기도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들으면 네. 누가 나한테 돌을 던졌다고 할 때 나도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면 나는 안 아파지는가? 그렇진 네. 않다라고 그럼요.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1: 아, 네. 네.
0: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돌을 던졌을 때 만약 내가 이걸 기도로서 뭔가 승화시키고 주님 앞에서 이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아프다 속상하다, 걔가 밉다라는 그 감정과 마음을 주님께 그대로 기도하라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용서가 안 된다. 오히려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돌을 던지지 말고
1: 네네.
0: 그 돌 맞은 상처를 주님 앞에 갖고 가가지고 주님 보세요 보세요 제가 돌 던져갖고 지금 이만큼 마음에 피멍이 들었어요. 너무 아파요. 저 사람 미워요라는 마음을 주님 앞에 꺼내놓으면
1: 그러면 훨씬 더 풀릴 것 같아요.
0: 네네. 그게 좀 기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작가님도 사실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미워한다라고 하는 건 좀 거창한 것 같고 아 좀 꼴보기 싫다.
1: 어떻게 저 너무 많아요. 네.
0: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어떻게 하시나요?
1: 일단 저는 가급적 피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을 이제 마주하지 않기 위해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 남들이 보기에 나도 저럴 때 되게 별로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그러니까 되새겨봐요. 그럼 분명히 나한테도 그런 별로인 부분들이 있었고 별로인 행동도 있고 뭐 그래서 뭐 다 거기서 거기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들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나이가 좀 더 든 사람들은요 그 의무가 있어요. 무슨 의무가 있냐면은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사람들을 어쨌든 포용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밥값 내듯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해요.
0: 네. 네. 나이가 더 있는 사람일수록 네네. 이게 나보다 어린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1: 저는 의무라고 네. 생각해요. 그거는. 그래야지 사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0: 네. 네. 이 약간 아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를 나눌 때부터 청취자들의 예의 정말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 것처럼 네. 그런 의무와 예의가 너무 뭐 답답한 규칙이 아니라 네네.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또 전해지네요.
1: 왜냐하면 그만큼 그 인생 연차가 조금 적으면은 몰라서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꼭 이거 알려줘야 돼 뭐 이런 꼭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일단은 봐줘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봐줘야 되고 우리가 나이 먹고 나서 삐치면 안 돼요. 네.
0: 대신에 그 어린 사람들도 결국 나중에 연장자가 될 테니까 그들도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요. 또 이렇게 지켜주면
1: 우리가 어른 돼서 어린 아이들 보호하고 이런 것처럼 몇 가지 의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0: 우리 작가님과 함께 오늘 또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 이 내용 나누고 우리 청취자분들과의 또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책 내용 너무나도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한테도 네. 그렇고 이 두 번째 또 낭독을 좀 나눠보면 그럴까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을 골라주셨나요?
1: 이번에는 끝부분 네.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0: 처음에는 우리가 책의 약간 첫 챕터였다면 네네. 책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 우리 작가님의 목소리로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더 이상 재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재능의 확신이란 얼마나 더럽는 것인가? 타인의 인정이 주는 달콤함과 비교나 인정 욕구에 휘둘리는 것도 고단하게만 여겨진다. 저수럽의 세계에 있기 마련인 경쟁과 질시, 상대적인 초라함과 자괴감, 책을 둘러싼 산업의 민낯이 가끔은 속을 시끄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동안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순간들을 자주 마주한다. 내 것이 아니어도 귀한 재능을 알아보는 경이, 어떤 작품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에 느끼는 서늘한 감동, 작업하면서 느끼는 신성한 몰입 같은 것. 나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더 마주하고 느끼고 싶다. 밀림 속의 짐승처럼 주변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 진짜와 가짜를 숨죽이며 가만히 지켜보고 싶다. 얼마나 더 오래 글을 쓸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나는 들뜨지 않고 주제 파악을 잘 하면서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아주 조금씩 더 잘 써나가고 싶다. 나머지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이다.

0: 오늘의 책방지기 임경선 로사 작가님의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것들 가운데에서 한 대목도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네. 약간 이 책을 이렇게 다 쓰시고 느낀 종합과 약간 결론 같은 부분인가요? 네.
1: 에필로그 같은 부분인데요. 네. 정말 어느 지점이 오면은 뭔가 보통 나한테 재능이 있을까? 이제 뭐 나는 이걸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에 많이 고민을 하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는 다른 뭐 글 쓰시는 분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왜 누군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렇고 뭐 이제 뭐 등등등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속 시끄러운 것들이 또 있기 마련이거든요.
0: 그렇죠.
1: 모든 뭐 세상이 그렇지만은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가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나와의 약속이다. 그냥 내가 얼만큼 이것을 이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쓸 수 있을까? 왜냐면은 그 글에 자기 글을 가장 좋아해야 되는 사람은 나거든요. 내가 재밌어야 돼요.
0: 네.
1: 그거 정말 웃긴데 자기가 쓰는 글이라도요. 잘 쓴 거는 내가 몇 번 읽어도 재밌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거 되게 신기해요. 그런 글들은 다른 사람들도 재밌을 거예요. 네. 재밌게 읽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글들을 그런 글을 남겼을 때 써냈을 때의 기쁨이 워낙 깊어서 다른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진짜 다른 어떤 이걸로 인해서 내가 무얼 다른 어떤 걸 얻는다거나 그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지점이 오면은 그냥 내가 얼마나 좋은 내가 보기에 좋은 글을 이제 나오느냐 이제 그것만 신경 쓰고 다른 것들은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좀 홀연한 마음이 되는 그렇게 가겠다.
0: 저는 또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사제생활 6년 차를 보내고 있고 매일의 강론을 쓰고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썼던 그 수많은 강론들 중에서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 정말 잘 써줬다 라고 하는 거 한 5개밖에 없거든요. 아니 이제 뭐 그래도 좀 잘 나왔다라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와 정말 이거는 내가 썼지만 너무 내 마음에도 들고 그쵸. 사람들도 좀 이렇게 좋아해주고 했던 게 한 5개 정도 있는데 이런 것들만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는 욕심 안 드시나요 혹시?
1: 저는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제가 애초에 장래희망의 작가가 아닌 점하고 또 연결돼 있는 게 저는 정말 겸손하다 못해 나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난 뭐지 하면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크게 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자의식이 비대한 게 요만큼도 없어요. 정말 글쓰기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뭐 글이 좋다거나 뭐지 이런 칭찬을 들어도 저한테 아무 영향을 안 끼쳐요. 그러니까 반대로 너의 글은
0: 별로야,
1: 별로야 쓰레기 같다 이런 거를 서점 뭐 사이트에서 봐도 아무 타격이 없어 저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내가 본의 아니게 시작하게 된 길이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봤을 때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실력이나 어떤 능력보다도 너무 그 이상으로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저는 느껴서 오히려 그게 좀 황송해요. 그래서 내가 뭘 감히 이 이상 더 바랄 수 있을까? 그냥 나는 내 자리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수정하고 두 번 더 수정하고 그걸 할 뿐이지 다른 걸 제가
0: 부차적인 거군요.
1: 여기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면에서.
0: 그러면 우리 작가님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글도 쓰시고 책도 쓰시면서 결국 나에게 이 글쓰기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잖아요. 뭐 약간 내용에도 좀 담아주셨지만 정말 내가 이 순간에 글쓰기에 약간 몰입하고 있다. 아니면 어느 날 이제 글을 쓰러 갔는데 그냥 따스한 햇살이 지금 나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어쨌든 내가 썼던 글들이 모아서 책으로 딱 나왔을 때, 그 책이 내 눈앞에 있을 때 그런 기쁨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 수많은 기쁨 중에 내가 글쓰기를 멈출 수 없는 약간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어떤 부분인 것 같으세요?
1: 글과 관련된 가장 매력적인 순간은 몰입할 때예요. 몰입 것처럼 인간을 좀 살아있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끼고 그게 어떤 일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일에 내가 자의롭 몰입을 하면서 그러니까 몰입을 할 때 그 사람은 가장 그 신성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요. 몰입할 때가 그 일이 가장 기쁠 때예요. 네, 그게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래서 그 세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매일 오전 몇 시간 동안 그 몰입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그날 이미 다 행복해요. 오전 11시면 행복해요. 저는 11시 한 20분쯤 끝내거든요. 이걸. 네네. 왜냐 그 직장인들이 이제 빠져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그 전에 이제 제가 카페를 이제 비우기 때문에 그때 이미 하루가 다 행복해요. 하루에 충만감 1000% 달성 약간 이런 느낌.
0: 네. 이 읽어주신 부분에서 내가 얼마나 더 오래 글을 쓸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1: 체력이 딸려서 진짜 아 체력이 정말 매년 다르네요.
0: 아니 왜냐면 사실은 네. 이제 뭐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작가님들은 나는 뭐 죽는 순간까지 글을 쓰면서 죽겠다 약간 이렇게 표현하실 것 같은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는 네. 언제까지 글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약간 그거는... 자기 고백 같기도 하고 솔직함 같기도 하고
1: 진짜 모르죠. 뭐 60대 중반까지 쓰시겠다는 분들도 전 덜어 봤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아, 내 책을 뭐 내 글을 읽어줄 때까지 내가 쓰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거꾸로고 그냥 내가 물리적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면은 계속 쓰는 거겠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소셜미디어에 쓰는 글도 네. 비록 그 순간순간 제가 쓰고 바로 쓰고 바로 자고 뭐지 이러지만은 그 글도 저는 뭐 귀천에 상관없이 잘 썼다라고 느끼면은 되게 귀해요 그게 네. 좋아요 몇 네.
0: 네. 그런 뭐 SNS에서 쓰든 아니면 그래도 뭐 나의 메모가 됐든
1: 문자가 됐든 네. 그거 다 글인데 네. 그래서 하나하나 뭐 조금 공들이는 게 그러니까 기왕이면 한 번 쓸 때 상대방한테 좀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글 같은 걸 쓰는 게 그 사랑을 넘치게 줘야 돼요. 글을 네. 통해서.
0: 네. 결국에 이 글쓰기와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셨던 첫 번째 네. 낭독 글과도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우리 작가님께 그러면 앞으로 작가님의 어떤 희망, 어떤 계획들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가님 앞으로는 좀 어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 있으신가요?
1: 아, 바람이요? 네. 저는 일단 최근에 이제 장편 소설 하나를 마무리했는데 그것이 이제 내년 2월 달에 이제 출간이 됐는데 뭐 잘 계속 또 이제 수정 조금 더 할 거니까 잘 마무리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마 다른 작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의 어떤 그 삶이라는 게 그냥 책 출간과 책 쓰기와 이제 이걸로 사이클이 돌아가기 네네.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계획들은 사실은 뭐 특별히 네, 다 거기서 이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로사로서의 삶도 좀 더 잘 보살피고 싶고 네. 제가 보면은 제가 교리 6개월 끝나고 나서 저희 수녀님이 따로 그 창세기 그
0: 그룹 공부를
1: 네, 네, 네. 시키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때 제가 그때 한창 그 소설 쓸 때라서 솔직히 조금 버거웠는데 네, 왜냐면은 예 조금 버겁긴 했지만 그때 또 몇 달 석 달 해주신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0: 네.
1: 아 수녀님이 다 그 그러니까 큰 계획 속에 이걸 해주셨구나. 당신의 시간을 또 내셔서 그래서 네 많이 또 읽어보고 싶고 네. 네 그렇습니다.
0: 저는 우리 작가님의 나중에 신앙인으로서 로사로서의 책도 한번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우리 작가님께서 내년에 2월에 또 이렇게 신간을 또 이렇게 네.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년 2월에 또 한번 더 오시면 좋겠다라는 희망도
1: 네, 불러주십시오.
0: 좋습니다. 오늘 약속 이렇게 찍었고요. 오늘 작가님 오늘 신신우신에 나오셔서 약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북토크를 하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나요 방송?
1: 일단 그 로사로서 나왔다는 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자 의미고요. 그리고 강룡 DJ님이 편하게 DJ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0: 아, 뭐 용디라고 부르셔도 되고 네.
1: 네, 신부님 편하게 해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들어주신 분들 되게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우리 작가님 그러면 이제 신신우 씨 끝내면서 추천곡을 하나 던져주고 가시면 저희가 그 노래를 끝곡으로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장 좋아했던 노래 네. 제목이 너무 좋죠. 어떤 날의 출발 듣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임경선 로사 작가님과 함께했고요. 앞으로 작가님의 작품 활동 또 응원하면서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임경선 로사 작가님과 함께했고요. 이 시간 저한테 너무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별사랑이님께서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느낌이 결국엔 하느님께서 주신 세상의 모든 것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싶네요. 이 표현감도 느낌도 사랑하는 마음도 미움도 이 부족한 마음까지도 잘 사용해야겠다 싶어요 라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주 뜨거운 마음들 또 문자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빵집점 성지순례 떠나는 날이죠. 주말을 앞둔 금요일 성지순례하는 남자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하니까요. 내일도 많이들 라디오 빵집 놀러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어떤 날의 출발 노래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까사미아 키팅, 에몬스카고 키팅, 수면건강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

0: 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2: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3: 하느님 감사합니다.
1: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원래는 북미 원주민 공예 품의 일종이었다고 하죠. 버드나무 가지를 구부려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그물을 엮어 씌워서 아기 요람이나 침대 머리맡에 걸어두면 불행은 쫓고 행운은 불러들이는 일종의 주국, 주술적인 도구입니다. 요즘 장식용으로도 많이 사는 드림캐처의 기원인데요. 물론 불행은 쫓고 행운을 불러들인다는 말을 믿진 않지만 창가에 매달아 놓으면 살랑이는 바람에 흔들거리면서 마치 하늘의 맑고 밝은 기운을 방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굳이 드림캐처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겐 있잖아요. 늘 나를 위해 좋은 걸 마련해 주시는 주님께 믿음을 두는 오늘은 10월 8일 연중 제27주간 목요일이에요.

오늘의 첫 곡 심플리시티 청하여라 찾아라 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흔히 이사를 가면 집들이 선물이라는 걸 해주잖아요. 새 집에서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라고 두루마리 휴지, 또 거품처럼 재물이 막 불어나라는 의미로 샴푸나 세제, 이런 전통적인 집들이 선물도 있지만 살짝 전통적인 주술의 의미를 가미한 선물로 액을 막아준다는 명태, 해치, 금줄이 새겨진 도어벨, 나쁜 기운은 막아주고 행운은 불러들인다는 드림캐쳐, 이런 센스를 담은 집들이 선물도 요즘 인기더라고요. 물론 가톨릭 신앙인들이라면 그 집에 사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나 성가정의 축복을 전하는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상,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담은 LED 무드 등까지 집들이 선물에도 다양한 축복의 의미를 담기도 하는데요. 신부님들이 성물을 축복하실 때 성물 자체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성물을 사용할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라고 하잖아요. 드림캐쳐보다 더 든든한 믿음이라는 행운, 그 행운을 잡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지금은 퀴즈 선물의 행운까지 잡아보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드림캐쳐처럼 우리나라에도 예로부터 복을 부르고 애군이 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하는 게 있습니다. 풍요와 재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전통 장식품인데요. 소 한 마리가 집안의 재산이자 생계수단이었던 시절, 소가 건강해야 농사도 잘 되고 가족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소를 잘 길들이기 위해 사용하던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콧뚜레, 2번 귀고리, 3번 뚫어뻥.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톡과 유튜브 채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재치 가득한 오답 보내주신 분께는 티나비즈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 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라디오 청취 인증 이벤트, 지금 바로 보이는 라디오 화면 캡처 또는 CPBC 빵 홈 화면 캡처 93.1, 96.9, 100.5, 100.7 주파수 찰칵 지금 시각이 보이게 찍어서 샵 0931번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힌트송 나갑니다. 태양, 눈, 코, 입 이중과 관련 있겠죠?

태양, 눈, 코, 입. 오늘 힌트송이었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코뚜레였습니다. 소 코뚜레는 전통적으로 재물, 풍요, 번영, 행운, 가족의 평안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행운을 믿기보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더 행복하길 기원하는 선물하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게 먼저겠죠. 대건하늘아님 1번, SM0430님 1번, 엘리사벳님 코뚜레 잘 맞춰주셨고요. 문자메시지로도 7512님 코뚜레 그치만 좀 귀걸이하고 싶어요 하면서 보내주셨고, 4023님도 1번 코뚜레, 또 8813님 정답 1번 코뚜레 하시면서 동물학대 아닌가 생각했다가 사람들은 귀걸이, 코걸이, 입술에 피어싱까지 하는데 싶어서 피식 웃었네요. 아, 하긴요. 예, 그 정도 입술도 뚫는데 코 정도야. 물론 소가 원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긴 하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네요. 좀 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정답 모두 잘 맞춰주셨고요.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뚜레 말고 예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받아가실 분 찾아서 오답 문자 보내드릴게요. 오답 문자 찾아봅니다. 제가 오답 문자 보내드린다 했죠? 오답 문자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5026님 정답 말발굽. 말발굽도 재물이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주로 서양에서 그래서 이렇게 장식품으로 걸어두는 경우가 많죠. 예로부터 근데 뭔가 서양에는 또 말 타고 무언가를 채집하고 했으니까 확실히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긴 한가 봐요. 어머, 어떡해? 3721님 정답 저요. 엄마가 그렇게 누워있다가 소 된다고 맨날 제 코에 코뚜레 뚫자고 하셨어요. 이런 말 어렸을 때 많이 듣죠. 너 자꾸 누워있으면 소 된다, 일로 와봐봐, 코 뚫자 꼴 뚫자 이러면서. 아, 그치만 조금 잔인한데요. 우리 빵톡에 벡터 신부님 오셔서 뚜레주르가 웬 말입니까? 뭐 뚫어줄래 이런 뜻으로 해주신 건가요? 네, 상호명을 계속 읽을 수가 없어요. 빵집 남겨주셨고요. 2050님 우리 집엔 귀걸이도 모자라서 코걸이 걸고 온 우리 딸 자바가이소. 아, 맞아요. 좀 요즘 이렇게 힙한 분들을 귀뿐이 아니라 코 뚫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른들 눈에는 아유, 너 와줘라, 너 자가 뭐 소도 아니고 이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유, 또 그 나이 때만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에,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내버려 두시면 아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나이도 올 거예요, 그쵸? 2050님 조금만 마음 넓게 써주시고요. 대신에 오늘 오답 선물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요즘 근데 집들이 갈 때 이런 뭐 코뚜레 선물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뭐 그런 액세서리를 주시나? 아무튼 집들이 갈 때 아, 이런 선물 괜찮더라, 집들이 선물도 하나 더 추천해 주세요. 100원들의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 빵,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PM 우리 집.

우리 차 한잔하면서 차담 나눠요. 센스 있는 집들이 선물 뭐가 있을까요? 이래느님 현금이요.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뭐 생일이든 언제든 사실 마음대로 필요한 걸 살 수 있게 하는 현금이 최고긴 해요. 아니, 저도 근데 그래서 오늘 선곡을 그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다 해서 머니 그 노래 하려다가 아 너무 세속적인가 해서 말았는데 제 마음을 이렇게 대변해 주시네요. 이래네님 이것도 근데 괜찮다. 좀 계속 돈이긴 한데요. 우리 1842님 친구가 복권 한 장을 선물해 줬는데 물론 꽝이었지만 괜찮더라고요. 아, 복권 선물 맞아요. 당첨되면 정말 그 이사에 좀 더 큰 선물을 해줄 수도 있고 안 되더라도 사실 내 돈 주고 복권 사기 좀 아깝잖아요. 근데 그런 복권 선물 딱 주면 그것도 꽤 센스가 있는데요. 7391님은 부엌용 미니 소화기요. 신혼집에 선물했는데 부부싸움 불붙으면 얼른 끄라는 의미도 되고 또 요리하다가 부엌 전용 소화기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이 선물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괜찮네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소화기가 보통 이렇게 현관이나 아니면 바깥에 공용으로 있는데 집에 제일 불이 많이 나는 곳이 사실 부엌이잖아요. 실용적이기도 하고 의미도 좋고 부엌용 미니 소화기 이것도 괜찮네요. 대건안드레아님은 집들이 때 예쁜 조명 선물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조명 선물 맞아요. 인테리어템도 특히 조명은 인테리어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그냥 벽에 쏘더라도 요즘 인테리어가 되기 때문에 다만 취향을 탈 수 있으니까 조금 작은 사이즈로 선물을 주고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8813님 저는 집들이 선물은 늘 선물방에서 작은 켈리 액자를 사서 선물해요. 이 가정은 작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너무 예쁜 말이죠? 진짜요. 맞아요. 이게 너무나 예쁜 선물이 많지만 우리가 이 하느님의 나라라는 거 이게 가장 작은 교회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는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신 거 저도 집들이 갈 때 많이 참고할게요. 좋은 거밖에 없어요. 다 꿀팁이라 다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저는 미니 소화기 말씀해주신 7391님께 선물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향기로운 이야기로 우리들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 목요차담회. 드디어 모레 토요일 교구 신청사 축복식과 역사박물관이 개관한다는 소식 모두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교구 신청사 축복식과 역사박물관 개관식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구 사무국장이신 이상화 유한신부님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유, 드디어 신부님을 모시네요.
1: 아유, 별 말씀. 네,
0: 제가 정말 신부님을 처음 뵌 순간부터 모시고 싶었거든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참 박학다식, 시크 앤 유머러스 이런 어마어마한 매력의 신부님이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1: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0: 오늘 무슨 소리죠? 아니, 정말 시기적절한 그 효과음 아니에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일반인이라서 핸드폰을 켜놨었네요.
0: 근데 어마어마한 매력하니까 슝! 네. 네. 아, 토요일에 드디어 교구 신청사 축복식이 예정돼 있죠.
1: 네, 맞습니다.
0: 지금 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1: 아, 큰 우리 교구로서 큰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고 있고, 네. 이 역사적 순간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네. 안내해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0: 네, 그저 이렇게 함께 하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근데 교구 신청사가 지난 연말에 이미 완공이 됐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지금 왜 10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축복식을 하는 거예요?
1: 아, 네. 완공은 그 25년도 11월에 벌써 이제 본관이 신청사가 다 완공이 됐는데
0: 네.
1: 그 예전에 본관으로 쓰던 청사를 새롭게 역사박물관으로 아하. 만들면서
0: 네.
1: 이왕 축복식을 할 때 옛 역사와 지금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엮어서 새 출발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0: 네.
1: 하는 그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려면 역사관이 다 개관을 할 때까지 좀 기다려서
0: 네.
1: 역사관 개관과 함께 축복식과 역사관 개관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늦춘 겁니다.
0: 그런 거였군요.
1: 네.
0: 하긴 역사를 잊고서는 새 출발은 있을 수 없죠.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게 역사박물관과 함께 토요일에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신청사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요즘 교구청이 아주 훤하죠.
1: 네. 네. 역시 그 우리 교구가 원래 멋졌지만
0: 맞아요.
1: 또 새로운 옷을 입으니까 아주 더 멋지게 잘
0: 맞아요.
1: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진짜 요즘 뭐 출퇴근하시면서 매일 일할만 나시겠는데요?
1: 아, 일하는 건 즐겁지 않습니다.
0: 어쨌든 일은 똑같다.
1: 일은 똑같은데 그래도 보람된 일을 하려고 전부 다 노력하시는 모습들 보면
0: 네.
1: 그 자체로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유, 항상 애쓰시는 모습 멋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구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이는 라디오 사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환한 광경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정갈한 신청사 건물도 멋있지만 그 앞 광장에 있는 조형물이 저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1: 아, 네.
0: 네, 이거.
1: 그 조형물도 다 우리 대구 가톨릭 경제인에서 조형물 자체를 봉헌을 한 건데.
0: 아, 그래요?
1: 단순히 어떤 멋있기 위한 뭐 어떤 상들이 아니고
0: 네.
1: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교구가 어떤 의미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지를 담기 위해서 있는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0: 그렇구나.
1: 제일 중요한 광장의 로타리에
0: 네.
1: 그 조형물 두고 계속 의미를 좀 새겨보자 하는 의미로 그 조형물이 있고
0: 네? 이름이
1: 모든,
0: 뭐예요?
1: 아, 정확하게는 하늘의 종.
0: 하늘의 종.
1: 예, 하늘의 종. 이라고 그 위에 종이 하나 달려있거든요.
0: 네.
1: 익명의 두 사람이 종을 메고 있는데 그 종이 사실은 계산성당 처음 할 때 있던 그 아폴리나 종이라는 종이 있는데
0: 네.
1: 그 종을 형상화하고 그 울림으로써 복음을 모든 만방에 전하는 대구 교구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런 울림을 뜻하는군요.
1: 네.
0: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네.
0: 무슨 장면이에요?
1: 대구 교구가 처음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조선 교구일 때, 조선 대목구일 때
0: 네.
1: 처음으로 남방 교구를 분가할 때의 상황입니다.
0: 네. 네.
1: 상황이라서 그 조형물에 등장하시는 분들이 뮤텔 주교님,
0: 당시에
1: 이제 조선 대목구의 교구장이시죠.
0: 네.
1: 뮤텔 주교님이 계시고 그 옆에 또 김보록 신부님. 로베르 신부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김보록 신부님 중앙 옆에
0: 네.
1: 그 고민하시는 뮤텔 주교님 앞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서상돈 회장님
0: 아 이분이 네. 네
1: 서상돈 회장님 계시고
0: 네
1: 그리고 또 옆에 정규옥 바오로라는 우리 형제님과
0: 네.
1: 요새 말하면 이제 경제인의 회장님 정도의 역할을 하시는 분
0: 네.
1: 그다음에 김종학 베드로
0: 네.
1: 요새 뭐 딱히 비율을 드기 좀 그렇지만 다 회장님들이지만 그 대우 교구에 마치 총무처럼 이렇게 하시던 그런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0: 네.
1: 이분들이 모여서 뮤텔 주교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 남방 교구 즉 지금의 대구 대목구 대구 교구를 이제 분가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유치전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0: 네.
1: 이제 조선 교구가 커졌고 조선 교구가 새롭게 이제 하나 새로운 교구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 뮤텔 주교님이
0: 네.
1: 1910년 초에 네. 이제 결심을 하시고 어디로 분가하면 좋을까?
0: 네.
1: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0: 그쵸.
1: 이제 드디어 두 개의 우리 한국에 두 개의 교구가 생기는 순간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디로 갔으면 좋을까 하고 이제 제 첫 번째 물망지가 어디였냐면. 전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주.
0: 우리 전주대교구가 될 뻔했네요.
1: 네, 그렇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전주 쪽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신자가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신자가 많고 순교자들도 그 유한검 사도
0: 네.를
1: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의 뿌리들이 굉장히 깊게 박혀져 있고 모든 여건도 그쪽으로 다 전주교 쪽에서 보면
0: 네.
1: 모든 여건이 그쪽이 다 좋아서 전주가 유력했거든요.
0: 네.
1: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대구에서 지금 말 그대로 유치전을 간 거죠. 김보록 신부님과
0: 네.
1: 그 세 명의 총회장들이
0: 한번 보자
1: 유치전 간
0: 하고.
1: 겁니다.
0: 네. 네.
1: 그 조건이 뭐였냐 하면 일단은 새로운 교구가 생기려면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일단은 주교관이 있어야죠.
0: 주교관.
1: 주교님이 계실 테니까.
0: 네.
1: 주교관이 있고 행정을 할 수 있는 교구청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0: 네.
1: 또 새로운 방인 신학생들 신부를 길러야 돼요. 신학교가 필요하다.
0: 신학교.
1: 최소한 기타 등등 또 다른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0: 네.
1: 주교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교구장이 미사를 할 교구장 좌. 지금으로 말하면 계산성당,
0: 네. 네,
1: 주교자 성당도 필요하고
0: 네.
1: 이런 모든 제반 사항이 있고 또 신자들이 그걸 뒷받침할 수 있어야 사실 현실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이 신부님과 김보록 신부님과 세 명의 회장들이 뮤텔 주교를 찾아가게 됩니다.
0: 네.
1: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 거죠.
0: 네.
1: 자, 우리 대구로 오셔야 된다. 대구가 돼야 된다.
0: 네.
1: 왜냐하면 이 모든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서상돈 회장님이 자기가 좀 더 책임을 더 많이 져보겠다 하면서 그 상에 가보면 서상돈 상에 서상돈 씨가 회장님이 그 땅 문서하고
0: 네.
1: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0: 아, 이게 땅 문서예요?
1: 아, 네.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아, 이렇게 경제적인 신자들 그것도 했고 자기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 그 옆에 이제 정규혁 바오로
0: 네.
1: 회장님은 아, 그러면 본인들도 지형도거든요. 대구의 지형도를 들고 있습니다. 지형도를 들고 있으면서 앞으로 대구 교구가 이렇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설명. 그리고 그 앞에 김종학 회장님은
0: 네.
1: 그 앞에 등불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특히 교구청에 밤에 오면 그 등불에 실제로 불이 들어오고
0: 그리고?
1: 등불을 비추는데 앞으로 이런 비전이다. 그리고 신자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설명을 하고
0: 네.
1: 고민하는 뮤텔 주교님 앞에
0: 네.
1: 그 모형 조그만한 모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유스티노 신학교입니다.
0: 아, 그러네요. 똑같네요.
1: 유스티노 신학교. 자, 이런 유스티노 신학교도 준비하고 있다.
0: 네.
1: 그 옆에 이제 김보록 신부님이 계시는데 김보록 신부님도 뭐든 두루마리
0: 네,
1: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산성당 모형을 들고 있죠.
0: 아,
1: 이렇게 준비를 할 거다 하는 걸 보여주면서 뮤텔 주교님은 그 앞에 있는 지도, 전체 지도를 보면서 또 고민하는
0: 네.
1: 상황이 있는데 그 지도에 지도를 유심히 보면 서울에서부터 대구를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당시에는 철도가
0: 철도.
1: 이제 그쪽으로 이제 조성이 될 테니까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는 대구다. 앞으로 이쪽이 경상도 쪽이 발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현실적인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한 이제 이게 특별한 것이 단순히 어떤 교구가 나눠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시무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주교님들이 회의를 해서 자 오늘부터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라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0: 그렇네요.
1: 진짜 우리 교회를 이끄는 게 단순한 신부들의 이게 아니고 신자들의 열성과 신앙심으로 우리 교구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
0: 네.
1: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힘든 게 있지만 사제도 주교도 그리고 신자들도
0: 네.
1: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길을 함께 가는 그 대구 교구의 원래의 그 모습
0: 네.
1: 우린 그걸 잊지 않고
0: 네.
1: 살아야 되겠다 하는 목표로 그렇게 조형물도 준비를 했고
0: 네.
1: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뜻을 생기는 그런 뜻이 되라고 제일 중앙에 조형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이런 스토리가 담겨 있었군요.
1: 네.
0: 이게 뭐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어떤 시노드 교회의 모습도 있고 우리 대구 대교구가 설립되는 그 과정이 담겨 있다니
1: 네.
0: 이게 로터리 있으니까 그냥 슉 지나치게 되는데
1: 네.
0: 좀 머물러서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1: 네. 그 자체로 본인의 신앙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0: 네.
1: 희생정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0: 그러네요.
1: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멋진 스토리가 담겨 있을 줄 몰랐습니다.
1: 네, 그래서 당일날 10일날 이제 우리가 신청사 축복식을 할 때도 먼저 옛날의 역사를 돌아보자. 그래서 역사박물관 개관식을 1시 반에
0: 네.
1: 시작을 합니다.
0: 그게 첫 순서죠?
1: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역사박물관 계속해서 우리의 옛날 그때의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추억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이제 역사관 개관한 다음에
0: 네.
1: 돌아와서 방금 얘기 들은 이 하늘의 종 조형물을 오픈하게 되죠. 근데 이제 특별한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0: 이벤트요?
1: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0: 네.
1: 우리 대우 가톨릭 연극인회에서 실제로
0: 네.
1: 뮤지컬 형식으로 해서 딱 보여주면서
0: 네.
1: 보여주고 나서 그 상들을 제막하는 형식으로 하나하나 그래서 뜻을 한번 새기고 이 제막식이 이렇게 끝난 다음
0: 네.
1: 그리고 진짜 성수를 그 모인 신자와 이 건물들 단순한 건물이 축복받는 의미보다 전체 모인 우리 교구민 모두가 축복을 받고 하는 축복식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축하 공연도 그대로 다 이어질 거고
0: 네.
1: 그래서 1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좀 긴 시간이지만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것 같고
0: 그렇겠네요.
1: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탄탄하게 짜여 있네요.
1: 네.
0: 그리고 또 연극인 협회에서 이렇게 연극까지 해주시면은 이렇게 멈춰있는 동상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 제막 하시는 분들도 다 주교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그리고 신자들도 있기 때문에
0: 네.
1: 다양한 종 그 우리 역할을 맡고 있는
0: 네.
1: 그런 대표적인 신자분들이 와서 조형물을 제막하고 이렇게 와. 뜻깊게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축복식 함께 해주시고 오늘 설명 들으신 거 직접 눈으로 구경도 하시길 바랄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번엔 역사박물관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나음 주님의 집.

0: 나흥 주님의 집 들으셨고요. 아네스의 행복찻집 목요차담회. 오늘은 토요일 교구청 신청사 축복식과 역사박물관 개관식 미리 맛보기입니다. 교구 사목국장이신 이상화 요한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역사박물관. 일단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1: 우리 역사박물관은 예전에 교구청 본관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아, 이 본관 네. 건물이 새롭게 이제 역사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해서 네. 신자분들에게 드러나는 거죠.
0: 그렇군요. 그 성모당 바로 옆에 있던 그.
1: 네, 맞습니다. 큰 네. 보시면 기둥이 큰 기둥이 왜 배열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둥 큰 건물 그 건물입니다.
0: 아, 거기가 역사박물관으로 네. 재탄생을 했군요. 그런데 네. 우리가 왜 예전에 그 교구청 무슨 가동 나동 이렇게 있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 건물들이 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안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1: 네, 맞습니다.
0: 그 역사박물관 그 건물은 괜찮아요?
1: 네, 역사박물관은 그 지어진 지가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 1968년도 지어져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지만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지 뭐 끄떡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1: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물은 조만간에 철거가 되고 아하. 또 새로운 목적의 다른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여러분 안전하니까 많이 와서 봐주시고요.
1: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0: 아니 근데 지나갈 때마다 그 가림막이 쳐져 있어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역사박물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1: 아, 네. 교구청의 역사박물관은 총 사실 4층인데 네. 3층과 4층은 사료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은 가실 수 없고 그리고 1층, 2층이 네. 역사박물관이 될 겁니다.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1층에는 제1전시실 그리고 기획전시실.
0: 기획전시실? 네,
1: 어떤 특별한 테마를 가진 기획전시실이 늘 상시로 이제 바뀌게 되는 형식이 될 겁니다.
0: 네.
1: 그리고 2층은 제2전시실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그 옆에 특별한 전시실이 잠깐 하나 있을 텐데 네. 차차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1층 전시실 일단 들어오시면 제1전시실이 있는데 제1전시실은 대우교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보여주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꾸며질 겁니다.
0: 네.
1: 우리 교구가 여러 가지 근거 자료, 유물들 보여주면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리고 또 성직자들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평신도들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네. 함께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 꾸며지게 될 겁니다.
0: 네.
1: 우리 교구 좀 특별하긴 하죠. 우리 신자분들이 진짜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열성 진짜 그 어느 교구에도 절대 부끄럽지 않은 그 열성
0: 맞습니다.
1: 정말 대단합니다.
0: 자금도 내어놓기도 하고.
1: 그 이 평신도들 사실은 그 역사박물관은 성직자나 주교님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교구민이 앞으로 이걸 보고 정신을 새겨야 되니까
0: 네.
1: 단순한 이제 성직자들의 아니면 뭐 그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신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던가 하는 것 위주로 꾸며지게 될 겁니다.
0: 하늘의 종도 그렇고 이 전시실도 그렇고 참 평신도의 역할을 많이 강조를 하셨네요.
1: 네, 맞습니다. 그 제1전시실을 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복음의 시작 그리고 신앙의 씨앗.
0: 네,
1: 아주 거창한 제목이긴 하지만 목표가 그렇습니다.
0: 네, 신앙의 씨앗.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기획전시실 또 있는데 기획전시실 네. 자체의 구성도 그 땅과 터 이렇게 해서 단순히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고 변화됐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이 터전에서
0: 네.
1: 신앙으로 바쳤던 이 터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던가 그게 단순히 역사가 건물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건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건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더 중요해서
0: 네.
1: 그 터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우리가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던가에
0: 네.
1: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생각하는
0: 네.
1: 이제 공간에도 역사가 있으니까
0: 네.
1: 그 역사를 찾아가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0: 핵심을 딱 짚어주시네요.
1: 네. 네. 특히 교구가 특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죠. 그런 시련을 겪었던 시기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지나왔는가 그 과정에서 교구는 어떻게 성장해왔는가
0: 네.
1: 또한 역대 교구장님들
0: 네.
1: 그 모습은 어땠는가 뭐 수도에는 어땠는가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1전시실에서 기획 전시실 그리고 이 전시실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자꾸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순서로 지금 꾸며져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2층에 가서 제 2 전시실로 가면 되는 거죠?
1: 네, 그렇죠. 네. 그 전시실에 가면 이제 다양한 방법들, 그러니까 우리 교구가 여러 가지 일들 하잖아요. 본당 사무관이 아니고 사회복지도 하고 또 다른 봉사도 하고 외부적인 대사회적인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이 처음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 늘 역사의 선택의 순간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또 신자들이 신앙에 도움을 주고자 그런 선택을 했던 그 과정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퍼져나온 그 얘기들이 거기에 이제 실려져 있는 거죠.
0: 네.
1: 사실은 우리 교구가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는 그 18개 본당이었어요. 본당도.
0: 와, 그런 시절.
1: 본당이 18개였고 네. 신자들도 2만 명, 2만 오. 6천 명 정도로 아주 조그맣게 출발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지금 오늘날 그 2024년까지 이제 작년 통계를 보면 대우교구 164개 본당.
0: 와, 몇 배예요? 옛날에.
1: 엄청나죠?
0: 네. 네.
1: 그리고 51만 명이 넘는
0: 51만
1: 신자.
0: 명. 와.
1: 네. 그 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람도 다 여러 가지로 받게 되고 그쵸? 가지가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했던가 아주 생각해보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사 박물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 옆에 특히 이 전시실에 가면
0: 네.
1: 실감 영상실이라고 해서 아마 박물관 같은 데 봐보면 많이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0: 네.
1: 우리 교우가 어떻게 어떤 일을 겪었던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나마 그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0: 영상도 좋다.
1: 네. 그 영상의 기초가 되는 영상은 10월 10일 날 와보시면 우리 네. 교구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영상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준비가 다 마쳤는데 지금 얘기를 드리면 재미가 없을 거거든요. 스포는 금지.
0: 알겠습니다.
1: 와서 직접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0: 원래 역사란 게 또 그렇기도 하죠.
1: 네.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1전시실, 2전시실 다 보고 개별적인 역사도 본다면 네. 마지막 공간으로 텅 빈 방으로 이제 성모당을 바라보는 방이 하나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방이 있는데 현재화의 방. 좀 뭐 어렵게 뭐 라틴어 쓰자면 아남네시스의 방이라고.
0: 멋있다.
1: 옛날에 있던 일을 지금 기억을 되살려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이렇게 잠깐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묵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이게 역사와 현재가 연결된다는 포인트도 굉장히 좋네요.
1: 네. 제가 다 기획한 건 아니고요. 훌륭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자고 해서
0: 네?
1: 네, 주교님이 결정하셔서 교구를 위해서 준비되고
0: 네.
1: 있습니다.
0: 아유, 근데 정말 기획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눈으로 꼭 한번 보고 싶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전에 이렇게 우리 신자들이 교구 역사를 쭉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나요?
1: 아니죠. 이제 처음이죠.
0: 그쵸?
1: 처음이고 이제는 또 그럴 만한 때가 됐고 네. 우리 교구가 사실은 지금 120주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0: 네.
1: 115년 됐고
0: 와, 네.
1: 새로운 도약이 또 필요합니다.
0: 네.
1: 하느님께서 아마 원하시는 대로 새로운 도약 하겠지만 그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교구민 전체 우리 함께 해야죠. 성령 안에서.
0: 네, 맞습니다. 네,
1: 더 좋은 도약을 위해서 고민하는 와중에 또 이 역사관도 하느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어진 거고
0: 네.
1: 그리고 신청사 본관도 모든 행정 그 행정 안에 이제 사랑이 묻어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0: 네.
1: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이렇게 교구민들이 교구의 역사를 딱 교구청에 가서 바로 쉽게 볼 수 있다는 게 참 정말 잘 생겼다 싶은데요.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역사를 기억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우리 교구장 조한길 타대우 대주교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0: 네.
1: 그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신앙 선조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또 어떤 희망으로 교회를 세워갔는지를 되새기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새롭게 받아들인 일.
0: 새롭게 받아들인다.
1: 그게 바로 역사를 기억하는 일이다. 단순히 지나간 일을 그냥 그랬구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의 일이 되고 나도 비슷한 선택을 시간이 지났지만 어려움을 겪지만 비슷한 선택을 할 때가 올 텐데
0: 네.
1: 그때 신앙 선조들처럼 우리 교구가 걸어왔던 훌륭한 역사처럼 또 다시 훌륭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0: 네.
1: 하는 게 바로 역사를 기억하는 일이고 네. 또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0: 네. 저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1: 네, 맞습니다.
0: 그게 우리 어떤 신앙 역사, 교구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이런 새로운 신청사와 역사 박물관으로 우리 교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텐데 뭐 새로운 미래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길 기대하시나요?
1: 여러 가지 행정적이거나 또 의미를 가지거나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는 사실은 신자들과 하느님과 만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행정을 잘하고 뭐 아무리 역사관 잘 꾸며놔도 결국은 신자들에게 또 신자들과의 서로 사이에서 이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사실 그건 다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0: 네.
1: 이걸 준비하면서 또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10월 10일 날 아마 역사박물관 개관과 신청사 축복식을 하는 그 자리 자체가 벌써 역사고 그 역사에 우리는 함께 있는 거고
0: 네.
1: 또한 새로운 출발도 함께 하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잘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인이 되고 또 신앙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신청사 그리고 역사관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0: 네. 아멘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희도 중요하겠어요. 저희도 가서 그냥 둘러만 보지 말고 그렇게 많은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되새겨보시면서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걸음인 토요일 축복식에도 많이 와주시고요. 앞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축복식 시간과 구성 간략하게 한 번만 더 소개해 주시면요.
1: 네. 축복식은 공식적인 역사박물관 개관식이 이제 1시 반부터
0: 1시 반?
1: 시작이 됩니다.
0: 네.
1: 예, 역사박물관의 그 자리가 협소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하실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도 그 역사관을 이제 같이 이제 내빈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신청사 축복하는 그 현장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지만 사실 장소 여건이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인 초대는 1,500분 정도로
0: 네.
1: 예, 의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1: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이제 앉으셔야 되니 의자를 준비했는데 식이 시작이 되면 1시 반부터 시작이 되면 만약에 의자가 비어 있다면
0: 네.
1: 앉으셔도 되는데 꼭 의자를 안 앉아도 기쁜 자리 아니겠습니까?
0: 맞아요.
1: 오시면
0: 둘러서
1: 함께 이렇게 보고 또 공연도 함께 보고
0: 네.
1: 또 축복 같이 받고
0: 네.
1: 좋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축복의 자리 함께 한다는 것은 더없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날 오시면 조그마한 떡은 드리겠습니다.
0: 우와.
1: 네. 많이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0: 네.
1: 그런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0: 네. 축복식 함께 하시고 축복도 받아가시고
1: 네. 네.
0: 아유 참 신청사 그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제가 모르는 게 정말 많았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시니까 되게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또 우리 사목 국장 신부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무게가 남다릅니다.
1: 아, 네. 이거를 진짜 설명을 잘할 신부님들이 진짜 많은데 아이고 제가 부끄럽게도
0: 아니에요. 이제 처음 소개한 대로 그 박학다식 시크앤 유머러스
1: 아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너튜브에 방송 남으니까 이렇게 가이드처럼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부님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금까지 이상화 요한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좋은 만남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성바오로 딸 수도회 축복하소서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1052님 역사박물관은 별로 관심 없었는데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서울대교구 이후 첫 번째 지역교구로서의 자부심도 좀 느끼고 또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랑하려면 우리도 역사를 알아야죠. 꼭 한번 가보시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도 좀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역사박물관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토요일에 와서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너튜브에 삼남매 아빠님 교구청 자주 봤지만 이런 스토리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구가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그 아주 중요한 순간이 이 조형물로 있는 거거든요. 정말 눈으로 꼭 보셔야겠죠? 또 그냥 쓱 보지 마시고 아 이분이 이거구나 이 상징이 이거구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5525님 로터리 그냥 지나간 사람 저요. 엄청난 스토리가 있었네요. 다시 보러 가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다시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번 우리 신청사 해서 오셔가지고 축복도 같이 해주시고 역사도 되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귀 기울여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1052님께 참여 선물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10월 8일 목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찻집 문 닫을 시간입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오늘 매일미사 루카복음 11장 9절의 말씀이죠. 남은 하루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내가 청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또 두드려야 할 문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오후 2시 여러분을 위해 행복찾집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습니다.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CPBC FM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3: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2: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3: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2: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3: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2: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3: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2: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3: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4: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원평성당 성정엽 요셉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0: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2부 데이먼스 이어의 유얼스로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아끼는 옷들 여러분이 많으시네요. 7822님, 제가 아끼는 옷은 3년 전 결혼 기념일에 산 코트예요. 처음으로 세일하지도 않는 옷을 거금들여 샀거든요. 사실 결혼 기념일에 남편하고 싸우고 나서 홧김에 산 건데 잘 입기는커녕 아까워서 모셔두고 있네요. 아, 왜 결혼기념일 하필이면은 싸워서. 에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럼 홧김에 나에게 선물 하나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나에게 세일하지도 않는, 평소에는 잘 아마 가지도 않았던 그런 매장일 거예요. 비싸서. 그런데 나 오늘 결혼기념일이야. 나 오늘 화났어. 나에게 위로해줘야 해. 라면서 비싼 옷을 사신 거죠. 샀으면 많이 입어요. 그러니까 애꼈다가 뭐 할 거예요. 애끼다가 뭐 된다고. 예, 모셔두지 말고 빨리 내 몸에다가 걸쳐주세요. 예, 이번 겨울에는 꼭 많이 입기로 해요. 3902님, 나 늘어나고 해진 맨투맨 하나 있는데요. 너무 편하고 포근해서 겨울철 제 잠옷이에요. 다시 살 수도 없고 애착 옷이라 버릴 수 없어요. 아, 이런 건 버리면 안 돼요. 예. 나에게 내 몸에 맞게 늘어난 거기 때문에 겨울철에 입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몸에 촥 감긴다고요. 이런 거 애착 옷들은 버리시면 안 돼요. 예. 6920님, 임신했을 때 태교하면서 만든 우리 아들 베넷 저고리를 가장 아껴요. 한 땀 한 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느질하며 만들었거든요. 이런 건 진짜 못 버리죠. 이런 거는 좀 아들 장가갈 때 이럴 때 좀 잘 보관해놨다가 주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건 약간 엄마 아빠의 마음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어느 날 짠 이거 내가 보관해놨단다 이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저희도 그런 거 있어요. 그 큰애 임신했을 때 남편이 그 뜨개질을 했거든요. 뜨개질로 모자하고 애기 망토하고 이런 거를 떠났는데 그거 아직 잘 보관하고 있어요. 예. 매년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요거는 꼭 이제 나중에 시집 갈 때 줘야지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첫째 둘째를 다 입혀놨었어가지고 누구를 줘야 될지 그걸 모르겠어. 어쨌거나 애기 처음 입었던 베넷 저고리는 저도 예, 각각 보관하고 있답니다. 이건 못 버리겠어요. 이것도 정리 전문가는 버리라고 하시던데 아, 이거는 못 버리겠다. 진짜. 9006님이 오늘 감성이 과다해요. 냉수 마시며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 가을에는 좀 감성 과다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이 또 빨간 날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 감성 과다하지 않으면 언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해보겠어요. 그쵸? 자, 좋은 노래 또 세 곡 준비해 놓을게요. 이 시간은 한국 비드랩 제공이고요. 폴킴의 어제처럼, 그리고 헤이즈의 해픈 우연, 영케이와 원필이 함께 부른 Go Beyond까지 세 곡 들으시고 팝콘으로 갑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고소한 올드팝부터 톡 쏘는 최신 팝까지 팝의 즐거움이 톡톡 터지는 시간 팝콘서트 팝콘 노래 듣다가 떠오르는 팝송 있으면은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팝송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팝송도 좋아하시는데 그만큼 누룽지도 좋아하셔가지고 누룽지 받고 싶으신 분 많으시죠? 듣고 싶은 팝송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다 아시죠?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CPBC 빵빵톡 열어놨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오늘 또 10월이고 날씨 좋고 감성도 너무 좋아서 오늘 딱 듣고 싶은 팝송 있으시죠? 들려드리겠습니다.

납니다. 목요일 오늘은 팝콘서트 팝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그리고 데미 로바토의 쏘리 낫쏘리였어요. 쏘리인데 낫쏘리하다. 미안한데 미안하지 않아. 이런 거 우리 느낌 알잖아요. 미안하지만 미안하지 않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우리 데미 로바토가 울부짖는 그 느낌에서 알겠다. 가사는 다 몰라도 이 느낌적인 느낌 뭔지 알겠다.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자, 팝콘서트. 자, 노래만 듣기에는 우리가 선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선물을 막 그냥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팝콘 퀴즈. 오늘 준비한 음악은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인데요. 이 노래는 아트 가펑클이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때 부른 곡이래요. 팝스타로 정상에 오른 뒤에도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한동안 이 직업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자, 문제입니다. 과연 아트 가펑클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수학교사, 2번 버스기사. 사이먼 앤 가펑클이 그 중에 아트 가펑클이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때 부른 곡이 Bridge over Troubled Water래요. 아니, 팝스타가 됐는데도 교육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 직업을 이어갔다는, 와, 그 사실 너무 대단하네요. 1번 수학교사, 2번 버스기사입니다. 여러분, 정답 다 드린 것 같아요, 이미. 보내주세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로 CPBC 빵 빵톡 아시죠? 이쪽으로 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선물은 나노폴리 비누 드릴게요. 추첨을 통해 비누 드릴 테니까 정답 보내주시면서 팝송 신청곡도 계속 함께 보내주세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릿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 이어서 리앤 라하바스의 스테리 스테리 나잇까지 두 곡입니다.

노래 너무 좋네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f Troubled Water 이어서 리앤 라 하바스의 Starry Starry Night였습니다. 원래도 좋은데 이 리앤 라 하바스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더 오늘은 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자, 아트 가펑클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였죠? 1번 수학 교사였습니다. 아트 가펑클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수학 석사 학위를, 와, 무려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수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후에도 제자들에 대한 애정이 커서 계속 수학을 좀 가르쳤다고 하네요. 당시 이 차트 1위인 가수에게 수학을 배우던 학생들이 정말 신기해했다고 하네요. 진짜 신기하겠다. 막 TV에 나와서 막 어마어마한 가수가 우리 수학 선생님이었어. 세상에. 와, 그 친구들도 수학을 잘하게 됐겠죠? 2037님, 1번 수학교사. 수포자가 보내는 문자예요. 그나마 영어는 흥미라도 생기는데 수학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직까지 미적분 몰라요. 저도요. 수학은 항시 거리가 있어요. 항시 너무 어려워. 그냥 수학이라는 거 말조차 저는 수학여행도 어려웠다고 생각해. 여행 이름을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미적분이 웬 말이에요. 세상에. 졸업할 때까지도 수학이 항상 발목을 잡았다 말씀을 드리고, 3325님,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감사합니다. 정답은 1번 수학교사. 5983님도 수학교사. 4401님, 날씨 너무 좋아요. 수학교사요 하셨고요. 우격다짐님이 3번 바둑기사 나왔어요. 바둑기사도 진짜 머리 좋아야 되죠. 예, 네, 진짜로. 꽃빛띠익 바라기님은 그 시대에도 완전 프로 엔잠러셨네. 얼굴에 수학 교사가 안 보이는데 그냥 얼굴에 메비우스 띠는 있었는데. 얼굴에 메비우스 띠 있었어요? 9006님. 아니, 음악 교사가 아니라 수학 교사였어요? 수포자였던 저는 존경심이 차오르네요. 그러니까 수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진짜 좀 배 아프다, 그쵸?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3325님과 5983님께 나노믹스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아, 이제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방글이들 중에도 수포자가 저뿐만은 아니구나. 외롭지 않다 이런 생각이

생각하게 됐어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 어떤 곡이 들어왔는지 함께 볼게요. 우격다짐님이 여명의 Try to Remember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이 노래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해놓고요. 9967님 황금 연휴 전날 퇴근 중입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너무 기분 좋으시구나. 그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져요. 신청하신 곡도 뉴튼 패밀리의 Smile Again 네, 신청하셨거든요. 이렇게 두 곡 듣고 올게요. 여러분의 팝송 신청곡 계속 보내주세요. 청춘 누룽지 선물로 드릴게요.

와, 3325님 오늘 선곡들이 너무너무 좋네요. 귀호강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너무 좋네요. 9967님 신청곡 틀어주셔서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하는 길이 더 기분 좋으셨겠어요. 2037님이 비띠 누룽누룽 팝송 듣기 너무 좋아요. 신나게 가볼까요? 라면서 라라의 쟈니 쟈니 신청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못 들려드릴 것 같고 4827님도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겨울 기분 내보고 싶네요 하셨거든요. 아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저희가 토요일에 여러분의 신청곡 쫙 모아서 들려드리는 날 있으니까 오늘 못 나간 신청곡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많은 신청곡들이 와서 아 수학여행이 문화체험학습으로 SNS에 올라온 거 본 것 같아요. 0445님 그래요? 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분의 신청곡 잘 모아놨다가 저희가 토요일에 또 차곡차곡 이 차례차례 전해드릴게요. 자, 오늘 끝곡은 2288님이 신청하신 곡 장 프랑스와 모리스가 부른 모나코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2288님께 누룽지 선물 드립니다. 신청곡도 함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내일은 개그맨 이문재 씨와 함께 문제엔 문제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Monaco. 28 degrés à l'ombre. Tu ne dis plus un mot. J'éteins ma cigarette. Il fait encore plus chaud. Tes lèvres ont le goût d'un fruit sauvage. Et voilà, comme une vague blonde, tu m'emportes déjà.
1: Ne dis rien, l'amour est au-dessus de moi.
2: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3: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4: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5: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6: 하느님 감사합니다.
4: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의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원금 새신랴 수녀입니다. 어제는 묵주기도에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이었습니다.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보내며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묵주화를 손에 쥐고 계신가요? 아마 공원의 가을길에서 혹은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한알한알 묵주화를 굴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은총이 가져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조용히 기도를 바치다 보면 어느새 발걸음도 기도가 되고 묵주알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노래가 됩니다. 기쁨도 한알, 감사도 한알, 걱정도 한알,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마음도 한알. 그렇게 한알한알 엮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하루가 성모님께 드리는 묵주 꽃다발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기도도 한알한알 물드는 10월 천천히 걸으며 오늘도 어머니 마리아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오솔길에서 기도 꽃다발 엮어볼까요?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네, 오늘 첫 곡으로 박세환이 부른 묵주 듣고 왔죠. 예, 여러분은 묵주기도를 어디에서 바치고 계신가요? 묵주기도 바칠 때 유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가 있으시죠? 저는 제 방에서 들 때도 있고 또 조용한 성당에서 아무도 없을 때 맨 뒷자리에서 바칠 때 참 좋더군요. 그리고 공원에서, 네, 그렇죠. 공원, 둘레길, 성당 혹은 뭐 내 작은 기도 자리 어떠신가요? 나는 어디 어디에서 묵주 기도를 바쳐요. 문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묵주 아래 특별히 마음에 담고 있는 어느 분이 있다면, 또 어느 지향이 있다면 그것도 소중하겠네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한 줄 한 줄의 이야기가 이제 잘 엮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B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문자가 올라와 있네요. 아이고, 2037님 부지런히 뭐 일찍 오셨네요. 오늘도 산책하기에 아름다운 햇살이 이쁜 가을가을한 목요일이네요. 내일부터 다시 황금 연휴를 기다리며 마음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왔어요. 아이고, 정말 오늘도 정말 햇살도 정말 아름답고 왜 이렇게 하늘이 아름다워요. 정말 아주 우리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보던 그런 하늘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예, 황금 연휴 참 노는 날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뭐 대체 휴일이라 놀고 내일은 또 한글날이라 놀고 아, 쉬는 날이 있으면 또 쉬는 날답게 또 피로를 확 풀어야죠. 여러분들 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기도의 오솔길에서 또 다소곳이 마음을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사무엘 오늘도 열심히 일하며 걸어갑니다. 오늘 일 마치면 또 3일 쉬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하기는 하네요. 와, 그렇죠. 열심히 일하신 많은 분들은 정말 이 빨간 날이 얼마나 보너스 같이 느껴질까요? 저도 그런데요. 아, 빨간 날은 사실 녹음 방송이라서 괜히 조금은 서둘러야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아, 오늘은 조금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해서 정말 좋죠. 예. 8월의 장미님, 네, 저는 오늘 퇴근 후부터 주일까지 3박 4일 인천교구 청년성서 모임 탈출기 연수에 들어가요. 작년 11월부터 격주로 모여서 공부했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네요. 하느님께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일하는 중입니다. 와, 3박 4일 동안 인천교구 청년성서 모임 탈출기. 아,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제 연수의 동안에 그 공부하신 걸 더 이제 마지막으로 다 결론을 맺어야죠. 네, 다져진 것을 예, 주님 성령께서 다 또 도와주시면서 은총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또 듣고 오겠습니다. 신보연 노래입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다면.

요청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저도 어떤 때는 힘들고 뭔가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 묵주를 꼭 쉬고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 더 좋은 일도 또 생긴답니다. 성모님 꼭 도와주시죠. 네. 유채칠리아님, 청명한 가을 날씨 오후입니다. 네, 딱 좋은 4시예요. 4시가 4시에서 5시 뭐 조금 넘어서까지 산책하기도 아주 좋은 시간이죠. 그리고 왜 그런지 호젓해지는 그런 마음이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해가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좀 넘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럼 아슬아한 그런 하늘도 또 바라보게 되고요. 뭐 끝날 때쯤 6시쯤에는 이제 또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그런 저녁이 다가오면 저희 수녀원에서는 그 북한산이 보이는데요. 와, 어제도 노을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와,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네요. 이 작은 지역 요런 동네에서도 정말 파노라마 같은 산이 쫙 펼쳐서 보여지고 예, 그렇죠. 예, 묵지기도 성월에 묵지기도 너무 많이 바치면서 성직자들과 추도자들 그리고 신학생들 그리고 질병과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신다고 우리 유채칠리아님 하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예, 특히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정말 호스피스 병동에 제가 갔었어요. 저희 수녀님 한 분이 계셔서 근데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픈 분들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요. 예,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624님, 수녀님 저는 제 책상에 앉아 묵주기도를 드린답니다. 희한하게 묵주기도를 드리면 정신이 맑아져요. 그리고 나면 좀 경건해지고 마음가짐이 흐트러졌다가도 가다듬어진답니다. 와, 그러시군요. 정말 책상에 앉아서 묵직기도 하는 것도 너무 좋죠. 그럴 때는 책상 위에 있는 너저분한 거 조금은 이렇게 좀 정리한 다음에 다소곳이 좀 앉아서 그냥 벽을 바라보고 벽에 있는 십자가나 아니면 성모님 사진이라도 붙여놓고 바치면 호젓하니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프신 모든 분들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기억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069 하나님, 네, 요즘 저는 띵 별톡 메시지에 만들어진 예, 빵톡이겠죠. 기도방에서 기도 지향을 올리고 묵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무슨 톡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예, 열심히 해도 잘 적응이 안 돼서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묵주기도가 편안하게 다가오게 됐고 나름 묵주기도의 의미도 찾았답니다. 의미를 찾게 되니 묵주기도가 한층 가깝게 느껴지고 거부감이 싹 사라졌어요. 묵주기도 함께 드리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잘 이끌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엔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하셨네요. 와, SNS에서 만들어진 기도방이군요. 이야, 요즘엔 또 그렇게 해서 또 같이 함께하는 기도방이 있네요. 기도가 잘 혼자서는 힘드신 분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 기도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예, 모르신 분들, 잘 보시고, 예,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시면 그것도 좋겠네요. 네.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어서오세요. 묵지기도는 레지오 하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예, 레지오 단원이어서 모임 때는 얼마나 묵지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뭐 다른 때 하지 않아도 그때 열심히 몇 단을 바치는지 하여튼 끝도 없이 막 어떤 때는 그 시간 내에 또 두 단 뭐라 하나요? 한 꿰미, 두 꿰미 막 꿰미라는 꿈이라고 하는 걸 꿰미라고도 하죠. 예, 열심히 하신 레지오 단원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임세실리아님, 저의 묵주예요. 2022년 1월에 신부님께 선물 받았을 때는 벚꽃처럼 고운 핑크색이었는데요. 제가 어찌나 성모님을 달달 볶아

봤으면 이렇게 색이 다 바랬을까요? 그만큼 예쁜 장미 꽃송이가 하늘로 올라갔으리라 생각하려고요. 어머, 정말 분홍색이었던 네 이 묵주가 회색이 돼버렸네요. 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으면 저게 색깔이 다 바랬을까요? 정말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성모님을 달달 볶으셨네요. 이 청을 들어주세요. 저 청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예, 색이 바란 만큼 그 예쁜 장미 꽃송이가 하늘로 올라갔으리라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미 그 사다리는 네, 성모님께 다 닿았으리라 믿고요. 이미 바라시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계시죠? 네. 예,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또 문자 보내셔서 고맙습니다. 유스티나님, 이번 주 주말에 초등부 친구들과 미린의 성지 간답니다. 와,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미린의 성지. 아우, 근데 넓고 좋은 곳이죠? 예, 김대관 신부님, 옛날, 그 묘소가 그냥 있나요? 정말 좋은 곳에 가서 네, 은총도 많이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얼바오로 바라기님, 네, 일하면서 이곳 청량리 쪽으로 왔는데 날씨가 좀 무더운 날씨입니다. 바오로는 오늘 집에서 그림 연습하고 있어요. 예, 아빠는 청량리 쪽에서 좀 뭐 일 보시고 다니시군요. 바오로는 집에서 그림 연습하고 아유,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오면서 무더운 날씨예요. 그래서 땀을 좀 닦았습니다. 저도 당분간 며칠 이렇게 더울 거라는 예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교차가 또 심하죠. 네,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준호와 채은이 엄마 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아이들이 사춘기가 하늘로 뻗쳐서 힘이 듭니다. 애들이 아빠밖에 모르고 저한테는 화만 내요. 제가 신경을 써줘도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하루에 계속 게임하다가 5시에 자서 3시간만 자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니 걱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최은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면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말씀 중에 사춘기가 하늘에 뻗쳐서 걱정이 한아름이신 것 같은 그 말씀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예,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의 말 한마디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특히 엄마에게는 괜히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애를 썼는데 얘네들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아이고 참 서운함도 참 크실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얘네들이 아빠만 좋아하고 나는 조금 소외하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함 정말 있으시겠어요. 근데 더구나 큰아이가 새벽까지, 예, 5시까지 게임하고 겨우 3시간만 자고 다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학교도 가기 싫어한다니 정말 정말 걱정이 좀 크시겠습니다. 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또 학교까지 안 가려고 하면 엄마 걱정 얼마나 기쁘실까요? 네. 그런데 준우와 채은 어머니, 아이가 엄마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엄마의 사랑이 아이에게 닿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은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잔소리하고 뭐 그래도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기는 하지, 짜증은 나지만 뒤돌아서면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사람이 엄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도 내고 애들이 짜증도 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막 쏟아 부어야 할 곳이 없는데 엄마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 모든 걸 뭐 한꺼번에 바꾸려고 한다는 것도 참 어렵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내 편이야, 니네 편이야, 힘들 때 언제든지 말해, 괜찮아, 마 쏟아 부어 그러면서 돌아와. 예, 그 마음을 조용히 전해주시면 아이들은 느낄 것 같아요. 예,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또 아이의 모든 문제를 그리고 엄마 혼자 해결하는 거에 정말 힘드시죠. 그래서 저는 엄마가 지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너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면 엄마는 관심 끊을게 하고 조금 모른 척하고, 예, 그리고 좀 쉬세요. 그럼 엄마 왜 그러지? 우리 엄마?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예, 엄마 자신을 위해서도, 예,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너무 황폐해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엄마보다 먼저 또 아이를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너무 염려 마시고요. 남편 되시는 분하고도 또 가끔 대화 나누시고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께 맡겨드리는 모든 것, 내 마음 다 해서 오솔길 가족님들과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오늘도 무겁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엄마에게 화를 내고 아빠만 좋아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그리고 나면 또 미안해지는 엄마 마음입니다. 특별히 큰 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밤늦도록 게임에 빠져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학교에도 가기 싫어하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아픈지 엄마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주님께서 보살펴 주소서. 아이의 마음에 다시 생활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게임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학교와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작은 기쁨과 희망을 찾게 해주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엄마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아이의 말 한마디에 너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당장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자신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자책하지 않게 하소서. 아이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아이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필요할 때에는 단호하게 이끌 수 있는 용기도 주소서. 그리고 아이가 엄마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 엄마 나 힘들어요 그 한마디라도 편안하게 건넬 수 있는 나를 허락해 주소서. 준우와 채은 그리고 이 가정을 성모님의 따뜻한 품에 맡겨드립니다. 희망이신 주님, 누구보다 먼저 아이와 이 가정을 성모님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 네,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잘 아는 노래이긴 하는데요. 이 두 아이와 엄마에게 아주 꼭 맞는 노래 같아요. 심플리시티가 부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더 귀 기울여 주시고 은청도 베풀어 주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소중한 응원 문자들이 도착했네요. 임세실리아님께서 네, 사춘기 아들 둘 엄마로서 공감이 너무 많이 되네요. 수녀님 기도가 찡해요, 찡. 예, 정말 두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정말 공감이 정말 될 것 같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고 뭐 이런 아들들 많다고들 하더군요. 사춘기 때는 그래도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곰상스러워서 어쩌고 저쩌고 뭐 조금 얘기를 한대요. 근데 남자애들은 아예 그러니 엄마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예,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 기간은 또 다 지나가는 기간이에요. 그러니 또 자, 견뎌내시면서 믿어줘야죠. 네.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저도 아이들 어려서 아들이 게임에 빠져서 학교 후에 꼭 오락실을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못하게 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밀어보세요. 게이머들도 괜찮더라고요. 와, 어머, 어머랑. 이 엄마는 정말 아주 그냥 넓으시네요. 막지만 마시고 시간을 정해서 하도록. 그런데 그때는 말도 안 듣고 시간도 흘러가야 되죠. 아, 또 체험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그쪽으로 밀어보라고요. 게이머들도 괜찮다고요. 예, 요즘은 그쪽도 잘 풀리기만 하면 뭐 괜찮습니다. 예, 금전적으로도 뭐 괜찮은 직업도 얻을 수 있고요. 예, 아무튼 근데 말도 안 듣고 시간이 흘러야 된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진짜 정말 미운 뭐 몇 살이라는 게 이제는 7살이 아니에요.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듣고 그런 애들이 많아서 엄마들은 손도 못 쓰고 눈물만 흘리는 부모님들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도 어쩝니까. 흘러가라 흘러가라. 예, 경산 해피맘님, 아구 참외님, 청소년 우리 친구들 때문에 많이 쓰십니다. 엄마 너만 믿고 있어라고 계속 해주세요.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저희 아들 루카도 미국에 있을 때 계속 저는 기도로 버텼는데 귀국해서 와서는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게 보여서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부자지간 잘 지내는 게 참 좋아 보여서 그래 장가 가기 전에 아빠 빌려줄게 했답니다. 끝말이 너무 재밌네요. 네, 예, 뭐 좋아할 수도 있죠. 더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뭐 아빠를 좋아하는 건 괜찮죠. 네, 그게 엄마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뭐 소통이 그래도 아빠랑 더 잘 되는가? 뭐 그런 건가요? 뭐 빌려준단 말 너무 재밌습니다. 예, 이런 유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어려움도 또 잘 견뎌낼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채은과 준우 엄마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예, 069 하나님,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알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묵묵하게 끝까지 나를 기다려줬다. 그 시절 나를 위해 버텨주었다고요.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네, 힘드시겠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내면을 단단하게 하시고 아이들 앞에서는 묵묵히 바라봐주시길요. 네, 특히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힘들겠지만 예, 예, 함께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예, 같은 마음입니다. 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엄마를 위한 기도.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가족을 위해 말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어머니들을 기억해 주소서. 아침 햇살보다 먼저 일어나 가족의 하루를 살피고 따뜻한 밥상을 차리며 사랑을 담고 가족의 아픔에는 누구보다 먼저 마음 아파하며 때로는 자신의 힘겨움조차 뒤로 한 채 묵묵히 가족을 품는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소서. 성가정의 성모 마리아처럼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도와 희생으로 가족을 감싸게 하시고 그들의 작은 수고 하나하나가 가정 안에 따스한 햇살이 되게 하소서.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외롭고 지치는 날에도 내가 하는 작은 사랑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자녀가 잘 될 때에는 기뻐하고 자녀가 힘들어할 때는 함께 울어주며 무엇보다 자녀를 내 뜻대로 이끌기보다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주님, 어머니들이 가족을 사랑하느라 자신을 돌보는 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친 날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의 품도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어머니들의 기도가 가족 안에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되어 길을 잃은 이에게 길이 되고 힘겨운 이에게 위로가 되며 가정 안에 사랑과 평화를 밝혀주는 햇살이 되게 하소서. 성모님, 말없이 예수님 곁을 지켜주셨던 그 마음으로 오늘도 가정을 지키는 모든 어머니들을 손을 잡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김인환이 불렀습니다. 마리아 내 어머니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네,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PCFB시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크리스티나님, 네. 자매님, 아이들 때문에 고충을 겪고 계시는군요.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기쁜 날이 올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수녀님, 어제 계룡성당 어르신들과 레지오 단원들과 목포성지 한국 레지오 마리의 도입지 산정동 성당에 다녀왔답니다. 오가는 길이 멀어도 너무나 좋았답니다. 와, 산정동 성당 참 멋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잘 지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좋은 곳에 갔다 오셨군요. 레지오 마리아 도입지라니까 성모님 생각하면서 묵주기도도 하셨겠네요. 예, 잘 다녀오셨다니까 참 감사하고요. 예, 말씀처럼 준우 엄마는 조금 더 참아주고 기쁜 날이 올 거다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디오니시아님께서 병원에서 동료가 말했습니다. 선망 증세가 심한 어르신 환자가 자꾸 침대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딸 데리러 가야 해. 학교 마치고 나 기다리고 있어. 어린아이 때에 그 딸을 선망 증세가 있어서 자꾸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그것도 참 아름다운 추억이 저 무의식 속에서 남아있어서 그 어르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도 그래도 조바심이 있으셨나 봅니다. 예, 주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 보는 것까지도 다 또 기도하게 만들죠. 예, 디오니시아님 고맙습니다. 예, 이제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오솔길 단상. 금메달보다 먼저 떠오른 이름. 나고야 아시안게임 스케이트보드에서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17살 강준희 선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을 졸이게 했던 경기였습니다. 두 번의 시도에서 실패하고 눈물까지 흘렸지만 마지막 세 번째 시도에서 멋지게 기술을 성공시키면서 금메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강준희 선수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관중석에 있던 엄마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기쁜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엄마라는 이름. 운동선수의 엄마들은 자녀가 운동화를 신고 경기장에 나설 때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마음 졸이며 보냈을까요? 잘하고 돌아오면 함께 기뻐하고 넘어져 다치면 누구보다 아파하고 때로는 아이보다 더 긴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운동선수의 엄마만 그런 건 아니겠죠. 시험을 앞둔 아이를 위해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엄마, 늦은 귀가를 기다리며 현관 불을 켜놓는 엄마, 자녀가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 밤새 마음을 놓치지 못하는 엄마, 엄마는 자녀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늘 자녀의 삶을 함께 살아갑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사랑은 크게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을 때도, 넘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마음속 엄마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엄마라는 이름이 기도로 살아 있습니다. 예, 이 저녁에 문득 멀리 계신 엄마라면 전화 한 통 하시면 어떨까요? 할 말이 많지 않아도 뭐 괜찮겠죠? 엄마 잘 지내? 예,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엄마에게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네, 끝곡으로 김상균이 부르는 어머니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김수정 시몬, 저는 성바로달수의 전영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7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원평성당 보좌 성정혁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중림굴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산 골짜기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길도 험했고 대체 이런 곳에 정말 성지가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힘들게 도착했는데 굴 앞에서는 뜻밖에도 큰 구렁이까지 만났습니다. 순간 당황했고 솔직히 조금 겁도 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굴 안에 들어가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잠깐 찾아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숨어 지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경외심마저 생겼습니다. 중림굴은 박해를 피해 숨어든 신앙인들이 찾아낸 곳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깊은 산속의 굴을 찾아 들어가 거기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찾아다녔던 것은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좋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청하면 결국 받게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건강이나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곳을 향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우리가 청한 바로 그것을 주신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중림굴을 찾아간 그날도 제가 얻은 것은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산길이 쉬워지지도 않았고 굴 앞에서 만난 구렁이가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서 저는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만났습니다. 그분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박해가 끝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청했겠습니까? 이제 그만 숨어 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분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느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견딜 힘을 주십니다. 길을 바꾸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일 것입니다. 청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하느님을 붙잡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놓지 않는 일입니다. 중림굴의 신앙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은 길이 쉬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안에서 성령께 힘을 청하며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내가 바라는 것만을 청하기보다 지금 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하느님은 길을 바꾸어 주시기보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1: 연중제 27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원평성당 보좌 성정엽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성정엽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자동차에 가속력이 붙으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운전을 해보면 알 수 있죠. 또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 타도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는 천천히, 내려올 때는 속도가 붙으면 순식간입니다. 그런데요, 세월도 그런가 봐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에 따르면요, 성인 108명을 최장 6.8년까지 추적하며 노화 과정을 측정해 봤는데요. 변화의 상당수가 특정 연령대에 몰려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44세 전후, 60세 전후에 노화의 곡선이 갑작스레 변화하는 굴곡이 포착됐다고요.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한번 속도가 붙으면 노화도 슬슬 가속페달을 밟는 모양입니다. 노화의 속도도 안전속도를 지켜주길 바라게 되네요. 천천히 안전히 늙고 운전도 천천히 안전히 하기로 할까요? 설레라의 시간은 더욱 순삭됩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삭제될 만큼 재미있어도 안전속도는 유지!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목요일 첫 곡,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듣고 왔습니다. 10월 이쯤 되면요, 한 해가 지나가는 속도에도 가속도가 붙습니다. 오늘은 찬이슬이 외친다는 절기 할로우인데요. 가을 안으로 성큼 들어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연휴 두 번 보내고 나면 어느새 10월 12일에 가 있잖아요. 가속도 붙은 시간 속에서도 막 어어 하시면서 대충대충 시간 보내지 말고요.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보기로 하면서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목요일 문도 활짝 열어봅니다. 오늘 준비해온 코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와 관련된 소식, 우리 지역 소식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목요일 코너 생활 속 꿀팁 공유해보는 시간,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날씨에 어떤 옷차림이 좀 좋을까? 그런 꿀팁들, 옷차림에 관련된 꿀팁들 들어봅니다. 상큼한 설레라표 에세이 비타민 5C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 CPBC 청취 인증 이벤트 30주년 이벤트는 계속된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듣고 보고 있다는 사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듣고 계시다면요, 라디오 주파수와 방송을 듣고 계신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 찍어 보내주시고요, CPBC 빵을 통해 듣고 계시다면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방송 시간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설레라 듣고 계시는 분들요, 다들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월 15일까지 이벤트가 계속되고요, 그 이후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스프링 왈츠님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설레는 라디오도 천천히 가고 모두가 조금만 늦춰지기를 바라봅니다. 빠른 세상 조금만 늦춰봐요 라고 해주셨어요. 시간도 빠르고 세상도 빠르고 가끔 그럴 때 나만 좀 뒤쳐져 있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좀 따라잡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걸음을 바삐 움직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벳님도 설디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이미데레사님도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다비치가 부르는 타임캡슐 듣고 올게요.

다비치 타임캡슐 듣고 왔습니다. 0016님께서 퇴근길 차가 막혀서 잠시 짬내봐요 하시면서 오늘 설레라 듣고 계신 실시간 인증샷 보내주셨는데요. 잘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제 지나면 연휴 시작이라 아마 퇴근길 차가 많이 막히나 봐요. 이럴 때일수록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7654님도 인증 이벤트 보냅니다. 2464님도 설레라 방송 청취 인증샷 하시면서 열심히 애들과 함께 청취 중입니다. 오늘도 설레는 방송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들도 듣고 있지? 이사육사님 문자가 잘 도착했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청취 인증샷들 잘 도착하고 있으니까요. 설레라 함께 하시면서 참여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퀴즈 풀러 가볼게요.

대뜸 퀴즈. 대구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뜸 퀴즈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는요, 대구 서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대구 서구가요, 이 땡땡땡들이, 오늘의 정답인 이 친구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는 10일 서구문화회관 일원에서는 2026 서구 땡땡땡 희망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땡땡땡 밴드와 치어리딩 공연, 그리고 모범 이 친구

친구들에 대한 시상도 열리고요. 버스킹 공연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이 친구들이 음악과 댄스의 다양한 재능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흔히 우리는 이 시기를요, 질풍노도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설레라에서 준비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인 이 시기를 나는 지금 보내고 있는 당사자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정답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집에는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가 있다 하시는 분들도 정답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미소년일까요? 청소년일까요? 힌트송 나가는 동안 정답 받아볼 건데요. 오늘은 그냥 소년송으로 준비를 했어요. 커피소년이 부르는 행복의 주문 듣고 올게요.

커피 소년 행복의 주문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이 시기는 과연 어떤 시기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오늘의 정답인 이 시기에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막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나 스스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감정들도 있고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흔히들 뭐 흑역사를 이때 많이 생성을 한다. 온라인에서는 이게 한 중2 정도에 오는 그런 시기라서 사춘기가 중2 정도에 오고 이 시기 중에 사춘기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 중2병 막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기. 부모님이 옆에서 한 소리 하시면은 그게 다 잔소리처럼

좀 들려가지고 반항을 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 말이 이때는 좀다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땐것 같아요. 흔히 10대 후반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번쯤 이 시기에 뭐 사춘기 중2병 심하게 겪고 나야 어른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그냥 막 감수성이 풍부해지기도 하고 감정의 업다운이 좀 있기도 하고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이때가 인생의 질풍노도인 이 시기, 과연 무슨 시기일까요? 1번 미소년, 2번 청소년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과연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소년과 청년의 시기를 아울러서 부르는 말입니다. 1번 미소년, 2번 청소년 중에 정답 받아보면서 노래 한곡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이어지는 힌트송 역시 소년송입니다. 쿨이 부르는 양치기 소년 듣고 올게요.

쿨의 양치기 소년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 시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스프링 왈츠님이 밝은 미래라고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데 하시면서 청소년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미래가 어른들을 보고 또 자라납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책임감을 또 느껴보면서 이미데레사님도 2번 청소년하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아, 청소년 시기를 떠올려보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뭐 막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그냥 학교 가고 그 시기가 제일 학교에 오래 있을 시간이잖아요.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면서 학교 가고 특히 고등학생 되면은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이제 집에 오는 그런 일상을 보냈던 터라 가족보다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건 나에게는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랑 맨날 막 떡볶이 사 먹고 석식 먹고 야자하기 전에 야간 자율학습 하기 전에 운동장 돌고 강당 가서 배드민턴 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많이 나네요.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기에 거짓말을 할 순 없으니까 그런 활동적인 학생이었다. 청소년기가 굉장히 활동적이었다. 맛있는 걸 좋아했다. 뭐 이런 이야기만 전해드릴 수가 있네요. 자, 9385님은 천미예수님 하시면서 2번 청소년입니다 하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2742님도 정답 2번 청소년 아주 중요한 시기죠. 꿈을 키우는 시기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이 시기에는 우리가 정말 꿈을 키우는 시기잖아요. 나는 나중에 대학교에 가게 되면 뭐 이런 공부를 할 거야. 혹은 대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나는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직업을 가질 거야 라는 구체적인 꿈을 꾸는 게 바로 청소년 시기이니까 그 시기를 좀 잘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6692님 2번 청소년 하시면서 39살 아들 청소년 시기가 생각나네요.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학원 땡땡이 치고 학원비로 놀러 다닌 거 들켜서 회초리 든 기억이 납니다. 요즘 같으면 이거 아동 학대라고 하던데 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와, 근데 진짜 우리 6692님 아드님도 대단한 게 엄마가 컴퓨터 학원 가라고 보내줬는데 그거를 다 안 가고 그 학원비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 용어는 방송에 적합하진 않겠네요. 학원비를 다른 곳에 써서 놀러 다녔군요. 아유,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얼마나 화가 또 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원비를 다른 데 썼다는 것보다도 학원 자체를 안 갔다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화가 납니다. 나는데 그거보다도 속였다는 것. 거짓말을 했다는 것. 근데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서는 안 될 어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엄하게 야단을 치시느라 회초리를 드신 거겠죠. 뭐 저는 이제 엄하게 야단 쳐야 될 때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세상에서 해주진 않거든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옛날 사람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6692님 근데 지금도 아마 그때 기억이 뭔가 미안함도 있고 괘씸함도 아직 남아있어서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이때는 왜 그럴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뭐 학원비를 다른 데다 쓴 적은 없지만 학원 간다고 하고 안 간 적도 저도 많고요. 그리고 뭐 문제집을 사실 학교에서는 한 권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두 권을 사야 된다고 하고 두 배의 이제 문제집 값을 받아가고 이랬던 기억도 있는데 예전에나 가능했던 거죠. 요즘은 다 그 스쿨뱅킹으로 이체가 돼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돈을 받아다가 학교에 제출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요즘 애들은
이게 추억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런 재미난 기억들 나중에 어른 돼서도 엄마 아빠한테 구박받을 만한 그런 추억들을 쌓을 기회는 없기는 하네요. 6244님이 청소년입니다 하시면서 영덕에서 어플로 간만에 듣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영덕에서 듣고 계신가요? 영덕 바다가 보이는 곳일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 영덕 바다가 반짝반짝반짝 너무 예쁠 것 같아요. 3529님. 저희 집안에는 손주들이 3명이나 청소년이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3명의 손주가 모두 청소년이며, 어때요?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오면 시끌벅적한가요? 아니면은 오히려 조용한가요? 청소년 시기에 할머니 집에 간다? 그러면 휴대전화만 봤던 기억이 저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166님, 2번 청소년. 0016님도 정답은 청소년입니다 하시면서, 3529님도 청소년 축제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네요. 오늘 정답은 바로 청소년이었고요. 우리 6692님이 아까 그 학원비 다른 데 썼다는 그런 아들이 내비게이션 연구원 과장이랍니다. 크크크크 하시면서. 와, 지금은 어느덧 어엿한 과장님이 되셨는데, 그리고 심지어 내비게이션을 연구하신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부모님이 시킨 길이 아니라, 컴퓨터 학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개척해서 다른 길들을 연구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훌륭한 내비게이션 연구하는 과장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됐거든요. 근데 왜 아직도 저는 이렇게 아들, 자녀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거죠? 그 철없는 그때에서 못 벗어났나 봐요. 어쨌든 오늘의 정답 청소년이었고요. 대구 서구가 청소년들이 꿈과 길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축제 2026 서구 청소년희망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10일 서구문화회관 1원에서 열리는데요. 청소년들의 음악 공연, 댄스 공연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서구에 오는 청춘들의 열기, 청소년들의 끼가 얼마나 넘실거릴지, 푸푸한 청소년들에게서 산뜻한 먹고 싶다면 축제에 동참하고 응원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기프티콘 보내드릴 건데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꿀팁 한 스푼 바로 써먹어요.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 여기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쓸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꿀팁도 들어보는 시간이죠. 나만의 꿀팁, 나만의 노하우 여기에서 대방출하고 가세요. 오늘의 꿀팁 주제는요, 환절기 옷 잘 입는 꿀팁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변에서 너는 진짜 옷을 잘 입는다, 아니면 좀 센스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패셔니스타이신가요? 아니면 아, 오늘은 어떤 의도로 옷을 입은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 없겠지? 오늘은 되게 따뜻해 보인다,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를 주로 듣는 패션 테러리스트이신가요? 낮에는 좀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꽤나 쌀쌀한 요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계절감도 잡으면서 센스있다, 옷잘 입는다 소문이 날 수 있을까요? 이맘때 어떻게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만의 이 환절기 옷 입는

0: 꿀팁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을에는 요렇게 해보세요 하는 꿀팁, 혹은 너무 추우니까 요런 걸 더해보세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요런 옷을 활용해보세요, 이런 꿀팁들, 여러분들의 꿀팁 받아보고요. 제가 꿀팁 들어보려고 지하철 역사 내에서 옷가게를 하시는 사장님을 만나뵀는데요. 이 옷가게에 늘 손님들이 문전성시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옷을 입으면 좋다 추천을 좀 해주셨습니다.
1: 엄마들이 처음부터 여기다 목에 스카프를 많이 하잖아. 짧은 거. 그래 갈아입는 걸 하면 굳이 스카프를 안 해도 되고 목 커버도 되고 하니까. 그리고 겉에 걸치는 거는 요런 갈아입는 거 난방식 요거 많이 나가요. 이제 엄마들은 면을 좋아하는데 좋은 거는 사면 뭐 레이온 뭐 이런데 보통은 뭐 아사면 안 그러면 뭐 거의 다 폴리가 많아요. 좀 왜냐하면 고기만 가고 그냥 저녁에 샤워하면서 뭐 빨아갖고 늘어놨다가 해도 되고 이러니까.
0: 이런 계절에 가장 추천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바로 스카프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카프를 고를 때도요, 면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폴리로 된 소재를 구매를 하시면 관리하기가 쉽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계절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 또 하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1: 일단 요즘은 날씨 자체가 아침에 틀리고 낮에 그렇고 이러니까 안에는 예를 들어서 얇은 거, 긴팔인데 얇은 거 있고 겉에 점퍼나 이런 거, 바바리, 조끼. 조끼도 만약에 낮에 다니다가 덥잖아. 그러면 겉옷을 벗어도 되고. 이러니까 커피숍이나 식당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어머님들은 그때 겉옷을 많이 입고 나오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입으면 예를 들어서 요즘 낮에는 뭐 7부 소매 얇은 거 입고 겉옷은 점퍼나 안 그러면 바바리. 약간 차이나 조금 살짝 올라오면 뭐 블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요런 게 잘 나가요, 요즘. 그리고 요거에다가 그냥 기본 바지 하나만 입고 나가도 딱 편하고 깔끔하지.
0: 차이나 컬러로 된 상의를 고르면 머플러를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편하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계절에는 얇은 카라형 셔츠 자켓 같은 거나 혹은 조끼를 활용하시면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배도 좀 가려줄 수 있고 엉덩이도 좀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베스트 아이템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꿀팁 주셨습니다. 이 무렵에 어떻게 좀 활용을 하면 센스도 좀 있어 보이고 옷잘 입었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무렵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 있으면, 혹은 이 무렵에 이렇게 한번 입어보세요 하는 추천 의류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여러분들만의 꿀팁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이효리가 부르는 유고걸 듣고 올게요. Hey girl, hey

이효리 6호걸 듣고 왔습니다. 요즘 같은 이 날씨에 아침에 나갈 준비를 하면은 괜히 더 춥게 느껴지니까 춥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두껍게 입고 나가면 낮에는 또 땀이 나고 더워지는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오늘 너무 덥게 입고 나왔나? 그래서 또 옷을 벗고 있다 보면은 오후가 되기 시작하면서 해가 슬 지면 이제 또 다시 쌀쌀해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느 장단에 옷을 맞춰야 될까?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계절입니다. 요럴 때 나는 이런 아이템을 활용해서 멋도 내고 뭐 보온도 챙긴다 하는 꿀팁들이 있으면 좀 받아보고 있는데요. 빵톡으로 스프링 왈츠님께서 추울 때는 털모자 써야죠? 라고 해주셨는데. 털모자는 좀 이르지 않아요? 털모자? 아,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해요. 그 옷잘 입는 그런 패셔니스타인 분들은, 추울 때는 덥고, 아니야, 뭐지? 더울 땐 춥고? 뭐지? 그거 있잖아요. 아, 추울 때는 더 춥고, 더울 때는 더 덥다 그랬나? 막 그렇게 조금 이렇게 앞서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걸요? 털모자 쓰고 나오면 낮에는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는 털모자보다는 목에 보온을 좀 해주시면 좋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을 따뜻하게 하면은 옷을요, 한 단계 얇게 입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니트를 하나 입고 추울까봐 그렇게 하는 대신에 얇은 긴팔 티에 재킷 얇은 거 하나 입고 거기에 머플러, 요렇게 하시면 몸통은 가볍고 목은 따뜻해서 체감 온도가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는 목 보온, 그리고 더 추워지는 계절이 오면 머리 보온,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고, 아이들도 왜 목이랑 모자 이렇게 하잖아요. 목도리하고 모자 하듯이. 그리고 등이 또 따뜻하면 그게 보온 효과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조끼류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우리 1029님은요? 저도 스카프를 잘 사용합니다. 색이 좀 선명한 프린트. 추울 때는 목이 따뜻하면 몸 전체가 좋고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핸드백에 메어서 패션 아이템으로 이용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 너무 꿀팁이다. 그러네요. 우리가 스카프를 항상 목에만 둘러서 보온 효과도 올리고 뭔가 포인트를 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낮이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26도, 7도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럴 때는 사실 목에 이거 하고 있으면 덥잖아요. 그러면 손에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주머니에 막 꾸깃꾸깃 넣을 수도 없는데, 요럴 때는 핸드백에 싹 매서 패션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려면 우리 1029님이 추천하시는 거는 색이 좀 선명하게 되어 있는 그런 프린트, 그런 스카프들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요런 의미에서 제가 이 꿀팁에 조금 더 얹어서 꿀팁을 드리자면, 이 스카프를 색깔을 하나 추가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패션 고수들이 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검정색의 재킷을 입었다라고 하면 버건디색 머플러를 활용을 해보시고요.

아이보리색의 상의를 입었다 하시면 올리브나 카멜 컬러의 스카프를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네이비색 상의 되게 많잖아요. 네이비색 상의도 역시 레드나 와인 계열 이렇게 하면은 옷은 우리가 늘상 입는 컬러들, 무난한 그런 컬러들인데 스카프 하나 때문에 오늘 조금 포인트가 되네, 신경 썼네 하는 그런 패션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에 겨울에, 가을 겨울에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컬러 중에 하나가 보라색이래요. 보라색. 그거를 퍼플 코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라색을 나는 바지로 입기에는 좀 민망하고 니트로 입기에는 조금 민망하다 하시면 요거를 스카프나 아니면은 가방 혹은 신발 컬러에 활용을 해보시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유행하는 컬러들이 있거나 내가 쓰고 싶은 컬러가 있는데 그게 좀 부담되는 색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조금 더 작은 면적, 면적이 작은 곳에서부터 활용을 하시면 부담이 덜하다는 거, 그것도 제가 꿀팁으로 하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색조합. 어떤 색이 어떻게 좀 어울릴까?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데 요거에 관련된 꿀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쓰실 때, 색깔을 쓰실 때 그 색은 3개 이내로 쓰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옷이 좀 통일감이 있어 보이고 잘 입어 보이게 되는데요. 아이보리에 브라운에 버건디 세 가지가 잘 어울리고요. 또 꿀조합 알려드릴게요. 네이비에 화이트에 카멜 컬러도 좋습니다. 우리가 블랙에다가 데님도 많이 입잖아요. 여기에는 레드 포인트를 주시면 훨씬 세련되어 보이는 거죠. 특히 올 가을에는 초콜릿 브라운, 플럼 계열 같은 깊은 레드 같은 색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작은 포인트 하나 주셔도 좋겠습니다. 1092님이 저는 그 스카프 머리에도 씁니다 하시면서 머리에 쓰는 스타일도 유행을 했죠.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자신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1092님은 평소에 스타일링을 좀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대담하게 딱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뭔가 이 머플러를 내가 머리에 쓰기까지 이렇게 이 머리에 뭐 하나 올리는 게 어렵죠.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스카프 하는 것도 이런 느낌일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너무 멋내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스카프 하나 하는 것 정도는 그렇게까지 너무 멋내서 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 안 드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컬러가 들어간 게 난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패턴이 들어간 것부터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턴이 들어간 스카프들을 보면은 컬러들을 다양하게 쓰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융화되는 스타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베이지 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데 거기 패턴들이 조금 컬러감이 있다 하는 것들부터 골라보시면 훨씬 덜 부담스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꿀팁 한 스푼은 환절기에 멋들어지게 옷 입기 꿀팁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요거 잘 활용하셔서 가을 멋쟁이로 거듭나시기를 바라면서 꿀팁 한 스푼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5C.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구지가식의 이 협박이 우리에게도 필요할까요? 살아있는 거북, 정확히 말하면 거북목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랫동안 내려다

보면 머리가 앞으로 빠지고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기가 쉬운데요. 이 자세를 해볼까요? 일단 턱 당기기. 바닥에 누워서 머리를 들지 않은 채 턱을 목 쪽으로 가볍게 당깁니다. 이중턱을 만든다는 느낌으로요. 턱을 당긴 상태로 8초간 유지한 뒤에 힘을 푸는 방식으로 이걸 12번 반복하는데요. 날개뼈를 모아서 말린 어깨를 펴는 운동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요. 어깨를 너무 이렇게 으쓱하지 않은 상태로 양쪽 날개뼈를 등 가운데로 천천히 모읍니다. 이렇게 자세를 바꾸면 당당해지고 더 떳떳해지잖아요. 쫙 펴세요. 오늘의 비타민 말,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곧게 펴세요. 두 손을 모으고, 자,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세, 기도 자세도 우리의 가슴을 쫙 펴지게 해주죠.

비타민 5C에 이어서 마야의 위풍당당 듣고 왔습니다. 자세에는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위축되지 않게 고개를 들고요. 자신감 넘치게 꼿꼿하게 힘이 필요할 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내일부터 연휴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의 틈을 만들어봐도 좋겠습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끝곡으로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아 파울입니다.
2: 볼!
3: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8: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7: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8: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7: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8: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7: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8: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7: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8: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7: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2번, 성모여 우리 위해

0: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0: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1: 흑표옥 침대 대구 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 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국회 국정감사장에 광주 사태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질의 도중 5.18 민주화 운동을 지칭하며 꺼낸 표현입니다. 독일의 언어학자 빅토르 클렘페러는 언어는 미량의 비소와 같아서 무의식 중에 삼키다 보면 결국 치명적인 독에 감염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가 대중의 기억을 지배하고 현실을 재단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광주 사태는 과거 신군부가 국가폭력의 본질을 지우고 시민의 저항을 불법 소요로 깎아내리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했던 통제어였습니다. 최근 같은 당 이진숙 의원이 5.18을 폭동으로 묘사하는 포럼을 열어 파장을 일으킨 상황에서 연이어 튀어나온 이 단어를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언어의 퇴행은 곧 인식의 퇴행을 의미합니다. 이미 국가적, 법적 합의가 끝난 역사마저 특정 진영의 셈법에 따라 언제든 과거의 폭력적인 언어로 전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서늘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행정부의 실정을 매섭게 견제하고 정책의 민낯을 파헤쳐야 할 국정감사장이 또다시 소모적인 역사 왜곡의 진흙탕으로 빠져드는 것은 어쩌면 덤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매일같이 흙먼지가 날리는 여의도 지상계 정치판. 답답하고 어지러우시죠? 봉우리 끝 어딘가에서 40년간 정치판을 내려다본 진짜 고수 두 분의 천상계 평론 만나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첫 번째 이슈는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 평화부지사입니다. 예, 평화부지사의 옥중 메시지 파장인데요.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하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정치권의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문화일보가 단독해서 이화영 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 청와대에 가석방 요구 이런 기사도 김광민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죠. 김광민 변호사 인터뷰에서 냈어요. 일단 최창렬 교수님.
1: 네.
0: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논리가 이거예요. 쌍방울 대북송금이 조작으로 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거 억울한데 왜 나만 이렇게 오래 있어야 되냐. 빨리 풀어줘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이화영 부지사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게 2025년도예요.
0: 예.
1: 작년 대법원 판결이 7년 6개월인가 이렇게 났어요.
0: 7년 8개월.
1: 8개월입니까?
0: 예.
1: 1심에서는 9년 6개월이 나왔다가 1심이 2024년도였고
0: 예.
1: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이화영 전 부지사는 뇌물 특가법상 그 이제 뇌물 사건도 있고 정치자금법도 위반이고 이래서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냐 없냐 가지고 계속 얘기가 돼 왔던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불구속 기소가 됐었는데 재판이 중단된 상태고 이런
0: 예.
1: 거거든요. 지금 이 이화영 부지사가 이 지금 검찰의 기소나 수사가 조작됐다는 거는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이미
0: 예.
1: 났기 때문에 이 공소 기각이 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미 대법원 판결 났고 그래서 이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화영 지사가 얘기했던 게 2023년도 2월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맨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0: 예.
1: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진술이 바뀌어요. 복을 받지 않았다. 계속 바뀌면서 이제 그 부인 얘기도 나오잖아요. 2023년도에
0: 예.
1: 법정에서 정신 차이라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정치권에서 이 얘기의 지금 핵심은 이화영 부지사 측의 김광민 변호사가 그런 얘기 했다라는 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원래 이제 번복을 계속하면서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에게는 보고가 안 됐다.
0: 예.
1: 인지를 못했다라고 지금 여태까지는 그거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그 말을 번복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국민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주목한 이유가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가 됐다라고
0: 예.
1: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가석방을 안 시켜주면. 그래서 입을 주시하는 건데
0: 예.
1: 글쎄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가석방을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석방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이고.
0: 그러니까 하려면 사면을 할 수는 있죠.
1: 사면할 수 있죠. 그런데 예. 가석방은 대통령의 권한과 상관없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너무 논리의 비약이 있고 생략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재판은 또 별도의 재판이에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 중단돼 있습니다만
0: 예.
1: 이걸 같이 뭉뚱그려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검찰 수사도 조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0: 그렇군요. 야권에서는 지금 이제 협박이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증언했던 거를 다시 뒤집으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나를 빨리 석방해라라는 협박이다 이런 취지의 뭐 예를 들면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장동혁 대표라든지 조웅천 의원은 이제 대성론을 꺼내는 페이스북에다가 대신 죄를 뒤집어쓰고 간 거니까 대가를 내놔라 뭐 이런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이게 맞는 건가요? 협박이고 대성론이 맞는 건가요?
2: 그렇게 일반 국민들이 인지할 가능성이 높죠.
0: 아, 일반 국민들이?
2: 네. 정말 자기가 죄가 자기 혼자만의 죄여서 그만한 형량을 받고 지금 형 집행 중이라면
0: 예.
2: 조용히 있어야 맞는 거죠. 네. 그런데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좀 뭔가 바라는 게 있더라도 뭐 약간 읍소하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죠.
0: 예.
2: 그런데 이번에는 양상이 좀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0: 네. 어떤 게
2: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저 최근에 그 찾아간 민주당 의원들한테 강하게 어필했다는 거 아니에요?
0: 좀 뭐 지난달 23일에는 송영길 의원이
2: 그러니까 예. 송영길 의원도 갔고 다른 민주당 다른 의원들도 의원도? 갔는데
0: 예.
2: 그 자리에서 아니 왜 나만 이렇게 예? 억울하게 이렇게 오래 묶여 있어야 되냐. 민주당 니네들도 이거 혐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0: 예.
2: 그러면 거기 합당하게 나에 대해서 처우를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강도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0: 예.
2: 그럼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여차하면 증언을 다시 또 번복하겠다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렛대로 삼아서 자기가 지금 빨리 자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는 얘기 아니냐.
0: 예.
2: 뭐 가석방이든 뭐 특별사면이든 빨리 해서 좀 자기도 어떻게 보면 정계로 다시 복귀하고 싶고 하니까 그 길을 빨리 열어달라. 그렇게 인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0: 예.
2: 그러니까 법적인 논리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떠나서. 그래서 그 실제로 그런 여론을 약간 좀 겨냥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이런 그 메시지를 내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0: 예.
2: 그래서 이거 그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악재가 지금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뭐 이미 악재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배신할 것인지를 계산해야 하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과 김정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공공한 처지입니다.
0: 예,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고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할지 뭐 이거는 이화영, 이재명 이 두 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화영과 김정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공공한 처지라는 건 이제 김정은의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논리 구조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북 송금을 해서 북한에서 진실을 얘기하면은 문제가 생길까 봐 북한에 지금 이렇게 굴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이제 뭐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뢰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너무 유화적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 배경에는 대북송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최창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1: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맨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2023년도 얘기예요. 그게
0: 예.
1: 이 대북송금이 있었던 건 2019년도 얘기고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2024

0: 전인데 두달 전인가 이런데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알 길이 없는 게 이화용 전 부지사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리고 또 나중에 또2000 언젠가요? 제가 2026년도인가요? 이땐 또 저기 수원지법에서는 또 이화용의 그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서는 심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핵심은 그거예요. 어쨌든 간 이화용 부지사가 800만 달러, 아까
1: 예.
0: 눈치 본다 보는 게 그거 아니에요?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고
1: 예.
0: 500만 달러는 그 이제 북한에 대한 사업비,
1: 그
0: 800,
1: 스마트팜
0: 스마트팜
1: 사업비.
0: 사업비
1: 예.
0: 500만 달러예요. 그 이제 김성태 그 쌍방울 회장이 전 회장이 그걸 인정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특히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자기와 이재명 지사를 통화도 시켜줬다라고 주장한 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에요.
1: 예.
0: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진술 번복하면서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처음에 보고 안 했다 해도 보고 했다고 얘기했다고요. 나중에 또 보고 안 했다고 얘기하고 계속
1: 예.
0: 바뀌었단 말이죠. 이 상황 속에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가 연결돼 있다라는 건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된 거예요. 저 법리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특가보상 뇌물 문제하고 이제 외국환 관리법, 북한에 돈을
1: 그러니까
0: 보냈으니까.
1: 대북 송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쌍방울로부터 뭐 법인
0: 다 포함된
1: 카드라든지
0: 거예요.
1: 돈을 뇌물을 받아서 한
0: 받았다. 이게
1: 것까지
0: 그래서
1: 성량에
0: 그게
1: 포함돼 있죠.
0: 7년 8개월, 아까 8개월이라고
1: 예.
0: 그랬죠. 7년 8개월 받은 건데 이재명 대통령과는 이게 관련이 없는 사항이죠. 법률적으로 볼땐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자기는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게 마지막 진술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정연식 원내대표나 야당의 시각은 그런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눈치를 보는 거다.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엄포하니 엄포하는 게 아니냐. 이재명
1: 예.
0: 지사 이런 논리인데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1: 알 길이
0: 정말로. 예.
1: 없다.
0: 그건 무슨 단지 이제 진영에 따라서 주장이 다를 뿐인 거죠.
1: 예.
0: 예.
2: 글쎄요. 최 교수님은 불가지로 오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1: 예.
2: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지난번에 대법원 이제 최종 형량 그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1: 예.
2: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되면 유죄 가능성이 높다. 이 보도가 주를 이뤘어요.
1: 예.
2: 예.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은 형량이 상당히 높은 형량 아닙니까?
1: 예.
2: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던 거 아마 다들 기억이 일단 나실 건데요.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이제 몇 가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1: 예.
2: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에요. 좀 최근에도 우리가 뭐 직접 눈으로 다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국무회의 과정을 통해서도 생중계로 다 확인을 하고 있듯이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디테일까지 자기가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자기가 자율적으로 뭐 이렇게 지멋대로 뭘 하는 것을 잘 용납을 하지 않는 업무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1: 예.
2: 자, 그런데 아무리 평화부지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지금 거리에서 보좌한 그런 그 인물인데, 지사도 모르게 자기가 뭐 이런 큰 일을 막 꾸민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 이제 하나 드는 게좀 있고요.
1: 예.
2: 그리고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대통령이 지사 시절에 특히 남북한 관계 농업 분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전개를 해 왔어요. 북한에 대한 뭐그 무료 비료 지원 뭐 사업도 하고. 그래서 그 사업 자체의 그 연속성의 연장선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했을 법한 그런 사안이다라는
1: 예.
2: 거죠.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과연 그런 중대 사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지사도 몰래 혼자서 그렇게 대담하게 큰 일을 벌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
1: 알겠습니다.
2: 그래서 지금 국민들도
1: 예.
2: 그런 그 판단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이번 행보도 보는 거다.
1: 알겠습니다.
2: 그렇게
1: 그러니까 뭐 요거에 대한 진위 공방은 저희가 더 하더라도 알 수가 없는 거기
0: 알 수가
1: 때문에 뭐
0: 없어요.
1: 각자의 또
0: 추론이에요, 추론이에요.
1: 예, 추론과
0: 예.
1: 입장인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단 송영길 의원이 최근에 지난달 23일에 면회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역시 이게 억울하다. 그래서 조작기소특검법을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그것도 내가 한번 이게 조작이 됐다라는 증거를 이화영 쪽이 제시를 해서 내가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 뭐 이거거든요. 지금 조작기소특검법이 어쨌든 민주당은 추진을 좀

0: 하는 듯 하다가 국감 이후로 밀어놨는데 그 이후에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의문들이 뭐 있는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조작특검법을 지금 이렇게 탄력을 맞게 만들고 뭐 이렇게 될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1: 그렇게 되면 말이죠. 이재명 정부에 저는 결코 유리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안 때문에 다시 조작특검법을 더 추진한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우리는 모르는 것이고 절대로.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어쨌든 특가법상 뇌물도 나오고 외국환관리법 위반도 나왔어요. 정치자금법 위반도 나왔는데
0: 예.
1: 그런데 이게 조작 기소로 지금 이제 기소가 조작됐다. 수사가 조작됐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조작해서 특검법을 해서 이화영 너 억울했던 거야. 아, 근데 공소를 기각할 수 없어. 이건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0: 예.
1: 이거를 이제 조작해서 특검법을 통해서 어쨌든 설령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라 하더라도 아, 넌 억울하구나 라는 걸 추진한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그걸 잘 믿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전혀 알 길이 없고 저는 뭐 전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재명 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0: 예.
1: 그렇지 않겠어요? 그 엄청난 800만 달러 사업을 하는데 그다음에 대납 비용 300만
0: 100억,
1: 달러.
0: 100억 정도
1: 100억인데
0: 되는 거예요.
1: 그걸 도지사가 몰랐다? 그거는 뭐 저기 진영을 떠나서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그건 알 길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는 법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단지 제가 봐도 느낌상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뭔가 이 중도층의 우려가 있는데 이거 다시 지금 중단됐다가 다시 취소한다. 추진한다.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기자회견 때 이재명 대통령도 8조 7항 그 삭제를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0: 예.
1: 특검이 아예 공소 취소할 수 있게 사실상 하는 거. 근데 이거 다시 추진하는 거 하면 이게 맞물릴 수 있어요. 논리가. 전 그래서 자꾸 이 사고 리스크 이런 거는 그냥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없는 걸로 인식해야 돼요.
0: 예.
1: 그냥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0: 예.
1: 이재명 대통령을 완전히 지우지 않으나 이런 게 계속 나올 때마다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 휩쓸려 휩싸요. 그러니까 자꾸 송영길 의원도 이런 분들도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0: 알겠습니다.
1: 민주당의 그 측근들도.
0: 예.
1: 그냥 이거 법대로 하겠다고 가야 돼요.
2: 그런데
0: 예. 예,
2: 이화영,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사실은 조작기소 특검을 이제 요구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이게 잘못 조작돼가지고 기소된 거다라고 이제 되게 되면 재심 청구를 하려는 거죠.
0: 지금. 이미 이틀 전에 재심 청구를 하기는
2: 네,
0: 했어요.
2: 맞습니다.
0: 지금.
2: 그러니까 예. 그거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재심해서 이제 이걸 무죄로 이제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하나 있는 거고 지금 본인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는 상황이다. 대통령한테 가석방 요구도 하고
0: 예.
2: 아마 조만간 이제 특별사면 요구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보세요. 송영길 의원이 지금 이제 대통령 청와대에서 지금 이제 상당히 또 중책을 또 맡았습니다.
0: 예.
2: 예 그분이
0: 외교 특보죠.
2: 예, 그분이 예.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를 듣고 아, 그 에러가 좀 있네. 이래 가지고 조작기소 특검 추진해 봐. 당에서 추진을 했다고 치자고요.
0: 예.
2: 그럼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화영 입막음용이구나, 이거.
0: 아.
2: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0: 예.
2: 예.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사실은 아마 더 추진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조작해서 듣고.
1: 그리고 재심 청구가 쉽지가 않은 게
0: 예.
1: 재심은 완전히 이 사건을 뒤집을 만한 뭐가 나와야 돼요.
0: 새로운 증거가
1: 네,
0: 나와야 된다.
1: 재심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0: 예.
1: 다시 심판한다는 건데 대한민국의 30년대 대법원 판결이 최종 나오는 거 재심을 할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거 어려워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0: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가석방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권한은 아니지만 또 뭐 대통령이 힘을 쓰면은 가석방위원회에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왜 정진상 김용 측근들은 보석으로 풀려나는데 왜 안 풀어주냐. 보석은 이제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돈을 내면 건강상의 이유로 뭐 이런 저런 이유로 판사가 판단하는 거라서 그것도 또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불만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보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재청 대법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지금 교착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이 지난 월요일에 나와가지고 아 화요일인가요? 예, 네, 화요일날 나와가지고
1: 6일날이니까
0: 예, 네, 그러니까 전속적 권한이 다 국회에도 있고 대법원장에도 있고 대통령에게도 있다. 그래서 간여할 근거 헌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뭐 안 하겠다라는 거고 청와대는 제재청한 국민 피해가 커지니까 제재청 해달라라고 요청했고 청와대도 입장을 뭔가 바꿀 생각이 없고 대법원장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얘기는 만약에 손봉기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라도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특정인을 콕 집어서 지금 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서로의 약간 논리와 자존심 싸움이 있는데 최창렬 교수님 이거 어떻게
1: 저는
0: 풀어야 돼요?
1: 대법원장이 말이죠. 이럴 때는 자제를 발휘해야 돼요.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새롭게 뭐 대법원장 논리가 맞다, 대통령 논리가 맞다, 이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제 벌써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 이게 현실이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내년 6월까지 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원장의 이 제가 발언을 보니까 굉장히 오만하게 저는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계속 법률 얘기만 하는데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그 어떤 그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에도 말이죠.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나오지 말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말씀을 했잖아요. 대법원장이.
0: 그러니까 그것도 관례죠. 그러니까.
1: 관례잖아요. 그런데 예. 보세요. 그 대법원장이 그날 얘기한 건 일반 증인으로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피기관장으로서 얘기하면서 그 김기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쪽 했던 거예요. 예. 선수 안 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국정감사법 8조인가 그래요. 제가 찾아봤더니 8조에 그 계속된 재판이라든지 수사사건 이 소추에 관여가 된다 이런 건 증언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건 그게 전혀 아니에요. 이건 사법 행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꾸 그런 조항에 맞춰서 나는 선수 안 한다라는 게 저는 대법원장이 모든 걸 헌법 얘기를 다 했잖아요. 맞는 말씀 다 했더라고요. 맞는 예. 얘기 했는데 그럼 그것도 법대로 해야죠. 선수를 해야죠. 아. 하고 그리고 그 이 경위를 똑같은 경위를 얘기하더라도 일반 증인의 자격으로 선수하고 얘기하는 것과 다른 거 아니에요. 선수 안 했어요. 전 그것도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가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지난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의 파기환송과 재판에 관한 거니까 이거는 말을 안 할 법적 근거가 네. 있는데 이번에는 없다라고 보시는
1: 없는데 왜 다른 건 다 헌법과 법률을 철저하게 법률주의자답게 얘기하면서 예. 왜 그건 왜 법률을 안 따냐 이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많아요. 그 증인수사 국회법, 국회에서 증언감정법, 국정감사원 조사에 관한 법률, 헌법 어디에도 대법원장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없어요. 근데 왜 나오긴 나왔는데 증인으로 왜 안 나오냐고요. 증인으로 예. 이 피기관장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정서 이게 일단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다시 구성하는 게 맞다고 봐요.
0: 다시 구성. 네,
1: 그래서 대법원장도 모양이 좀 살고 청와대도 모양 지금 이거 따지면 뭐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그래서 자제와 관용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0: 예.
1: 이 헌법 조문도 그래요. 이걸 모든 걸 인간사회에서 100% 다 헌법과 법률을 이게 재단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인생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그래서 조율하라고 관행과 관례가 있는 거. 원래 보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보수라는 게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왔던 경험, 전통, 권위, 관습 이런 걸 잘 중시하는 게 보수예요. 이분은 보수라면서 왜 그걸 인정 안 하죠?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그 특별히 뭐 이분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 양쪽에 예. 문제가 좀 있는데 이럴 땐 좀 대법관 후보 추천을 구성해서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야죠. 대법원장이 국회 나와서 하니까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0: 예.
1: 자기 아무 문제 없다. 그냥 난 법대로만 했다라는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0: 예, 다만 이제 예.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게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해가지고 또 이제 도돌이표 같이 약간 뭐 논란이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2: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 한 가지 방법.
2: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제재청을 안 한 걸 근거로 해서 대법원장을 그냥 탄핵을 해라.
0: 아 탄핵을 해라.
2: 네. 저는 그게 저 역사 앞으로 향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0: 그러니까 일부 법사위 의원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1: 탄핵할 근거 있나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데 최소한도.
2: 아 근데 지금 헌법 조항을 놓고 지금 이제 해석이 다른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은 제재청 이런 거는 헌법 아예 명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예.
0: 박건태 의원이 뭐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법 위반이다 이렇게.
2: 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유권 해석을 내리겠죠. 그 유권 해석을 한번 받아보자.
0: 아.
2: 이 대통령이 제재청 요청하는 게 이게 저 합법적인 건지 헌법 정신에 맞는 건지 또 대법원장이 이 제재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과연 이게 헌법 정신 구현에 맞는 건지 하는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판정을 한번 받아보자는 거예요.
0: 예.
2: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뭐 제대로 이렇게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면 향후에 다음 정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실은. 예, 정권 교체되고 나면.
0: 일부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보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네.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60일 이내에 권한이 침해됐을 때 하면은 10월 27일인가 그 전에 해야 되거든요. 청와대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2: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의 이 문제와 관련한 기준으로 삼는 게 좋겠다.
0: 예.
2: 저는 역사적으로도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을 봤는데 그건 아주 보수색깔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양쪽이 다 자신들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니까 이걸 헌재로부터 받아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탄핵을 제시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요. 탄핵은요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명시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할 때 탄핵을 제기하는 거예요.
0: 예.
1: 이걸 모르기 때문에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받아보기 위해서 탄핵을 수단으로 활용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탄핵이 법적 취지에 맞나요 그게? 그럼 그 이유는 알겠어요. 이종훈 평론가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뜻은 알겠어요. 지금 이거 답답하니까 헌재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런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 최소한 헌법과 법률이 명백하게 위반돼도 아무도 얘기 못해요. 지금 이 대법원장의 이 얘기들을.
0: 아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대상이라고.
1: 아니 저는 그래서 탄핵이 들어가잖아요.
0: 예.
1: 그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 어젠가 그 탄핵 얘기한 사람들의 의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탄핵을 얘기하면 민주당은 엄청 역풍에 직면할 겁니다. 아마.
0: 아 역풍. 아,
1: 나 그래서 일부러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종훈 평론가 제외하고. 그 보수 약간 그런 못된 짓들을 해요 가끔 보면
0: 예.
1: 모든 보수가 그렇다는 건 아니라
0: 탄핵 유도 아주, 뭐 이런
1: 저희가
0: 건가요?
1: 저희
0: 아 저희가
1: 아주 그 못됐다 나쁘다
2: 그런데
1: 예.
2: 아, 민주당도 아. 반대로 아. 지금 탄핵을 못하는 이유가 탄핵 얘기 계속하면서도 안 하는 이유가 역풍이 여론 아, 역풍 그러니까. 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민주당 탄핵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책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정책 역풍을 맞더라도 아. 이렇게 지금 교착 상태인 상태에서는 여당이 그래도 국정에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1: 아니, 근데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탄핵을
2: 책임이 있다라고 그래 한다면
1: 옳고 그름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탄핵 수단을 한다?
2: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헌법 이거는 뭐 예를 들어 헌법적으로 논쟁거리가 아니라든가 또는 헌법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이 맞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뭐 이제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헌재가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이건 기각 하든지 아니면 네. 인용을 하든지
1: 아니 근데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정쟁화되고 있는데 이게 탄핵이 이제 발의가 됐다고 보세요. 대한민국 정치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한 정쟁이 휩쓸려요. 지금 이번 대통령 탄핵하고는 다르긴 하더라도
0: 예.
1: 과연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아 수단이 있잖아요 지금.
2: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정쟁을 안 겪는 시기가 있습니까?
1: 이거를 탄핵으로 하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
0: 예. 두 분의 의견은 충분히 이제 들었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판단할 텐데 아 탄핵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대충 눈에 그려지긴 해요.
1: 아 이건 탄핵으로 예, 예. 안 돼요.
0: 알겠습니다.
1: 어마어마한 또 혼란을 휩쌉니다.
0: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국민을 생각해서 조금 약간씩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청와대도 좀 양보를 해야 되잖아.
1: 탄핵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아, 정말 너무 이 강경파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그러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 그 사람들.
0: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외교안보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서 군이 이미 작년 9월에 북한의 지뢰매서 가능성을 위성으로 파악해서 보고했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축소 은폐를 얘기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을 하고 있죠. 안이한 안보 인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미 국경 요새화 작업이 이미 시작됐는데 그때 드론 북한 도발하기 위해서 드론 날리느라고 그런 거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책임론도 나오고 있어요. 이종훈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은?
2: 그러니까 이게 좀 누적된 양측의 책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0: 예.
2: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윤석열 정부 시절 얘기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이렇게 방어를 강화하도록 만든 그런 빌미를 상당히 제공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쪽에서 윤석열 그 전 대통령 측에서 드론 도발을 해서 저쪽 북측에 뭔가 도발을 추가적으로 유발하려고 했던 거를 북한이 결국은 좀 자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0: 예.
2: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결과적으로는 또 그쪽이 더 합리적이었던 거 아닌가? 그 시점에서
0: 예, 도발을 그 계속 하는데 말려되지 않은 것이
2: 예, 예. 그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과연 어떤 걸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측은 지금 계속 자위 차원에서 자기네가 이제 방어벽 이제 만드는 거라 그러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예.
2: 예. 그러니까 오히려 남침을 강화하기보다는 이제 북쪽으로 진군하는 남한군을 막기 위해서 방어벽을 치는 그런 작업 가치도 보인단 말이에요. 애매한 지점들이 있고 또 DMZ 그 선 자체가 지금 뭐 명확하게 안 거졌다라는 거 최근에 보도가 나와 있지만. 그런 분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지점도 상당히 좀 있는 거고.
0: 예.
2: 그래서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좀 많기는 한데 어찌됐건 지뢰를 심은 거는 뭐 지도를 잘못 읽었든 어쨌든 북측이 심은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 지역에 그 지뢰를 심는다라는 거를 감지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0: 예.
2: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유엔사하고 함께 들어가서 뭔가 지형 변화도 있고 하니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이 뭐 워낙은 뭐 보니까 유엔사는 처음에는 25사단 쪽이 아니고 21사단 쪽을 먼저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지형이 또 워낙 난지형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25사 먼저 했다라는 네, 얘기도
0: 서부 전선, 동부 전선 뭐 이렇게 구분도 하더라고요.
2: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전체 지역에서의 지형 변화가 상당히 있었던 거고 우리 쪽으로 넘어온 영역에까지 북측이 지뢰를 좀 심은 듯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포착이 됐던 거 같아요.
0: 예.
2: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과연 포착을 하고도 정권 차원에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부러 과연 이거를 은폐를 했느냐.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0: 예.
2: 그 개연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어찌 됐건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제 북미 대화 촉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지금 이제 북돋는 거 아닙니까? 피스메이커 하세요. 저는 이제 페이스메이커 이거만 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북미 대화가 진전이 되면 덩달아서 남북한 관계도 진전될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촉진제로서 이제 북미 대화를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큰 정책적 고려하에서 북측이 조금씩 넘어와서 지뢰를 심는 것도 조금 이제 약간 방조한 또는 방기한 측면이 이제 없잖아 있는 듯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이제 있는 거고
0: 예.
2: 그거를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대통령 책임으로 물어야 되느냐 이제 하는 이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우리 장병이 이제 워낙 이제 큰 그 부상을 입고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북한 관계 개선 또 북미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정책에 그 사안이 영향을 줄 정도가 되어야 하느냐.
0: 예.
2: 그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경중을 따져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정부의 판단이 과도하게 뭐 북한의 뭐 어떤 북한의 유리한 쪽으로만 판단 내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0: 아, 예. 예.
2: 그리고 좀 경중을 따져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 사건 규명하는 거 필요하고 또 지금 군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그대로 하는 대로 이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와 동시에 이것 때문에 남북한 관계가 또 경색되고 이러는 거 역시 더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미 뭐 많이 경색돼 있는 상태인데 더 경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대통령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0: 예.
2: 뭐 현재까지의 그 정책 기조 또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이제 야당에서는 맹공을 퍼붓고 있어. 특히 이제 어제 있었던 이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 지뢰 매설과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나 여러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거 공격용이냐 그러니까 공격용 북한의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 정동영 장관이 그러니까 뭐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자기네 구역을 지키기 위해 매설한 거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고 뭐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는 너무 좀 저자세로 비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민주당에서도 살짝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예. 정동영 장관이 아무리 국방부가 아니고 통일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아무튼간에 지금 이게 MDL 군사분계선 휴전선 이남에 설치된 거 아니에요? 매설된 거 아닙니까? 예. 10m가 됐고 20m 몇 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명백하게 북한이 매설한 거고 발표했잖아요 이미 유엔사 확정을 했어요 이제 우리 군도 그랬고. 근데 이 고의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럼 한동훈 의원 말했다나 고라니를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누굴 죽이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언제도 일본군을 죽이려고 그랬겠냐. 무슨 중국군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그랬겠어요. 명백히 북한군이 대한민국 군을 의식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0: 네.
1: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 대화를 하면서 긴장 완화를 계속 얘기를 하고 우리 남북적인 채널도 가동하자 이런 얘기 한 한편 군사회담도 하자고 하는 한편 이건 강력하게 경고해야죠. 이 정동영 장관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건 고의적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0: 예.
1: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이건 자꾸 이런 모든 대한민국의 정치가 모든 게 진영의 논리로 하니까
0: 예.
1: 뭐 진보적이고 남북대화 추진하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보수 진보 다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군대가 공격받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 진보 보수 끼어도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건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너무 애매하잖아요. 아직 고의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 그럼 고의적이 아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뢰가 들어선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 이런 발언이요. 전 굳이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민주당이 야당으로 하여금 또 공격을 받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동영 장관도 정치인인데.
0: 예.
1: 이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그렇군요. 예. 그 김여정 부장의 또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북한의 의료 장비를 보내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광대극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또 강력하게 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불쾌하다. 우리가 너희의 지원을 받을 만큼 공공한 나라가 아닌데 어따 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뭐 개선은 되기는커녕 뭐 점점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나름 대화의 제스처를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 그렇죠.
0: 예, 이 정도는
2: 그런데 일단 국방부 장관하고 통일부 장관은 언제나 스탠스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를 없애지 않는 한은 통일부 장관은 역시 남북관계 개선 쪽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0: 네.
2: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제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약간 보기에 따라서 물타기 비슷한 그런 발언을 정동영 장관이 이제 한 건데 정동영 장관이 그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 좀 과하게 사실은 약간 너무 친북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0: 예. 예. 그러니까 뭐 북향민 뭐 탈북자 뭐 예. 탈북민 이것도 약간 논쟁적이긴 하더라고요.
2: 근데 예. 저도 어떤 때 보면 약간 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는 측면은 뭐냐면 지금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빨리 지금 자기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데 성과가 안 나와. 북한 반응 보니까 이건 뭐 영 이제 변할 태세가 전혀 안 보여.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뭔가 모멘텀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지금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고 특히 지금 뭐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간선거 전에 김정은 만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예.
2: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좀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야 된다 이 판단을 정동영 장관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0: 예.
2: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북한의 전술은 언제나 벼랑 끝 전술이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대화에 또 응할 수도 있습니다.
0: 예.
2: 그러면서 갑자기 또 논조가 달라지고 그런 거 우리가 뭐 한두 번 봤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북한의 그 이제 이런 그 격앙된 반응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긍정적 신호로 볼 수도 있다.
0: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 네, 그러니까
0: 오히려 완전 무시해버리고 그게 아니라 반응이라도 하는 게
2: 그렇죠.
0: 낫다고. 예.
2: 그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거는 사실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겨우 이거에 우리가 넘어갈 줄 알아? 이런 의미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더 큰 건데
0: 예.
2: 니들이 우리 싸게 먹으려고? 이런 그 기조의 발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0: 알겠습니다.
2: 우리가 좀 그런 거는 새겨서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어휘가 너무 솔직히 기분이 나빠요. 김여정이 뭐라고 했냐면은 개조불능 천성적 바보들이다.
1: 근데 그런 말을 하는데
0: 예.
1: 어떻게 정부가 이 정도밖에 반응을 못 보이나요?
0: 더 세게 나가야 되는
1: 거 아닙니까? 저는 아니 세게 약하게 차원을 떠나가지고 국가 대 국가예요. 지금
0: 예.
1: 그 사람들 뭐 전 사실 국가로도 안 보는데 비정상 국가로 보는 거죠. 국가는 국가죠. 유엔에
0: 예.
1: 가입돼 있으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지금 4대째 세습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0: 예, 예.
1: 그 사람들 그렇게 엉터리예요. 뭐. 아니 그 정도까지 우리가 막갈 수는 없죠. 그러나 거기 대응은 해야죠.
0: 예.
1: 거기 대해서 별 반응 안 보인다. 그게 유화적. 북한은 말이죠. 우리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고 그 대화에 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미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0: 예.
1: 그 자기들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 2022년도에 그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남북긴장완화를 추진하면서도 말이죠.
0: 예.
1: 할 말은 해야 돼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런 얘기를 두고 가만히 있습니까?
0: 알겠습니다.
1: 국가 위험, 존엄, 권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거
0: 제가
1: 진보적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진보 보수는 아니죠.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약간 이 사안은 또 두 분이 약간 진보 보수가 바뀐 거 아닌가 약간
1: 그러니까
0: 이런 느낌도.
1: 이런 거죠. 진보 보수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2: 아니 그러면요.
0: 예, 예.
2: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똑같은 식으로 표현을 써서
0: 예.
2: 논평을 내놔야 됩니까?
1: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대응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강력히 경고한다. 북한이 우리에게 한 여러 가지 말을 만들 수 있잖아요.
2: 아, 그런 얘기는
1: 그건 그 얘기를
2: 그런 얘기는 계속 하죠.
1: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네,
2: 계속 하고
1: 그냥
2: 하고
1: 군사적으로만
2: 있는 거고.
1: 경고만 하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제가 좀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0: 예.
2: 최근에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
0: 예,
2: 저보다
0: 예.
2: 굉장히 좀 보수 성향이 강한 분한테 제가 이제 김여정 이걸 이야기를 해주면서 야 얘네도 표현이 저열해도 너무 저열하다 이거 걔네도 딱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해보면 어떨까?
0: 예.
2: 네, 북측에 대놓고 막 그렇게 쌍욕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랬더니 오히려 그분이 말리더라고요.
0: 아 그래요?
2: 그럴 필요가 없대.
1: 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2: 그렇게 똑같아질 필요가 없다.
1: 쌍욕하려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군사적인 경고 말고 저도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근데 쌍욕할 이유가 없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지도 않을 거고. 예.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이렇게 원래 막간 나라긴 한데 근데 그때마다 가만히 있냐고 아무리 그러냐고 받아들인 것도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0: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사람 예전에 낮췄는데. 미셸 오바마 이제 영부인이었죠. 아,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가 그런 얘기했죠. They go low, we go high.
1: 그것도 예를 많이 듣는데 이건 맞지 않는 비유예요.
0: 아니, 않는 비유니까 알겠습니다.
1: 천만의 비유입니다.
0: 제가 뭐 그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뭐 그런
2: 식의. 차창열 교수님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야 되겠네요.
0: 아, 그러니까요.
2: 예. 김여정 부장을 만나도록.
0: 김여정 부장과 단판에 좀 우리 최 교수님이 지어야 되지 않을까.
1: 우리가 강경에 나가면서 예. 긴장 완화의 메시지도 내고 또 경제 지원 용의도 밝히고 이렇게 나가는 것과 그런 메시지가 나올 때 자꾸만 그 딴청 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런 건 국민 정서에 맞지도 않아요.
0: 알겠습니다. 암살자들 얘기 좀만 해볼게요. 뭐 논란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말들이 오갔고 주진우 의원도 뭐 많이 얘기하고 사실 뭐 유해진 배우한테 이제 뭐 북한상이다 그래가지고 좀 너무 좀 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논쟁이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또 이제 전역 군인들, 제대 군인들이 이제 보는 영화를 또 지원을 해 국가 보훈처가 지원을 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왜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런 편향된 영화를 지원하느냐 뭐 등등등의 논쟁이 있는데 일단 그거 암살자들은 어떻게 보세요? 보셨어요? 두 분 영화를? 네.
1: 저는 봤어요.
0: 최창희 교수님 보셨고.
2: 저는 안 봤습니다.
0: 아직 안 보셨고요.
1: 예,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0: 예.
1: 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단 본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0: 아 그래요?
1: 제가 왜 이게 태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0: 예.
1: 우리가 책에 대해서 평가할 도쿠감이라는 게 있어요. 도쿠감. 근데 도쿠감을 얘기할 때는 그 최소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통독이라도 정도가 아니더라도.
0: 예.
1: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만난 편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얘기는 거의 똑같아요. 난 이 자체가 틀렸다. 일단. 최소한도 이렇게 복잡한 이 사 영화를 가지고 이 정도 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 어제 정쟁화 됐잖아요, 이게.
0: 예.
1: 그리고 이제 보수 진보 패널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저도 뭐 그중 하나 하겠습니다만 이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0: 예.
1: 근데 전 그 전에 지적인 태도를 좀 보여라. 최소한도 거의 보다 진작 이 말은 본 다음에 얘기해라.
0: 예.
1: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대단히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봤던 저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0: 예, 예, 예.
1: 이종훈 평론가 누구 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렇게들 하면 안 돼요. 보도에 나온 걸 거의 텍스트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본 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책을 읽지 않고 독후함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0: 예를 들면
1: 다른 얘기 합니다. 예, 예, 예. 이거 말하자면 저기 신상 발언.
0: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이제 많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기본 좀 이게 정쟁화 됐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자체가 유경수 여사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뭐 도움을 받은 문세강에 의해서 한 게 역사적 팩트인데 이거는 상상력을 넘어서 영화적 어떤 문화적 상상력을 넘어서 이거는 역사 왜곡이다 조작이다 이런 식의 태도고 뭐 창작자의 최대한의 허용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상상력을 그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막 적극적으로 옹호한다기보다는 너무 그렇죠. 세게 나오니까 이제 좀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가깝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이거는 그렇게 보시는
1: 저는
0: 거예요?
1: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영화 저는 일단 굉장히 재밌게 봤고
0: 아 재밌게
1: 한번 더 보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하나가 보수나 뭐 생각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좀 봐요. 제가 봐 저도 지금 문세강이가 주인공으로 알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영화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그런 걸 계속 암시하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박정희나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딱 한마디 나오더라고요. 박통. 이름은 안 나와요. 박통 유교사.
0: 예.
1: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의 암살을 사주했다라는 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전혀 안 나와요. 이런 건 있어요. 거기 이제 유해진 배우가 이제 형사로 나오거든요.
0: 예.
1: 근데 형사가 이제 그 문세강이가 수상해 보이니까 그 저지를 해요. 군극장에 못 들어가게. 그 군극장에서 터진 사건이거든요.
0: 예.
1: 근데 거기 이제 경호계장인가 누가 와가지고 그 저지한 유해진을 밀친다고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뭔가 중앙정보부가 일부러 죽이기 위해서 문세강을 통과시킨 거 아닌가라는 걸 약간 느끼게 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0: 그 부분은 역사적 사실에 실제로
1: 있어요.
0: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저는 유경수 예. 여사가 외교사절들과 너무 과하게 거물려서 불편함을 토로했다고 해서 그게 반영된 건데
0: 예.
1: 그건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정을 지시하는 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이게 박 대통령이 미필적으로 그걸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상상이 충분히 불러일으키는 하고 보수 측에서 볼 때 그렇게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예.
1: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 요 대목이 하나고 또 하나는 2005년도에 제가 찾아보니까 메이저 언론들에서 이게 석연치 않다. 총알이 원래 문세광이 다섯 발을 갖고 있었는데 여섯 발이 들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백서 같은 게 나왔어요. 아,
1: 그 2005년도 얘기니까 2005년도, 예. 이 1974년도에 터진 사건이니까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말하자면 석연치 않으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건 석연치 않은 게 전혀 없다면 이렇게 하면 이거 왜곡이에요 진짜. 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거. 근데 이건 석연치 않은 게 있으니까 그 의혹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유해진 집에 달려가서 그 난리 떨고 최악이에요 최악.
0: 알겠습니다. 예.
1: 그럼 무슨 감독을 국감장에 부르라고요? 말이 돼요?
0: 그게? 알겠습니다. 이종원 평론가님은 안 보셨지만은 예. 이 논쟁을 어떻게 보시는지.
2: 전 논쟁 과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좀 입장이고요.
0: 예.
2: 민주당은 안 꼈으면 좋겠고 일단은
0: 예. 예,
2: 이 이슈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너무 지금 과몰입 지금 한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뭐 이제 그 김기춘 전 실장이 그 당시에 그 이제 중앙정보부장 그 법률 보좌관이었단 말이에요.
0: 예.
2: 그래서 자기가 직접 문세광 신문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자백 받아냈다라는 내용이 다 나와요.
0: 예.
2: 근데 그분이 내린 최종적으로 수사하고 나서 내린 결론과 일본 경시청이 내린 결론이 같아요. 조금 전에 뭐 북한의 도움 지원을 받아서 그것도 아니고 단독 범행이다 이거는.
0: 예.
2: 예. 그래서 일본 경시청도 일단 그렇게 결론 내렸고 우리 그 당시 이제 국정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앙정보부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중앙정보부가 실제로 작전을 하고도 자기네 그 딱 우리의 관계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김기춘 전 실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는가? 단독 범행이었다고. 저는 그건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 예.
2: 만약에 우리 국정원, 우리 중앙정보부가 개입됐거나 아니면 경호실이 개입됐다 그러면 그 당시 미국 CIA가 한국 정부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0: 그러니까 유신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2: 그러기도 했고 뭐, 예. 김대중 또 납치 사건 짚기도 하고 예. 그래서 미국 CIA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은 이 진보 정권 하에서 과거사 규명 그 위원회 진실 뭐 화해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얼마나 많이 규명을 했습니까?
0: 예.
2: 만약에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 사주로 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그 과정에서 다 밝혀졌을 거예요 이미. 예.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0: 예.
2: 봐줘서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입 했거나 그런 건 없는 거고 다만 누구의 총탄에 맞아서 그 유교사가 사망했는가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0: 예, 총탄이 문세광이 쏜 거는 다섯 발인데 실제 총성은 이제 뭐 일곱 번 여섯 번 뭐 이 정도 울렸다라는 이제 논쟁이 있더라고요. 예.
2: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서울시경의 감식계장인 분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증언을 한 부분이 있어요.
0: 1989년에 청문회에 나와서
2: 예, 증언한 부분도 있고 한데 예. 이제 그분은 이거는 문세광 총탄에 맞은 게 아니다라고 그분은 얘기를 했거든요. 문세광이 쏜 총탄 특히 이제 유교사를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그 총탄은 유교사 방향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천장 예, 꽂혔다는 거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예.
2: 그래서 오히려 가능성은 이제 경호처 요원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문세광도 첫 발은 자기 발에도 오발 쐈잖아요.
0: 예.
2: 당황스러우니까 그 상황 자체가. 그때 아무리 숙달된 경호 요원들이라 하더라도 대응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격을 했더라도 그게 정확히 예, 안 갔을 가능성이 있고 총을 또 꺼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오발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 개인적으로는 오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럼 그게 의도된
0: 예.
2: 오발이냐.
0: 알겠습니다.
2: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예.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뭐 최창일 교수님 짧게.
1: 저는 그 작년에 왜 그 건국전쟁 2인가요? 예. 거기 김아무개 감독이 나왔었죠. 그것도 나오지 말게 썼어야 돼요. 그때 예. 그 진보 측에서 나오라고 나왔고 굳이 진보부터 따지면 이번에 이제 강력하게 이제 국힘에서 그걸 감독 나와라 이러는데 감독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더군다나 그 배우란 유해진이라는 배우는 배역으로 연결한 거예요. 예. 근데 거길 가가지고 유튜브들이 물론 장사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3: 알겠습니다.
1: 대단히 한심하다.
0: 여기까지.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저희가 내일 역사 팩트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담백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상의 고수들 최창렬, 이종훈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10월 8일 목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4: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5: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6: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7: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1: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12: 로봇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3: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 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4: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5: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6: 하느님 감사합니다.
14: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긍정적인 경험을 단순히 지나치지 않고 온전히 누리는 향유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데요. 사람은 생존 본능 때문에 걱정과 후회를 자기도 모르게 오래 붙잡아 두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찾아온 미니 연휴에는 밀린 걱정들은 잠시 서랍 속에 넣어두고 이 계절이 건네는 선물 같은 시간들을 잔뜩 누리면서 그 기쁨 속에 머무는 시간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10월 8일 목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조지의 오랜만에 들려드렸습니다. 자, 또 한 번 찾아온 미니 연휴를 앞둔 저녁이네요. 오늘은 또 지금은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정말 요즘 날씨 너무 좋죠, 여러분. 참 이 좋은 계절 마음껏 향유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심리학자와 뇌과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좋은 곳에 푹 빠지는 향유, 이 향유를 강조하는데요. 현대인이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 향유하면서 살고 계신 것 같으신지 궁금하네요. 향유를 해야 행복이 증폭된다고 하니까요. 자, 이번 연휴는 좋은 계절을 작게나마 조금이나마 소소하게나마 향유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곡 달인의 가을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꾸며가고 있습니다.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평범하고 소소했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음접풍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그리고 다도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고흥미역, 유자 등등이 가득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선물도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이지영님께서 정대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네요. 지영님 어서오세요. 이동우님도 안녕하세요 영중님. 어서오세요 동우님 환영합니다. 진경님께서 정대랑 음접풍 식구들 응원 덕에 신랑이 나름 쾌유하고 퇴원했어요. 아직 완치는 아니고 외래로 더 보자고 했지만 일단 집에 있으니 없을 땐 걱정했지만 있으니 짜증일 줄 알았지만 아직 컨디션 회복 덜해서 짜증은 안 내지만 그래도 있으니 좀 낫네요. 감사해요. 네, 그래요. 너무 다행입니다. 안 보일 때보다 그래도 옆에서 나를 좀 힘들게 해도 귀찮게 해도 안 보이는 것보단 옆에 있는 게 보이는 곳에 있는 게 마음이 좀 더 안 쓰일 거예요. 그죠? 얼른 다 완쾌하셔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진경님과 다시 알콩달콩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자, 자작나무님께서 안녕하세요. 중디 인사 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자작나무님. 제인님께서 내일 출근이지만 남편이 맥주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네요. 열심히 달려가자요. 달려가야죠. 야호! 오늘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와. 너무 좋으시겠네요. 부부가 이런 소소한 행복 함께 누리면서 살아야죠. 아유, 이렇게 저는 이 부부가 함께 뭐든 즐길 거리가 있는 분들 참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음주라고 해도 부부가 함께 하는 그 뭐 많지 않은 그런 작은 음주 시간은 두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연휴 그 짧은 연휴 시작이라서 오늘 저녁에 약속들도 많으시고 하고 싶은 것도 많으셨을 텐데 어디 안 가고 잊지 않고 음저풍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팀의 별 준비했고요. 에스파파의 참 다행이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저의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어느새 추억의 그룹이 된 여성 R&B 듀오 두 팀의 발라드 명곡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두 곡 모두 1999년에 발표된 이들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노래들인데요. 자, 먼저 타시아니의 하루하루입니다. 타시아니는 당시 업타운 출신의 윤미래 씨와 댄서 겸 래퍼 애니가 결성한 여성 듀오로 가요계의 기대를 모았던 팀이죠. R&B와 힙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던 팀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루하루 이 곡은 두 사람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 발라드 곡입니다. 특히 이 곡은 업타운의 리더였던 정현준 씨가 작곡한 곡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당시 윤미래 씨는 지금과는 또 다른 풋풋한 음색으로 노래했고요. 애니의 랩이 더해지면서 단순한 발라드와는 다른 1990년대 후반 R&B 힙합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S1의 너만은 모르길. S1은 이민 그리고 크리스탈로 구성된 여성 R&B 듀오로 1999년 첫 정규 앨범 Day by Day로 데뷔했는데요. S1은 당시 국내 R&B 가수로는 보기 드물게 팝을 연상시키는 세련된 창법과 감미로운 음색으로 주목받았고요. 너만은 모르길, Day by Day 그리고 이후 발표한 원하고 원망하죠까지 연이어 사랑받으면서 2000년대 여성 R&B 듀오를 대표하는 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중 너만은 모르길 이 곡은 두 사람의 부드럽고 섬세한 보컬이 잘 드러나는 곡인데요. 화려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차분하게 감정을 쌓아가는 멜로디와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하모니가 인상적이죠. 특히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듯 어우러지면서 곡이 전하는 그리움을 과하지 않게 또 차분하게 담백하게 들려줍니다. 자, 그럼 1999년 서로 다른 색깔로 등장했던 두 여성 듀오가 남긴 발라드 명곡 함께 들어볼까요? 타샤니의 하루하루, S1의 너만은 모르길.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99년에 등장했던 두 여성 듀오의 노래 두 곡 만나봤습니다. 7769님께서 사연 주셨는데요. 쫑디라고 하나요? 처음 참석합니다. 목소리 성당 오빠 확실합니다. 얼른 설거지하고 산책 나가야겠습니다. 네. 7769님 환영합니다. 자주 들러주세요. 설거지하고 산책. 지금 산책하기 너무 좋은 저녁 공기죠? 네. 그래도 혹시 추울지 모르니까 챙겨 입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카타리나님께서 저녁 먹으면 듣습니다. 아이고 7시 지금 36분을 지났는데 보통 여러분들 저녁 몇 시쯤 드세요? 여러분들은 언제쯤 저녁을 드시는지 저는 먹게 되면 항상 5시쯤 저녁을 먹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라디오 하러 오기 전에 가볍게 먹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 비슷한 게 돼요. 그래서 굳이 막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라디오 끝나고 뭘 먹지만 않으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네요. 진경님께서 가을과 따뜻한 애즈원 이젠 자주 들을 수 없으니 좀 아쉽네요. 교회 오빠는 들어봤는데 성당 오빠 크크크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자주 볼 수 없는 거지 노래는 언제든 들을 수 있으니까 네 참 좋은 가수와 좋은 노래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언제든 내가 듣고 싶을 때 꺼내서 들을 수 있다는 거. 로시아님께서 오늘 출근했다가 완전 녹초와 파김치가 돼서 퇴근했어요. 밥 차릴 힘도 없었는데 우리 첫째 딸 레아가 포장해온 음식들 세팅을 다 해놔서 감동. 누구 딸인지 참 잘 컸어요. 내일 한글날이라 기숙사에 있던 둘째 안나도 집에 왔거든요. 자다가 일어난 막내딸 비아까지 세 딸과 함께한 짱 시끄러운 저녁 식사 시간 최고였어요. 와 루시아님 정말 글쎄 이 딸 셋을 키우는 그 부모님들 뭐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느낌일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참 너무 부럽네요. 너무 부럽네요. 예. 저는 딸 하나만 있었어도 엄청 행복했을 것 같은데 셋이나 있다니 더군다나 이렇게 기특하게 너무 착한 그 세 딸들과 함께하는 루시아님 참 너무 부럽습니다. 행복한 시간,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딸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긴 하거든요. 충분히 행복하긴 한데 그냥 아이들이 있는 집이 참 부러워요. 뭐 그중에 유독 딸 있는 집을 부러워하는 것뿐이지 예. 뭐 주변에선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정작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저한테 넌 너무 좋겠다 예, 엄청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서로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고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이고 욕심인 것 같아요. 예, 그것만 딱 내려놓는다면 지금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것들인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딸 없지만 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딸 있는 분들의 행복한 이야기 옆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가죠. 박재정의 계절의 끝.

음자푼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553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쫑디, 오늘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중1인 둘째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피아노 있는 방에 들어가서 피아노 한번 쳐보려고 제가 아끼는 빈티지 조명갓을 들고 옮기다가 떨어뜨려서 깨뜨렸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물건인 거 알아서 그런지 엉엉 우는데 제가 당장 달려갈 수 없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다치진 않았는지 묻고 엄마가 갈 때까지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다행히 저희 엄마가 계셔서 별일은 없었지만 그렇게 무거운 걸 자기가 왜 혼자 옮기려 했나 모르겠어요. 퇴근하자마자 가서 괜찮냐고 했는데 여전히 놀란 것 같네요. 이럴 땐 일하는 엄마가 옆에서 세세하게 다 챙겨주지 못한다는 점이 속상한데 그 와중에도 잘 자라주니 저는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카더가든의 그대 나의 작은 세상이 되어 신청해요.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5539님의 신청곡 카더가든의 그대 나의 작은 세상이 되어 듣고 왔습니다. 야, 일단 다치지 않았으니까 진짜 다행이네요. 이 전등가 이게 깨졌으면 유리 파편이 날렸을 텐데, 아유, 안 다친 게 정말 너무 다행이네요. 아유, 참.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딸 사연이 많이 와요? 부럽다, 부럽다 하니까 아주 그냥. 너무 다행이고, 참, 아무리 엄마, 아빠가 아무리 아끼는 애지중지하는 물건이 있다고 해도 딸보다 소중한 게, 자식보다 소중한 게 이 세상에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다 같은 마음일 테지만 아이들은 아직은 그런 걸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아끼는 물건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나면 지레 겁먹고 혼날까 봐 정말 막 조마조마하고 막 덜덜 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5539님이 둘째 딸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고를 쳐서 혼내는 것보다 우선 다치지 않았는지 먼저 걱정해주고 예. 소중하게 딸을 생각하는 아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줄 때 아이는 아마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때부터 안심하게 되고 누구보다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둘째 딸은 진짜 확신하게 됐을 거예요. 와, 우리 엄마가 진짜 세상에서 날 제일 사랑하는구나. 네, 다치지 않길. 어떤 말썽, 어떤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다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딸 있는지 아이 있는지 부럽다고 자꾸 얘기했더니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 딸도 딸 나름이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게 다 부모님의 욕심이라고. 예. 부모님들이 욕심을 부리니까 누구네 집 딸을 비교하고 그러는 거지. 그냥 그 녀석이 나에게 와준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했던 그 순간의 그 마음을 잊어버린 거죠. 예. 감사한 줄 아시면서 아이들 행복하게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작 내가 애가 있으면 저도 그러지 못할 거예요. 어른들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이승환의 나는 다 너야 들려드릴게요. 아니, 이 노래 소개하는 동안 카타리나님의 사연이 눈에 들어와서 저도 모르게 이상한 말을 했네요. 얼마 전 아들 둘인 친구가 보내줬어요. 딸이 두 명이면 부모 행복도 1위라고. 그래서 넌 좋아? 물어보더라고요. 네, 아들 둘! 네, 그 부모님 마음 조금 이해가 됩니다. 화이팅! 자, 1부 마치고요. 저는 2부 먼저 가서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음악의 발견 들고 다시 올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예전에 집마다 사진을 보관하는 두꺼운 앨범이 있었죠. 어린 시절 앨범을 지금까지 갖고 계신다면 그 안의 사진들은 누렇게 바래기도 하고 또 사진 속 할머니의 미소는 흐릿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AI에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올리고 복원해달라는 명령을 몇 줄만 입력

흠집은 지워지고 색도 또렷하게 입혀지고 또 사진 속 인물이 눈을 깜빡이며 웃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런 편리함 뒤편에서 조용히 문을 닫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26년 된 한 사진관은 AI 때문에 주 업무였던 사진을 복원하는 일이 크게 줄어서 문을 닫게 됐다는 안내문을 붙이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사진관의 시간은 이렇게 저물어가는 걸까요? 서울 충무로에서 50년 넘게 일하시는 76세 사진사는 2년 전부터 AI를 배워 쓰고 있는데요. 복원을 요청하는 손님의 사연에 집중하며 더 부각하고 싶은 부분은 최대한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중입니다. 또 SNS에서 사연을 받아 무료로 사진을 복원해주는 한 작가는 사진마다 저마다의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어서 그 마음에 공감하며 작업한다고 하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며 예전에 엄두도 못 냈던 일이 AI 덕분에 가능해진 건 맞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만큼은 대신할 수 없을 겁니다. 사진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일은 컴퓨터가 하겠지만 그 사진에 담긴 사연에 귀 기울이고 함께 그리워해주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이겠죠. 자, 웃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며 멋진 사진을 만들어주시던 사진사님들이 AI를 열심히 공부하신다는 얘기를 접하니까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추억어린 사진관이란 공간이 그렇게라도 우리 곁에 오래오래 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였습니다. 사진관 여러분들도 사진관에 그 얽혀있는 추억들 많으시죠? 예전에 정말 사진관에서 사진 찍는 게 어떤 하나의 행사 같은 거였는데 사진도 거기서 찍고 또 거기서 인화도 해주셨었잖아요. 증명사진 찍으러 사진관 많이 또 갔었던 것 같고 성인이 돼서 제일 처음 갔던 그 증명사진 찍으러 갔던 사진관 그 생각도 막 나고 추억이 참 많은데 이젠 그 사진관에서 인화 자체를 사람들이 거의 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 많은 사진관들이 사진 복원 작업도 같이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또 요즘은 AI가 이걸 알아서 뚝딱뚝딱 해주니까 그마저도 일이 줄어서 문 닫는 사진관이 또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도 그 사진사님들이 AI를 직접 배우셔서 단순한 복원을 넘어서 사연을 듣고 또 더 필요한 부분을 세세하게 복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AI를 뛰어넘는 건 역시 인간 감정의 교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그 AI가 뚝딱뚝딱 잘 해준다고 해도 그 같은 AI 지금은 AI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거든요. 잘 모르는 우리가 복원하는 거하고 사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사진사님들이 직접 AI로 복원하시는 거하고는 아마 큰 차이가 날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 AI가 이 세상을 지배할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랬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애써도 결국엔 인간의 자리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그런 게 아닐까. 전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자, 잠시 후 음악의 발견에 담긴 오늘의 이야기는 또 어떤 내용일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이지영님께서 꿈을 찍는 사진관이란 동화 읽어봤어요 라고. 네, 저는 이 동화를 읽어보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제목만 들어도 대충 어떤 내용일지 예상은 되네요. 진짜 지영님의 사연 이대로 이 동화 제목대로 사진이란 건 그냥 단순히 결과물 어떤 그 장면을 포착해내는 그런 단순한 하나의 결과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사진을 찍는 사람 그 사진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함께 들어있어야 그 사진이 진짜 완성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렘미님께서 중대님 출첵합니다. 사진관 증명사진 찍으러 많이 갔는데 말이죠. 그래도 전 아날로그가 좋습니다. 디카가 너무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전 방식의 아날로그 카메라들도 또 인기가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불편하지만 그 아날로그만이 전해줄 수 있는 그 감성이 또 있는 거죠. 이렇게 함께 발전해 갈 것 같아요. 세상은. 꼬마 클라라님께서

0: 퇴근 중입니다. 아이가 있어서 휴일이 더 즐거워졌어요. 힘내겠습니다. 네, 부럽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할래요. 네, 행복한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남예진 모시고 바로 올게요. 음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하며 공감하다가 더 가까워집니다. 음악의 발견. 자, 오늘도 남예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남예진입니다.
0: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1: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0: 네, 마라톤 달리기 준비는?
1: 달리기를 네. 일요일 날 그리고 그 2주 전에 이제 풀코스를 두 번을 뛰었어요. 2주간.
0: 정말? 벌써 네. 그렇게 됐어요, 시간이?
1: 네. 되게 빠르죠.
0: 아, 그랬구나.
1: 공주 내려가서
0: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1: 뛰고.
0: 아, 어떠셨어요?
1: 일단 완주는 둘 다 했습니다.
0: 와, 진짜 대단하다.
1: 진짜 생각보다 그냥 하프 마라톤을 두 배로 뛴다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 하프 길이가 넘어가니까 네. 진짜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와. 어쨌든 기어서 들어왔습니다.
0: 진짜 대단하시네요. 기록을 여쭤봐도 될까요?
1: 기록이 처음에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5시간 10분이 나왔는데 네. 이제 일요일 날 뛰었을 때는 좀 많이 단축해서 4시간 40몇 분 정도.
0: 와. 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1: 그래서 이제 11월에 또 뛰는데요. 네. 그때는 조금 더 단축해 보려고 합니다.
0: 야,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미니 연휴잖아요.
1: 네, 그러게요.
0: 연휴 때는 어떻게 보내세요?
1: 저는 내일 오대산 월정사에 갑니다. 공연이 있어가지고요. 네, 새벽에 출발해서
0: 거기 재즈 공연.
1: 네, 있습니다.
0: 우리 그 편집장님께서 전해주신 공연인 것 같은데.
1: 아, 그래요?
0: 네, 그 산사에서.
1: 맞습니다.
0: 와.
1: 라벤타나라는 팀과 함께 공연합니다.
0: 와, 너무 멋있겠다.
1: 아,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0: 네, 아무래도 이 가을에는 그 공연하실 일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1: 크고 작게 많이 있어서 네. 설레네요.
0: 건강 관리 잘하시고.
1: 네.
0: 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음악들 준비해 주셨는지.
1: 네. 지금 이제 한글날 연휴잖아요.
0: 네.
1: 그래서 한글을 이제 또 좀 생각을 해봤죠. 근데 그거 아셨어요? 이 한글날이라는 이름이 1928년부터였고요. 그 네. 이전에는 이 한글날의 이름이 각야날이었대요. 각야거교 할 때 각야날이었다고 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0: 그러게요. 그것도 네. 느낌 있다.
1: 네, 정보들 찾아보다가 이거 보고 너무 귀여워서 다시 각야날이 돼도
0: 몰랐어요.
1: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2016년에 밥 딜런이 이 노래 가사로 노벨문학상을 받았어요.
0: 대단한 네. 사건이었죠.
1: 그렇죠. 그래서 이 일로 되게 새삼스럽게 이 노랫말이라는 것도 문학의 하나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 모두가 깨달았죠.
0: 네.
1: 그래서 이 한글날을 맞아서 저도 우리 노랫말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 5곡을 뽑아서 여러분들과 네.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0: 아, 기대됩니다. 첫 네. 곡 어떤 곡인가요?
1: 첫 곡은 이상은 씨의 어기어 디어라라는 곡입니다. 이상은 씨는 뭐 1988년 강변가요제에서 정말 아직도 기억나요. 그 파격적인 춤과 노래 담다디로 대상을 받으면서 스타가 되셨죠.
0: 네.
1: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예술가로서 자신의 음악을 찾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싱어송라이터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을 결합하고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져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계속 만들어 가셨는데요. 지금 들으실 이 곡은 97년 발표된 앨범 외롭고 웃긴 가게에 수록된 곡입니다.
0: 네.
1: 가사가 참 아름답거든요. 한편의 시 같아요. 그리고 이 어기어디어라라는 거는 뜻은 없지만 우리나라 그 뱃노래에 잘 나오는 구음이잖아요.
0: 노저울 때.
1: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뜻은 없지만 뭔가 이 노래 전체에 리듬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어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뭔가 물길과 마음이 흘러흘러서 서로 닿고 연결되고 이런 느낌들인데요. 그런 어떤 흐르는 이미지들을 이 단어가 잘 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0: 네.
1: 한번 들어볼까요?
0: 자, 그러면 첫 곡으로 이상은의 어기어 디어라.

0: 4693님께서 두 분의 대화가 편해서 듣기 좋습니다. 이상은 씨 공무도화가 곡같이 약간 예술적인 그런 곡의 느낌이 이 곡에서도 처음 듣는데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곡에 대한 감상도 보내주셨습니다. 3235님께서 중디님 예지님 축하해드리세요. 남예지님 재즈에 대한 책이 1쇄 다 팔려서 2쇄 찍는데요.
1: 아,

0: 일세가
1: 거의 와 너무 아, 축하드려요.
0: 아니 아직 다 안 팔렸고요. 거의 이제 다 팔려서
1: 아 이거 미리 찍는다는 거잖아.
0: 이제 내년쯤엔 찍을 수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너무 감사합니다.
1: 여기서 공약 하나 하시죠. 과연 몇 쇠까지 몇 쇠쯤이 되면 한 턱 쏘겠습니다. 뭐 이런 거.
0: 아유 2세 찍으면 한 턱 쏴야죠.
1: 아이, 제가 양심이 있지. 너무 그렇게 또 낼름 그러면 안 되고 3쇠 어때요? 3쇠. 아,
0: 3쇠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1: 3쇠. 3쇠로 하시죠. 그래야지 저도 얻어먹는 그 정당성이 좀 확보가 될 것 같고
0: 네.
1: 어쨌든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음악 있는 천의 풍경 재즈 뮤지션 남예진과 함께한 음악의 발견. 오늘은 한글날을 앞두고 문학적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노래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 첫 곡으로 이상은의 어기어 디어라 함께 들었습니다. 자, 우리 가요 중에 정말 네. 너무 좋은 가사들이 정말 많아요.
0: 너무 많아요.
1: 예, 저는 가끔 발견하다가 제가 네. 이 라디오 하면서 하는 코너 중에 네. 가사 읽어주는 쭝디라는 코너가 아, 있는데 네네네. 그 코너를 통해서 좋은 가사들이 있는 노래들 가사만 따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네. 그러고 나서 노래를 듣는 그런 네, 코너가 있거든요. 네. 그 코너 하다 보면 노래가 아니라 그냥 가사에 온전하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아 진짜 좋은 가사들 너무 많더라고요.
0: 맞아요.
1: 오늘은 남예진님께서 이제 특별히 직접 골라오신 곡들이니까 또 어떤 곡들을 골라오셨는지 그걸 함께 알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곡은 과연 어떤 곡일까요?
0: 네, 두 번째 곡입니다. 두 번째는요. 장기하 씨의 싸구려 커피입니다.
1: 아하.
0: 아, 저는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1: 아유, 거의 대부분
0: 그쵸?
1: 그랬죠.
0: 일단은 뭔가 되게 아름답거나 어렵게 포장된 단어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1: 네.
0: 굉장히 일상적인 우리에게 어떻게 좀 평범하고 익숙하게 느껴지는 단어들, 때로는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 어떤 일상들이 막 담겨 있는데
1: 네.
0: 그런 것들이 뭐 시적으로 담겨 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어떤 호흡, 억양, 또 군더더기 같은 것들도 다 그대로 뒀어요. 뭐 그냥 약간 막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그런 날 것의 느낌이 어떤 리듬을 만들어내는 그 느낌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 네.
0: 저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장기하 씨가 랩인지 나레이션인지 모를 어떤 그런 것을 선보이시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그게 진짜 한국적인 랩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듣는 거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굉장히 오랜만에 함께 들으려고 가져왔어요.
1: 네. 진짜 장기하 씨 보면 참 저는 진짜 놀라는 게 리듬을 어떻게 저렇게 갖고 놀지?
0: 맞아요. 리듬을 타는 것 같지 않은데 타고 있어요.
1: 아 정말 신기해요.
0: 네.
1: 그건 약간 타고난 것 같아요.
0: 그런 것 네, 같습니다.
1: 정말 리듬 쪽으로는 정말 천재라고
0: 네, 네.
1: 해도 될
0: 맞아요.
1: 정도로. 자 그러면 장기하의 싸구려 커피. 이 노래 함께 들어볼 텐데 이 노래 듣기 전에 먼저 깜짝 퀴즈 하나 내고 가죠.
0: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1: 네.
0: 장기하 씨는 현재 솔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솔로 가수가 아니었어요. 2008년 데뷔하실 때 밴드 이름이 장기하와 땡땡땡이었습니다. 2018년에 이 밴드 활동은 종료가 됐는데요. 장기하와 땡땡땡의 땡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1: 요즘 어렵다.
0: 어려운가요?
1: 아, 왜냐하면 장기하 씨 솔로 활동이 요즘 익숙해서.
0: 네네 맞습니다.
1: 이 밴드 활동은 좀 예전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0: 맞아요.
1: 오, 요거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자, 장기하와 땡땡땡. 네, 이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재밌는 오답 있으시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각각 한 분씩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장기하의 싸구려 커피 함께 들어보시죠.

여전히 썩어가지고 이건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 간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뿡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떨어졌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0: 싸구려 커피 장기하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0732님께서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석 코미디 프로가 있던 한국적인 랩이 생각나네요. 레미님께서 우리 예진님 2쇄 곧 들어갈 거라는 얘기 들으시고 저 한 권 더 구입합니다. 와,
1: 감사합니다.
0: 선물용으로 구입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아유 참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자 예, 다시 한번 그 집중해서 이 노래 들어보는데 아, 진짜 절묘합니다. 네. 예, 이렇게 재밌는 가사와 좋은 멜로디 그리고 살아 숨쉬는 듯한 막 리듬.
1: 네, 어떻게 이런 곡을 썼죠?
0: 아 참. 장기하 씨는 사실 이 곡을 그 노래할 때 제가 네. 느꼈거든요. 찐이다.
1: 아, 그렇죠. 맞아요.
0: 정말 독특하면서도 자기 세계가 확실한 아티스트가 하나 또 나왔구나. 네. 그러면서 놀랬던 생각이 나는데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1: 맞아요.
0: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1: 그 이후로도 연기도 하시고 뭐
0: 연기는 저 연기는 진짜 깜짝 놀랐고 영화 음악도 너무 멋지게 잘 네, 해내시고 맞아요. 진짜 계속해서 좋은 음악들, 멋진 음악들을 계속 발표해 주시는 게 네. 앞으로도 너무나 기대되는
1: 기대됩니다.
0: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4693님께서 장기하님 요새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 이게 인기라는데 저도 길지만 한번 봐야겠어요. 직접 주연도 하셨더라고요. 아, 연기하셨다는 게 또 이걸 얘기하는 거군요. 뮤직비디오를 또 이렇게 한편의 드라마 영화처럼 만드셨나 봐요. 네. 저도 못 봤는데.
1: 저도 못 봤어요.
0: 한번 봐야겠네. 너튜브에 있는 거겠죠? 저 뮤직비디오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니까 왠지 너튜브에 있을 것 같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한글날을 앞두고 가사가 돋보이는 음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곡
1: 네.
0: 소개시켜 주시죠.
1: 세 번째는요. 산울림의 너의 의미입니다. 산울림은 아하. 뭐 너무 정말 너무 좋은 곡들이 많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너의 의미를 들려고 갖고 왔습니다.
0: 지금 장기하가 있다면
1: 네.
0: 예전에는 그쵸. 산울림이
1: 80년대에는
0: 있었죠.
1: 산울림이 있었습니다.
0: 정말.
1: 김창완, 김창훈, 김창익 삼형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너의 의미가 수록되어 있는 10집 앨범 때는 사실상 이 김창훈, 김창익 두 분 동생의 참여는 좀 많이 줄어서 이 10집은 김창완 씨 중심의 어떤 솔로 앨범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참 저는 마음에 와닿는 게 이 사랑이라는 것 시 뭔가 굉장히 거대한 사건 혹은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어떤 사소한 표정 몸짓 이런 것들에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항상 마음에 와 닿는데요.
0: 네.
1: 우리 왜 예전에 뭐 싸이월드 이런 거 생각나시죠?
0: 네.
1: 거기 그 프로필에 이렇게 한 마디씩 적어놓는 거 많이 있었는데
0: 맞아요.
1: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적어놓은 문장을 보고 굉장히 거기서 많은 해석들을 하곤 했잖아요. 네, 그런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0: 네.
1: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작은 눈짓, 몸짓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정말 또 멋진 아티스트이시죠.
1: 네.
0: 김창완 선배님 그리고 함께했던 산울림.
1: 네.
0: 우리 가요계에 정말 한 획을
1: 그쵸.
0: 그어주신
1: 네.
0: 그런 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랜만에 이 곡도 함께 네. 듣겠네요. 산울림의 너의 의미 함께 들으시죠.

0: 산울림의 너의 의미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이 노래가 1984년에 발표가 된 노래인데
1: 네.
0: 이때 남예진님은
1: 네, 세 살이었네요.
0: 그죠?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노래 정말 많이 따라 부르고 되게 좋아했었던 네, 기억이 네, 나요. 네. 어린 나이에도.
1: 네, 네.
0: 지금 들어도 어른이 된 지금 들어도 이 가사의 의미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너무
1: 맞아요.
0: 좋은 진짜 명곡인 것 같아요.
1: 이 곡이 또 2014년에 네. 아이유 씨가 꽃갈피라는 음반에서 리메이크를 맞아요. 하셨어요. 근데 그때 또 김창완 선생님이 직접 피처링을 하셔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도 더 많이 알게 된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0: 맞습니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한글날을 앞두고 문학작품 같은 그런 명곡들 만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내드린 퀴즈 정답과 오답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퀴즈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재밌는 오답을 많이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네, 항상 오답이 더 기대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아니 어떤 날은 재밌는 오답이 없어서 그냥 선정 안 하고 가는 날도 있거든요. 오늘은 재밌는 오답이 좀 많이 올 수 있는 질문이 아닌가 퀴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퀴즈 알려드릴게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장기하 씨는 현재 솔로로 활동하고 있지만 원래는 밴드로 데뷔를 했죠. 그 밴드의 이름 장기하와 땡땡땡 이 땡땡땡에 들어갈 세 단어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그리고 재밌는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네, 네 번째는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입니다. 이 노래를 가시나무 새라고 또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원래 제목은 가시나무입니다. 시인과 촌장 잘 아시겠지만 하덕규와 함춘호를 중심으로 한 포크 듀오고요. 이분들의 이제 음악은 80년대 한국 포크 중에서도 뭔가 굉장히 시적인 언어들 그리고 뭔가 자연에 대한 사랑 같은 것들이 담겨 있고요. 내면의 성찰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입니다.
0: 네.
1: 최근에 이 인터뷰를 보니까 이 노래가 얼핏 가사를 보면 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하덕규 선생님의 인터뷰에서 이거는 그동안 살아온 삶을 깊게 뉘우치는 노래다라고 하시면서 이 가사 속의 당신은 특정 연인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타자를 가리킨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0: 네.
1: 그러고 보니까 이 내 속엔 내가 너무 많다는 게 결국에는 나는 너무 나를 사랑하고 또

0: 나를 생각하고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를 제외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뭔가 쉴 곳을 주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인가 보다 하고 들으니까 또 느껴지는 게 또 많더라고요.
1: 자, 이 곡 또한 정말 명곡입니다.
0: 네.
1: 시인과 촌장이 불러준 오리지널 버전으로 네. 오늘 함께 들어보시죠. 가시나무.

0: 네, 시인과 춘장의 가시나무. 아, 이 노래는 정말 들을 때마다 약간 내가 되게 경건해지고 맞아요. 차분해지는
1: 맞아요.
0: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요.
1: 좀 따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요. 저는 이 하덕규 교수님이 원래 교회 실용음악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네. 그 학교에 계실 때 제가 그 학교에 강의를 나갔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뵈면 네. 너무 따뜻한 분이셨어요.

0: 이 노래처럼 항상 격려해 주시고 학생들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1: 네. 참 이거 생각해 보면 진짜 가사가 너무 좋은 게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네.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나를 보호한다는 맞아요. 그런 그 이유로 네.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서 가시를 이렇게 그쵸. 좀 들이대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0: 또 주변에 소홀해질 때도 있고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또 있는데
1: 내 가시로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걸.
0: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1: 그러니까.
0: 내가 상처받는 것만 항상 생각을 하고, 내가 주는 상처들에 대해서는 좀 무뎌지지 않나라는 맞아요. 반성을 해봅니다.
1: 이 노래 들을 때마다 한번 그렇게 스스로를 한번 네. 돌아보게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노래를 또 다섯 번째 곡을 소개시켜 주실래요?
0: 네. 네. 다섯 번째는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입니다. 네. 신해철 씨는 1988년도 무한궤도 그대에게로 대상을 받으면서 MBC 대학가요제에서 데뷔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엄청나게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펼치면서 정말 다양한 음악 작업을 하셨습니다. 네. 2010년 인터뷰에서 이 노래를 두고 본인이 이제 죽으면 이 곡이 자신의 장례식에서 울려 퍼질 거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셨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이 노래가 흘렀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첫 소절에 좁은 문이 등장을 하잖아요.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 대목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 좁은 문이라는 게 우리 모두가 이 사회라는 곳으로 진출을 할 때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이나 사회 질서들, 관습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누구나 자기를 좀 깎아서 자기를 작게 만들잖아요. 사회의 모습에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에 맞게 나를 작게 만드는데요. 그럼에도 이 노래에 보면 자존심이 남아있습니다. 자존심 하나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 자존심의 바탕에는 나의 고향 또 나의 따뜻한 가족들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하는 화자는 고개를 흔들어서 그런 것들을 지워버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1: 네. 참 그 신해철 씨 그 하면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제가 가수로 데뷔했을 네. 그러니까 신해철 씨의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0: 네.
1: 어떻게 저런 가사를 쓰지? 네. 그러면서 비결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신해철 씨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셨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그건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약간 쉽게 쓰여진 철학 네네, 책들 네네. 있잖아요. 네. 그런 책들을 막 제가 찾아서 보고 그 해철이 형의 어떤 그런 가사 쓰는 네. 그 감을 나도 한번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막 네. 책 봤던 그때 기억이 나는데
0: 도움이 되셨나요?
1: 어설프게 봐서는 너무 얕은 이런 깊은 내용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지이 네. 있는 것 같아요.
0: 네. 정말 문학 작품이란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뭐 이 곡뿐만이 아니라 신해철 맞아요. 씨의 가사 중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0: 어떤 게 있으세요?
1: 나라라 병아리.
0: 아 맞아요. 진짜 슬펐잖아요.
1: 정말 어떻게 우리 학창 시절에 그 학교 앞에서 교문 앞에서 정말 맞아요. 그 병아리 파는 아저씨들 옛날에 진짜 많았거든요.
0: 병아리 안 사본 사람이 없을걸요.
1: 너무 귀엽잖아요.
0: 네, 진짜.
1: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병아리들은
0: 병든 병아리들이죠.
1: 성인 그 성체로 자라날 수 없는 네.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병아리들을
0: 네.
1: 그 어린 아이들에게
0: 맞아요.
1: 사실은 그건 하면 안 되는 어른들의 네. 예, 그거였는데. 근데 나중에 커서 이제 그걸 알게 됐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를 가사로 그쵸. 이렇게 멋지게 표현해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어가지고 아 정말 그때 진짜 깜짝 놀랐었던.
0: 네 맞습니다.
1: 네 뭐 그 곡뿐만이 아니라 신해철 씨는 너무나 좋은 가사들 명곡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네. 지금 우리 곁을 떠난 지 좀 되셨지만
0: 네.
1: 그분의 음악은 아마 평생 우리하고 맞아요. 함께 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0: 여전히 함께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1: 그러니까요. 네, 항상 곁에 있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퀴즈 정답자와 오답자들을 네.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뭐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답은 얼굴들이었죠. 네. 장기하와 얼굴들. 뭐 4693님, 5315님, 1137님 등등등. 정답 얼굴들입니다라고 많이 많이 보내주셨고요. 미카엘님께서도 정답 얼굴들. 9339님도 얼굴들 보내주셨고. 아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오답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가 재밌는 오답을 여러분들께 너무 강요했나요? 예, 약간 의무감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일단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면 거친 오답도 있어요.
0: 네네.
1: 장기하와 면상들 네. 굉장히 거칠어요. 예, 7472님께서 이렇게 오답 보내주셨는데 자 8548님께서는 장기하와
0: 생얼들
1: 8002님께서는 장기하와 친구들이요. 0732님께서 아마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중에 하나만 걸려라 뭐 이런 느낌으로 보내주셨어요. 퀴즈 오답 장기하와 동굴들, 장기하와 땅굴들, 장기하와 얼갈이 배추들.
0: 멀리 가셨네요.
1: 자 3781님께서 네. 또 보내주셨어요.
0: 장기하와 벌떼들.
1: 아, 요거 좀 세긴 했는데 네. 요거 조금 세긴 했어요.
0: 창의적입니다.
1: 네. 근데 이 벌떼들이라는 팀을 그 윤수일과 벌떼들이라고 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수일 선배님의 팀이 이미 아 윤수일 선배님이 아니구나. 현철과 벌떼들이구나.
0: 아, 아하. 그렇구나.
1: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벌떼들이란 팀은 이미 있는 팀인 관계로 아쉽지만 그냥 웃고 넘기는 오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오답자는 이걸로 하시죠. 이거 왜냐하면 네. 아까 이분의 오답에 우리 예지님이 웃어주셨어요. 자, 소개시켜 주시죠.
0: 네, 오답 오늘의 오답자는요. 0494 새싹님의 답입니다. 장기하와 장기들.
1: 별거 아닌데 웃겼어요. 자, 오답 축하드리고요. 정답자는 3046님 얼굴도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끝곡으로 그럼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들려드리면서 우리 예진님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멋진 음악들,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자,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저녁 7시 음작품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2: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3: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4: 하느님 감사합니다.
2: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0: 아이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드웍스.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

0: 과학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아, 파울입니다!
3: 파울!
4: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2: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5: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년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0: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6: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의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의회가 앞장서 뜨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7: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7: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5번 나는 포도나무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원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어제는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이었습니다.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보내며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묵주화를 손에 쥐고 계신가요? 아마 공원의 가을길에서 혹은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며 한알 한알 묵주화를 굴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으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조용히 기도를 바치다 보면 어느새 발걸음도 기도가 되고 묵주알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노래가 됩니다. 기쁨도 한 알, 감사도 한 알, 걱정도 한 알,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마음도 한 알. 그렇게 한 알 한 알 엮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하루가 성모님께 드리는 묵주 꽃다발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가을이 깊어갈수록 기도도 한 알 한 알 물드는 10월 천천히 걸으며 오늘도 어머니 마리아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오솔길에서 기도 꽃다발 엮어볼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 박세환이 부른 묵주 듣고 왔죠. 예, 여러분은 묵주기도를 어디에서 바치고 계신가요? 묵주기도 바칠 때 유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가 있으시죠? 저는 제 방에서 들 때도 있고 또 조용한 성당에서 아무도 없을 때 맨 뒷자리에서 바칠 때 참 좋더군요. 그리고 공원에서, 네, 그렇죠. 공원, 둘레길, 성당 혹은 뭐 내 작은 기도 자리 어떠신가요? 나는 어디 어디에서 묵주 기도를 바쳐요. 문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묵주 아래 특별히 마음에 담고 있는 어느 분이 있다면 또 어느 지향이 있다면 그것도 소중하겠네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한 줄 한 줄의 이야기가 이제 잘 엮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CB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세요.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이고요.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문자가 올라와 있네요. 아이고, 2037님 부지런히 뭐 일찍 오셨네요. 오늘도 산책하기에 아름다운 햇살이 이쁜 가을가을한 목요일이네요. 내일부터 다시 황금 연휴를 기다리며 마음의 근심 걱정을 덜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왔어요. 아이고, 정말 오늘도 정말 햇살도 정말 아름답고 왜 이렇게 하늘이 아름다워요. 정말 아주 우리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보던 그런 하늘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예, 황금 연휴 참 노는 날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뭐 대체 휴일이라 놀고 내일은 또 한글날이라 놀고 아, 쉬는 날이 있으면 또 쉬는 날답게 또 피로를 확 풀어야죠. 여러분들 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기도의 오솔길에서 또 다소곳이 마음을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사무엘 오늘도 열심히 일하며 걸어갑니다. 오늘 일 마치면 또 3일 쉬니까 한결 마음이 편안하기는 하네요. 와, 그렇죠. 열심히 일하신 많은 분들은 정말 이 빨간 날이 얼마나 보너스 같이 느껴질까요? 저도 그런데요. 아, 빨간 날은 사실 녹음 방송이라서 괜히 조금은 서둘러야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아, 오늘은 조금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해서 정말 좋죠. 예. 8월의 장미님, 네, 저는 오늘 퇴근 후부터 주일까지 3박 4일 인천교구 청년성서 모임 탈출기 연수에 들어가요. 작년 11월부터 격주로 모여서 공부했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네요. 하느님께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일하는 중입니다. 와, 3박 4일 동안 인천교구 청년성서 모임 탈출기. 아,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제 연수의 동안에 그 공부하신 걸 더 이제 마지막으로 다 결론을 맺어야죠. 네, 다져진 것을 예, 주님 성령께서 다 또 도와주시면서 은총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또 듣고 오겠습니다. 신보연 노래입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다면.

신보연의 내 안에 주님 계시다면 듣고 왔습니다. 예, 3435님, 네. 세실리아 수녀님 묵직이도 5단 마치고 나니까 수녀님 목소리가 들리네요.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와, 고맙습니다. 예, 5단 다 마치시고 나니까 예, 라디오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던가요? 네, 이렇게 성모님 사랑하면서 묵직기도를 바치면 정말 은총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저도 어떤 때는 힘들고 뭔가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 묵주를 꼭 쥐고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좋은 일도 또 생긴답니다. 성모님 꼭 도와주시죠. 네. 유채칠리아님, 청명한 가을 날씨 오후입니다. 네. 딱 좋은 4시예요. 4시가 4시에서 5시 뭐 조금 넘어서까지 산책하기도 아주 좋은 시간이죠. 그리고 왜 그런지 호젓해지는 그런 마음이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해가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좀 넘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럼 아슬아한 그런 하늘도 또 바라보게 되고요. 뭐 끝날 때쯤 6시쯤에는 이제 또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그런 저녁이 다가오면 저희 수녀원에서는 그 북한산이 보이는데요. 와, 어제도 노을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와,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네요. 이 작은 지역 요런 동네에서도 정말 파노라마 같은 산이 쫙 펼쳐서 보여지고 예, 그렇죠. 예, 묵직기도 성월에 묵직기도 너무 많이 바치면서 성직자들과 추도자들 그리고 신학생들 그리고 질병과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억하신다고 우리 유채칠리아님 하셨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예, 특히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정말 호스피스 병동에 제가 갔었어요. 저희 수녀님 한 분이 계셔서 근데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픈 분들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요. 예,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624님, 수녀님 저는 제 책상에 앉아 묵주기도를 드린답니다. 희한하게 묵주기도를 드리면 정신이 맑아져요. 그리고 나면 좀 경건해지고 마음가짐이 흐트러졌다가도 가다듬어진답니다. 와, 그러시군요. 정말 책상에 앉아서 묵직기도 하는 것도 너무 좋죠. 그럴 때는 책상 위에 있는 너저분한 거 조금은 이렇게 좀 정리한 다음에 다소곳이 좀 앉아서 그냥 벽을 바라보고 벽에 있는 십자가나 아니면 성모님 사진이라도 붙여놓고 바치면 호젓하니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프신 모든 분들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기억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069 하나님, 네, 요즘 저는 띵 별톡 메시지에 만들어진 예, 빵톡이겠죠. 기도방에서 기도 지향을 올리고 묵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무슨 톡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예, 열심히 해도 잘 적응이 안 돼서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묵주 기도가 편안하게 다가오게 됐고 나름 묵주 기도의 의미도 찾았답니다. 의미를 찾게 되니 묵주기도가 한층 가깝게 느껴지고 거부감이 싹 사라졌어요. 묵주기도 함께 드리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잘 이끌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엔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하셨네요. 와, SNS에서 만들어진 기도방이군요. 이야, 요즘엔 또 그렇게 해서 또 같이 함께하는 기도방이 있네요. 뭐 기도가 잘 혼자서는 힘드신 분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 기도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예, 모르신 분들 잘 보시고 예,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시면 그것도 좋겠네요. 네,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네, 어서 오세요. 묵직기도는 레지오 하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예, 레지오.

예, 열심히 하신 레디오 단원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임세실리아님, 저의 묵주예요. 2022년 1월에 신부님께 선물 받았을 때는 벚꽃처럼 고운 핑크색이었는데요. 제가 어찌나 성모님을 달달 볶았으면 이렇게 색이 다 바랬을까요? 그만큼 예쁜 장미 꽃송이가 하늘로 올라갔으리라 생각하려고요. 어머, 정말 분홍색이었던 네, 이 묵주가 회색이 돼버렸네요. 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으면 저게 색깔이 다 바랬을까요? 정말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성모님을 달달 볶으셨네요. 이 청을 들어주세요. 저 청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예, 색이 바란 만큼 그 예쁜 장미 꽃송이가 하늘로 올라갔으리라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미 그 사다리는 네, 성모님께 다 쓰리라 믿고요. 이미 바라시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계시죠? 네. 예,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또 문자 보내셔서 고맙습니다. 유스티나님, 이번 주 주말에 초등부 친구들과 미린의 성지 간답니다. 와,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미린의 성지. 아우, 그 넓고 좋은 곳이죠? 예, 김대건 신부님 옛날 그 묘소가 그냥 있나요? 정말 좋은 곳에 가서 네, 은총도 많이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얼바오로 바라기님, 네, 일하면서 이곳 청량리 쪽으로 왔는데 날씨가 좀 무더운 날씨입니다. 바오로는 오늘 집에서 그림 연습하고 있어요. 예, 아빠는 청량리 쪽에서 좀 뭐 일 보시고 다니시군요. 바오로는 집에서 그림 연습하고, 아유,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오면서 무더운 날씨예요. 그래서 땀을 좀 닦았습니다. 저도 당분간 며칠 이렇게 더울 거라는 예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교차가 또 심하죠. 네,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준우와 채은이 엄마 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아이들이 사춘기가 하늘로 뻗쳐서 힘이 듭니다. 애들이 아빠밖에 모르고 저한테는 화만 내요. 제가 신경을 써줘도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하루에 계속 게임하다가 5시에 자서 3시간만 자고 학교도 안 가려고 하니 걱정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최은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면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셨을까 싶습니다. 말씀 중에 사춘기가 하늘에 뻗쳐서 걱정이 한아름이신 것 같은 그 말씀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예.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의 말 한마디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특히 엄마에게는 괜히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애를 썼는데 얘네들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아이고, 참 서운함도 참 크실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얘네들이 아빠만 좋아하고 나는 조금 소외하는 것 같은 그런 서운함, 정말 있으시겠어요. 근데 더구나 큰아이가 새벽까지, 예, 5시까지 게임하고 겨우 3시간만 자고 다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학교도 가기 싫어한다니, 아우, 정말 정말 걱정이

좀 크시겠습니다. 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또 학교까지 안 가려고 하면 엄마 걱정 얼마나 기쁘실까요? 네. 그런데 준우와 채은 어머니 아이가 엄마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엄마의 사랑이 아이에게 닿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은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잔소리하고 뭐 그래도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기는 하지 짜증은 나지만 뒤돌아서면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사람이 엄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도 내고 애들이 짜증도 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막 쏟아 부어야 할 곳이 없는데 엄마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 모든 걸 뭐 한꺼번에 바꾸려고 한다는 것도 참 어렵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내 편이야, 니네 편이야, 힘들 때 언제든지 말해, 괜찮아, 마 쏟아 부어 그러면서 돌아와. 예, 그 마음을 조용히 전해주시면 아이들은 느낄 것 같아요. 예,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또 아이의 모든 문제를 그리고 엄마 혼자 해결하는 거에 정말 힘드시죠. 그래서 저는 엄마가 지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냥 내버려 두고 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면 엄마는 관심 끊을게 하고 조금 모른 척하고 예 그리고 좀 쉬세요. 그럼 엄마 왜 그러지? 우리 엄마?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예, 엄마 자신을 위해서도 예,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너무 황폐해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엄마보다 먼저 또 아이를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너무 염려 마시고요. 남편 되시는 분하고도 또 가끔 대화 나누시고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께 맡겨드리는 모든 것, 네, 마음 다 해서 오솔길 가족님들과 잠시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오늘도 무겁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엄마에게 화를 내고 아빠만 좋아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그리고 나면 또 미안해지는 엄마 마음입니다. 특별히 큰 아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밤늦도록 게임에 빠져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학교에도 가기 싫어하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아픈지 엄마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주님께서 보살펴 주소서. 아이의 마음에 다시 생활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게임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학교와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작은 기쁨과 희망을 찾게 해주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엄마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아이의 말 한마디에 너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당장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자신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자책하지 않게 하소서. 아이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아이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필요할 때에는 단호하게 이끌 수 있는 용기도 주소서. 그리고 아이가 엄마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 엄마 나 힘들어요 그 한마디라도 편안하게 건넬 수 있는 나를 허락해 주소서. 준우와 채은 그리고 이 가정을 성모님의 따뜻한 품에 맡겨드립니다. 희망이신 주님, 누구보다 먼저 아이와 이 가정을 성모님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 네,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잘 아는 노래이긴 하는데요. 이 두 아이와 엄마에게 아주 꼭 맞는 노래 같아요. 심플리시티가 부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청해보세요.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를 주님은 더 귀 기울여 주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소중한 응원 문자들이 도착했네요. 임세실리아님께서 네, 사춘기 아들 둘 엄마로서 공감이 너무 많이 되네요. 수녀님 기도가 찡해요, 찡. 예, 정말 두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정말 공감이 정말 될 것 같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고 뭐 이런 아들들 많다고들 하더군요. 사춘기 때는 그래도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곰상스러워서 어쩌고 저쩌고 뭐 조금 얘기를 한대요. 근데 남자애들은 아예 그러니 엄마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예,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 기간은 또 다 지나가는 기간이에요. 그러니 또 자, 견뎌내시면서 믿어줘야죠. 네.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저도 아이들 어려서 아들이 게임에 빠져서 학교 후에 꼭 오락실을 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못하게 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밀어보세요. 게이머들도 괜찮더라고요. 와, 어머, 어머랑. 이 엄마는 정말 아주 그냥 넓으시네요. 막지만 마시고 시간을 정해서 하도록. 그런데 그때는 말도 안 듣고 시간도 흘러가야 되지요. 아, 또 체험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그쪽으로 밀어보라고요. 게이머들도 괜찮다고요. 예, 요즘은 그쪽도 잘 풀리기만 하면 뭐 괜찮습니다. 예, 금전적으로도 뭐 괜찮은 직업도 얻을 수 있고요. 예, 아무튼 근데 말도 안 듣고 시간이 흘러야 된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진짜 진짜 정말 미운 뭐 몇 살이라는 게 이제는 7살이 아니에요.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듣고 그런 애들이 많아서 엄마들은 손도 못 쓰고 눈물만 흘리는 부모님들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도 어쩝니까. 흘러가라 흘러가라. 예, 경산 해피맘님, 아구 참외님, 청소년 우리 친구들 때문에 많이 쓰십니다. 엄마 너만 믿고 있어 라고 계속 해주세요.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저희 아들 루카도 미국에 있을 때 계속 저는 기도로 버텼는데 귀국해서 와서는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게 보여서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부자지간 잘 지내는 게 참 좋아 보여서 그래 장가 가기 전에 아빠 빌려줄게 했답니다. 끝말이 너무 재밌네요. 네, 예, 뭐 좋아할 수도 있죠. 더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뭐 아빠를 좋아하는 건 괜찮죠. 네, 그게 엄마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뭐 소통이 그래도 아빠랑 더 잘 되는가? 뭐 그런 건가요? 뭐 빌려준다는 말 너무 재밌습니다. 예, 이런 유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어려움도 또 잘 견뎌낼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채은과 준우 엄마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예, 069 하나님,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알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묵묵하게 끝까지 나를 기다려줬다. 그 시절 나를 위해 버텨주었다고요.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네, 힘드시겠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내면을 단단하게 하시고 아이들 앞에서는 묵묵히 바라봐주시길요. 네, 특히 미소를 살짝살짝 지으면서 힘들겠지만 예, 예, 함께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예, 같은 마음입니다. 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엄마를 위한 기도. 사랑이신 주님, 오늘도 가족을 위해 말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어머니들을 기억해 주소서. 아침 햇살보다 먼저 일어나 가족의 하루를 살피고 따뜻한 밥상을 차리며 사랑을 담고 가족의 아픔에는 누구보다 먼저 마음 아파하며 때로는 자신의 힘겨움조차 뒤로 한 채 묵묵히 가족을 품는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소서. 성가정의 성모 마리아처럼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도와 희생으로 가족을 감싸게 하시고 그들의 작은 수고 하나하나가 가정 안에 따스한 햇살이 되게 하소서.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외롭고 지치는 날에도 내가 하는 작은 사랑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자녀가 잘 될 때에는 기뻐하고 자녀가 힘들어할 때는 함께 울어주며 무엇보다 자녀를 내 뜻대로 이끌기보다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주님, 어머니들이 가족을 사랑하느라 자신을 돌보는 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친 날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의 품도 허락해 주소서. 그리고 어머니들의 기도가 가족 안에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되어 길을 잃은 이에게 길이 되고 힘겨운 이에게 위로가 되며 가정 안에 사랑과 평화를 밝혀주는 햇살이 되게 하소서. 성모님, 말없이 예수님 곁을 지켜주셨던 그 마음으로 오늘도 가정을 지키는 모든 어머니들을 손을 잡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김인환이 불렀습니다. 마리아 내 어머니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네,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PCF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크리스티나님, 네. 자매님, 아이들 때문에 고충을 겪고 계시는군요.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기쁜 날이 올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수녀님, 어제 계룡성당 어르신들과 레지오 단원들과 목포성지 한국 레지오 마리의 도입지 산정동 성당에 다녀왔답니다. 오가는 길이 멀어도 너무나 좋았답니다. 와, 산정동 성당 참 멋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잘

지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좋은 곳에 갔다 오셨군요. 레지오 마리아 도입지라니까 성모님 생각하면서 묵주기도도 하셨겠네요. 예, 잘 다녀오셨다니까 참 감사하고요. 예, 말씀처럼 준우 엄마는 조금 더 참아주고 기쁜 날이 올 거다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디오니시아님께서 병원에서 동료가 말했습니다. 선망 증세가 심한 어르신 환자가 자꾸 침대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딸 데리러 가야 해. 학교 마치고 나 기다리고 있어. 어린아이 때에 그 딸을 선망 증세가 있어서 자꾸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그것도 참 아름다운 추억이 저 무의식 속에서 남아있어서 그 어르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도 그래도 조바심이 있으셨나 봅니다. 예, 주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 보는 것까지도 다 또 기도하게 만들죠. 예, 디오니시아님 고맙습니다. 예, 이제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오솔길 단상. 금메달보다 먼저 떠오른 이름. 나고야 아시안게임 스케이트보드에서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17살 강준희 선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을 졸이게 했던 경기였습니다. 두 번의 시도에서 실패하고 눈물까지 흘렸지만 마지막 세 번째 시도에서 멋지게 기술을 성공시키면서 금메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강준희 선수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관중석에 있던 엄마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기쁜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엄마라는 이름. 운동선수의 엄마들은 자녀가 운동화를 신고 경기장에 나설 때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마음 졸이며 보냈을까요? 잘하고 돌아오면 함께 기뻐하고 넘어져 다치면 누구보다 아파하고 때로는 아이보다 더 긴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운동선수의 엄마만 그런 건 아니겠죠. 시험을 앞둔 아이를 위해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엄마, 늦은 귀가를 기다리며 현관 불을 켜놓는 엄마, 자녀가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 밤새 마음을 놓치지 못하는 엄마, 엄마는 자녀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늘 자녀의 삶을 함께 살아갑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사랑은 크게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을 때도, 넘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마음속 엄마를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엄마라는 이름이 기도로 살아 있습니다. 예, 이 저녁에 문득 멀리 계신 엄마라면 전화 한 통 하시면 어떨까요? 할 말이 많지 않아도 뭐 괜찮겠죠? 엄마 잘 지내? 예,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엄마에게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네, 끝곡으로 김상균이 부르는 어머니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김수정 시몬, 저는 성바오로 달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7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원평성당 보좌 성정엽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0: 중림굴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산 골짜기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길도 험했고 대체 이런 곳에 정말 성지가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힘들게 도착했는데 굴 앞에서는 뜻밖에도 큰 구렁이까지 만났습니다. 순간 당황했고 솔직히 조금 겁도 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굴 안에 들어가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잠깐 찾아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숨어 지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경외심마저 생겼습니다. 중림굴은 박해를 피해 숨어든 신앙인들이 찾아낸 곳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깊은 산속의 굴을 찾아 들어가 거기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찾아다녔던 것은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좋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청하면 결국 받게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건강이나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곳을 향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우리가 청한 바로 그것을 주신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중림굴을 찾아간 그날도 제가 얻은 것은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산길이 쉬워지지도 않았고 굴 앞에서 만난 구렁이가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서 저는 먼저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만났습니다. 그분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박해가 끝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청했겠습니까? 이제 그만 숨어 살고 싶다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분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느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문제를 견딜 힘을 주십니다. 길을 바꾸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일 것입니다. 청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하느님을 붙잡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놓지 않는 일입니다. 중림굴의 신앙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은 길이 쉬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안에서 성령께 힘을 청하며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내가 바라는 것만을 청하기보다 지금 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하느님은 길을 바꾸어 주시기보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1: 연중제 27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원평성당 보좌 성정엽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성정엽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우 설정

0: 1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제목부터 재미있는 드라마가 방영됐습니다. 제목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 라는 작품입니다. 제목 그대로 복권에 당첨되고도 회사에 출근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다들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회사에 출근하실 건가요? 아니면 바로 사표를 던지실 건가요? 복권에 당첨되면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겁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대출도 갚고 평소에는 망설였던 것들을 마음껏 해보고 싶을 텐데요. 다들 복권 당첨을 바라는 이유는 단순히 큰 돈이 생겼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돈 걱정 없이 이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조금 실수해도 잠깐 일을 쉬어도 당장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친구들과 복권 이야기를 할 때면 당첨되면 뭘 할지 한참 떠들다가 결국엔 퇴사를 하냐 마느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서 첫 곡으로 게리 할리웰의 It's Raining Men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요즘에 수업 들을 때도 그렇고 요즘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옛날에는 파이어족이라고 했죠. 근데 요즘에는 그것을 엑시트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 중반, 50대 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도 적정 수준의 금액을 벌고 여행도 다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떤 그런 것들을 꿈꾸시는 분들이 요즘에 정말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사실 거기 저희 학교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떤 복지나 예술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해서 사실은 굉장히 멀리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돈이 생기시면 어떠실 것 같은가요? 신부들도 마찬가지로 돈이 있으면 참 편하긴 할 것 같아요. 가끔 소령, 중령 이상으로 전역하신 분들은 이제 군인 연금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은 좀 다른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사제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시면 굉장히 뭐랄까 되게 편안하게 돈을 베풀고 어떤 것들을 자선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돈의 어떤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양이 있냐라기보다는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느냐, 자유롭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돈만 충분히 있어도 사실 많은 것들이 걱정해서 해결되고, 내가 이것만 넘게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참 너무나 돈이 소중하긴 한데, 가끔은 그 돈 때문에 내가 너무나 돈에 매여 살기 때문에 일상의 행복을 또 놓치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상들을 하죠. 복권을 당첨되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대로 나는 더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누구는 집부터 사겠다고 하고, 또 누구는 여행부터 떠나겠다고 하고, 또 누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며칠 고민해보겠다고 할 것 같은데요. 막상 당첨되고 나면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막상 당첨되고 나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 걸 보면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되게 잡아먹을 수 있는지, 돈이 주인이 될 수 있는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고민은 당첨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지만 말이죠. 10월 8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소연의 퇴사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20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작은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아이가 예전부터 가끔씩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 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철없이 하는 투정이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말이 가슴에 얹혀 내려가질 않습니다. 저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는 전혀 다르게 느꼈다 생각하니 그 사실이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뭘 놓쳤을까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연락이 끊긴 시기를 떠올려 보면 아이가 군대를 전역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진 무렵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제가 곁에서 제대로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던 건 아닌지, 괜한 말로 상처를 준 건 아닌지 밤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유라도 알면 사과를 하든 뭐라도 할 텐데 연락을 끊어버리니 더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면 작은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연락을 끊어버린 작은 아들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가족들과 이야기를 잘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요.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였을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할 에너지가 없기도 했고 혼자 있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도 했고요. 아드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어려움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죠. 시간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일을 계속 되짚는 것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 일이 문제였을까. 생각할수록 미안함도 서운함도 커지겠지만 아들의 마음은 직접 듣기 전까지 모르니까요. 서운하시겠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해준 것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겁니다. 연락까지 받지 않으니 화가 나기도 하고요. 다만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그 서운함이 미안함보다, 아들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보다 커지지는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무엇이 정확히 문제였는지 우리가 전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할 필요도 없겠죠. 다만 아들이 서운함을 말했을 때 투정으로 생각하고 넘겼던 부분은 조금 돌아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서운하다고 했을 때 무슨 마음인지 좀 더 들어봤어야 했는데 그냥 넘겼던 건 미안해. 지금 답하기 어려우면 바로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나도 네 말을 듣고 싶어. 뭐 이 정도면 어떨까요? 길게 설명하거나 엄마도 얼마나 힘든지 덧붙이지 않고요. 아들이 다시 연락했을 때 왜 이제야 연락했냐는 말을 들을까 걱정하지 않도록 자기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다고 느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연락이 오면 전해두었던 말처럼 먼저 들어보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음이 계속 쓰일 거예요. 미안하다고 했으니 이제 답을 해주었으면 싶기도 하겠죠. 하지만 사과를 받아들이는 데에도, 자기 마음을 말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유를 모두 알아내기보다 내가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전하고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자리를 남겨두면 어떨까요? 오늘의 미션은 답을 재촉하지 않은 짧은 문자로 그때 충분히 듣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17이다의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사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

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4908님, 사람 간의 관계는 한순간에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웠던 관계도 서먹해지기도 하고요. 인간 관계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간 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내가 원하던 사람이 나와 멀어지기도 하고 또 가끔은 그 반대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가끔 보면 누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멀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왜 친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기도 해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인연이라는 것을 바람 스쳐 지나가듯이 또 다시 만나는 바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또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6311님, 출퇴근을 요즘 날씨가 선선해서 자전거로 하고 있는데요.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자전거 바퀴에 펑크가 나서 평소에는 15분이면 가는 거리를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느라 거의 4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자전거도 이럴 땐 정말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미리미리 바퀴에 바람을 잘 넣어두어야겠습니다. 전 자전거를 못 타긴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것이 떠오르면 예전에 산에 올라갈 때 카메라를 들고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약간 소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버리고 싶은데 이게 다 합치면 2kg가 넘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또 어떡하겠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사진이란 게 중요한 사람이어서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바퀴 잘 또 그 수리하셔서 잘 타고 다니시면 좋겠네요. 2290님, 오늘은 퇴근 후 동네 헌책방에 들렸다가 오래된 소설책을 한 권 샀습니다. 책방 주인 아저씨가 옛날에 엄청 유명한 작가의 소설인데 읽어볼 만하다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멜로 감성을 좋아하는데요. 사온 책은 김진명 작가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네요. 멜로는 실패했으니 신청곡은 자우림 1717177하나 부탁할게요.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멜로와 참 많이 다르죠. 너무나 또 좋은 소설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 역사의 어떤 부분들을 또 느끼면서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지만 또 그 힘듦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감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자우림의 1717177하나.

미처 전하지 못했던, 보이지 못했던 속마음을 고백하세요. 내 마음의 보석 상자. 코너명을 듣고 어떤 보석을 해야 하나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보석이 아니고요. 그동안 숨겨왔던 보이지 못한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소개는 익명으로 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혼자 끙끙 앓아왔던 속마음도 좋고요. 쉽게 말하지 못했던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빵톡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듣고 올게요.

늦은 밤 가끔씩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함께 웃던 날들도 말없이 곁에 있어주던 시간도 분명 참 많았을 텐데 어째서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 서로가 상처가 될 줄 알면서도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후회할 줄 알면서도 끝내 모질게 굴었던 마지막만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용서하면 됐을 일을 그때는 왜 용서하지 못했는지 자존심이 뭐라고 이기고 지는 게 뭐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지 못했는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풀리겠지 하고 미룬 마음에 이렇게 영영 닿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을 전할 길도 없고 괜찮다는 대답을 들을 수도 없는 지금에 와서야 너무 후회가 됩니다. 지나간 모든 사람이 참 좋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너무 멀어져서 그 마지막 얼굴이 기쁘게 떠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올라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언제라도 한번 얼굴을 봐서 그래도 그 마지막 얼굴이 웃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어쩌겠어요? 우리가 또 그렇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또 언젠가 기회가 됐을 때 내가 먼저 미안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기를 언제가 올지 모르잖아요. 또 언젠가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너무나 무거운 것들이 있어서 사실 그것을 다 버리고 살아갈 수도 없고 또 버리고 살아가는 게 나한테 너무나 죄책감이 돼서 그러지 못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언젠가 또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후회했던 것들 그것을 다시 한번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 온 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아픔을 겪어온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셨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비밀글로 작성하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털어놓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신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20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랑은 결이 맞지 않아서 두세 시간 앉아있는 내내 즐겁기보단 억지로 맞춰주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아, 이분은 아니구나 싶었는데요.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봅니다. 다음날부터 자꾸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일정이 안 된다는 말로 한번 거절했고 얼마 뒤에 또 연락이 왔을 때도 돌려서 거절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튕긴다고 생각하신 건지 다시 또 연락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쯤 되면 제 마음이 전달되었을 법도 한데 그렇다고 대놓고 싫다고 말하자니 소개해준 지인과의 관계도 신경 쓰이고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줄까 싶어 답장을 할 때마다 말을 고르고 고르다 보니 그 시간 자체가 너무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사람 만나는 일이 설레기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런 감정 노동이 정말 싫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면 너무 매정한 걸까요?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고 저도 마음 편하게 이 상황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소개팅 후 애프터 신청을 거절하는데도 자꾸 만나자고 해서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럴 때도 있고 상대방이 그럴 때도 있죠. 가끔 연락해도 답이 오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그렇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역시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지내는 것이 수월해서 피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를 분명한 말로 정리하며 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이별을 생각하게 됩니다. 꼭 연인 사이가 아니어도 서로 마음이 덜 상했으면 좋겠고요. 소개해준 사람까지 있으니 더 조심스럽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고 있죠. 사연자님은 두 번이나 거절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정말 일정이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서로 연락이 서로 줄어드는 상황과는 조금 다른 거죠. 예술계에서도 정동노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감정이나 관계를 다루는 데 드는 수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사연에서도 그런 피로가 느껴지는데요. 만나는 동안에 분위기를 맞추려고 애쓰고 돌아와서는 기분 나쁘지 않을 답장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대방도 그 만남이 좋았을 수는 있겠죠? 사연자님이 애써 맞춰주셨다는 것을 모를 테니까요. 더 만나고 싶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른 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내가 좀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때는 상대방에게 더 큰 득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말을 골라도 그 아쉬움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상대가 계속 기다리게 되는 것도 사연자님도 바라지는 않으실 거예요. 가끔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저도 이런 일 앞에서는 쉽지 않은데요. 가능하면 불편한 말을 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미션은 더 만날 마음이 없다는 뜻을 짧고 정중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말할 때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박현규의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장혜진의 키 작은 하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선교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서도 할로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아침이면 차가운 이슬이 맺히는 시기죠. 한낮에는 아직 햇살이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옷깃을 여미게 되는데요. 계절은 이렇게 자신의 속도에 맞춰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 주변 풍경을 무심히 지나칠 때가 많죠. 오늘만큼은 잠시 걸음을 늦추고 깊어가는 가을 풍경을 눈에 담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10월 8일 목요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손현이의 목소리였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래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좀 춥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좀 일찍 일어나긴 해요. 여러분 같이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우리 그대 평화 가족들은 이 시간에 일어나면 조금 서늘하다, 확실히 추워졌다 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날씨가 진짜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어째 제가 밖에는 못 나가서 단풍이 좀 들었나 궁금하기도 한데 단풍 구경 계획 있는 분들도 계신가요? 이 가을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요즘은 좀 촉박한 느낌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가을이 좀 짧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지금은 가을 빨리 가면 안 되는데 빨리 가을을 좀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가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궁금하네요. 얘기 나눠주세요.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벌써 산에 다녀왔습니다 하는 얘기도 좋고요. 나들이 다녀왔어요. 혹은 성지순례 계획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들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시면 신청곡 함께 틀어드리니까요.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해주세요. 문자메시지는 샵 1053이에요. 유료 100원이고요. 우물정 1053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꽃들에게 희망을로 이어갈게요. 김정식이 부르는 예순의 작은 기쁨, 황인숙이 부릅니다. 열어주소서.

요즘은 길거리에서 다양한 언어를 들을 수 있는 만큼요, 외국인 관광객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 언어의 장벽과 낯선 시스템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경주에서는 버스를 잘못 탄 외국인 승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가야 했지만 그 버스는 기차역으로 가지 않는 버스였습니다. 버스 기사가 열심히 설명을 해도 승객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죠. 결국 종점에 도착한 버스 기사. 자신의 차로 이 외국인 승객들을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곤란한 상황에서 천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외국인 승객들, 한국을 따뜻하고 친절한 나라로 기억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베풀 수 없는 친절을 베푼 버스 기사의 이야기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코너죠. 따뜻한 이야기, 꽃들에게 희망을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박명선의 Angel이었습니다. 그래요. 진짜 이런 친절, 베풀 법도 하지만 흔히 있는 일도 아닌. 뭐, 사실 한번 보고 안볼 사람인데, 이렇게 역까지 데려다 주시는 기사님의 따뜻한 마음에 우리 승객들이 정말 한국을 따뜻한 나라로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해외여행을 갔는데, 이게 독일이었거든요. 독일어를 제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기차 고장났나 봐요. 자꾸 정차하더니 그냥 멈춰서 이제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타고 있었을까요? 막 방송이 나오는데, 영어도 제가 막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니까 영어로 뭔가 고장 났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몰라가지고 막 걱정하고 있을 때 앞에 제 앞자리에 타고 있던 노부부가 영어로 막 설명을 해주시면서 내려야 한다. 또 짐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짐을 막 낑낑대면서 내리는데 주위에 있는 할아버님들이 다 들어주시고 엄청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어디로 가는지 물어봤더니 나만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갔는데 짐도 다 들어주시고, 네. 또제 자리까지 맡아주셨어요. 제 자리에 제가 잠깐 짐 들어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앉으니까 막 내쫓으시더라고요. 저 사람 자리라고 하면서, 제 자리라고 하면서 막 내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일이 굉장히 저에게는 친절하고, 다들 매너가 좋으신 이런 나라로 기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올해도 이제 출장 다녀왔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너무 친절하고 해서 정말 독일은 왜 누가 딱딱하대 독일? 나는 너무 친절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아마 이 기사님들이 태워다 드린 그 외국인 관광객들도 우리나라를 와, 정말 이렇게까지 따뜻한 나라가 있을까 하고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46님이 유클 음악회요. 저 중학교 때 친구랑 다녀왔어요. 사장 신부님도 뵈었네요. 친구가 너무 좋아했어요. 전교의 달이니까 하시면서. 아, 정말요? 친구분이랑 같이 전교하셨네요. 유쾌한 클래식으로. 너무 기분 좋게 보셨다니까 저도 기분 좋습니다. 저도 그때 있었는데 음악회는 다 보지 못했지만 이제 티켓 나눠드리고 했거든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곡도 그 레퍼토리에 있어서 비트몽이라는 헌정이라는 곡이 있어가지고 엄청 기대를 했는데 다들 좋았다고 하셔서 제가 기획한 음악회 아니지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철 베드로님은 출석 체크합니다 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날 변함없이 즐겁게 우리 초등학생 병아리 천사들 등교시키려고 출근 준비하면서 즐겁게 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항상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일찍 아이들을

데려다 주시는 스쿨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유치원이나 또 혹은 어린이집 아니면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곳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이들 버스 뭐 8시 조금 넘으면 타잖아요. 이분들은 언제 출근하실까 했는데 이렇게 일찍부터 준비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노래 선물이라도 힘내시게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3046님께는요. 친구와 행복한 시간 보낸 기억하시면서 포의 우정일기 준비했고요. 그리고 윤철 베드로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MJ의 마음의 눈을 가진 친구야 준비했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올게요.

포의 우정일기여서 MJ 마음의 눈을 가진 친구야 함께 들었습니다. 네. 아이들 목소리 들으니까 괜히 기분 좋죠. 막 입꼬리가 올라가고. 자,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네스토르가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막시미아누스 황제는 군중을 즐겁게 하려고 골리앗처럼 힘이 세고 체격이 큰 검투사 리아이우스와 그리스도인들이 결투하도록 했어요.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경기장에 끌려가서 리아이우스의 칼날 아래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지켜본 네스토르,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간절히 기도한 뒤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강한 검투사에 맞섰고요. 마침내 그를 쓰러뜨린 성인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녀 라우렌시아 등 11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축일 앞두고 계신 분들, 저 축일이에요 하고 보내주시면 그날에 맞춰서 축하해드릴게요. 그리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신청곡도 함께 틀어드립니다. 또 오늘 생각나는 축일인 친구나 지인이 계시다면 화살기도 한번 받쳐주시는 것도 큰 선물이 되겠죠. 선데이 식스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JPM 주님의 사랑이요 이어드릴게요.

썬데이식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어서 JFM 주님의 사랑이여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청하면 하느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보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그런 청원 기도를 미성숙함의 결과로 바라보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뭐든지 청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결정을 하는 분도 또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분도 하느님이시니까요.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목자이신 주님 더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심플리시티의 청하여라 찾아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그 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0월 9일 연중제 27주간 금요일 오늘 미사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영성부장 김성진 시몬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오늘은 10월 9일 연중제 27주간 금요일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을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오늘 연중 제27주간 금요일 미사 하나님의 은총을 청하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1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오로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내다보고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한결같이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규정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들로 살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자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이르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2: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3: 주님을 찬송하리라. 올곧은 이들의 모임 그 집회에서 내 마음 다하여 찬송하리라. 주님이 하신 일들 크기도 하여라. 그 일 좋아하는 이들이 모두 깨치네.
2: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3: 그분 업적은 어미롭고 존귀하네. 그분 의로움은 영원히 이어지네.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2: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3: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시네. 위대하신 그 일들 당신 백성에게 알리시고 민족들의 소유를 그들에게 주셨네.
2: 주님은 언제나 당신 계약을 기억하신다. 알렐루야.
3: 알렐루야.
2: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나리라. 나는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드리리라.
3: 할렐루야.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1: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연중 제27주간 금요일입니다. 동시에 이게 한글날이기도 하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이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 하고 말하고 있죠. 베엘제불이라고 하는 이 이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이름의 어원이 되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셈족 언어로 바알은 왕 또는 군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바알에 대한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런 바알의 사제들과 대결하는 하느님의 그 예언자들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발견할 수가 있지요. 바알에 대한 신앙은 이렇게 왕과 또는 권력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바알에게 바치는 가장 좋은 희생 제물은 당시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공양이었었지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 이러한 바알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아들인 이사악을 바쳐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바치기 직전에 그것을 멈추라고 하시며 당신께서는 인신공양을 받지 않는 분이심을 명확하게 이렇게 하시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왕과 권력이라는 단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다른 이들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면은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바알을 이렇게 높여서 부르던 말이 베엘제불 또는 바알제불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높은 곳의 군주, 높은 곳의 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 중 하나로 이렇게 모셔왔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명칭을 경멸해서 부르면서 바알 즈붓이라고

0: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파리들의 왕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쓰면서 이 베엘제불이 하느님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가진 왕과 권력에 대한 맹종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잊어버린 채 베엘제불이라고 하는 이름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내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저 사람이 마귀들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당신께서는 소위 기득권이라고 부르는 기존의 권력층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것 같기도 하고 법을 어기는 것 같기도 한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굉장히 강한 불만을 내비쳤었지요. 사실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권력과 또 그러한 왕, 이러한 바알에 대한 신앙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어찌 보면 옛 전통에 사로잡혀 가장 중요한 하느님의 아드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잘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러한 전통과 규칙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의미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독서의 말씀에서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더잘 실천하기 위해 율법이 있는 것이지 율법을 위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팽배해진 가운데 가장 고통받는 것은 어렵고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실천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형태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형태들에만 집중하다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가 많지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한글날 또한 이것이 창제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 기존의 사대주의자들과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한글의 창제를 반대했었지요. 하지만 세종대왕이 만약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쓰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변화하는 것임을 형태가 변할 수 있지만 본질은 언제나 잃어버려선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신앙의 본질은 하느님의 사랑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새로운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운 은총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느님께 청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즐겁게 보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이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주소.
1: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거행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성되이 바칩시다.

0: 주옵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2: 평화를 빕니다.
0: 하느님의 어린 양.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

0: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

0: 이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2: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3: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71번 로사리오 기도 드릴 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은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입니다. 처음 우리 땅에 한문 서학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는요, 양반 계층의 신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주일복음 해설서 또 묵상서를 합쳐서 한글로 펴낸 성경 직해광익과 정약종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한글로 쓴 교리서 주교요지는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한글 덕분에 하느님의 말씀 더 널리 퍼져나갔는데요. 우리 땅 위에 신앙이 뿌리내리는데 큰 역할을 한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10월 9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고요. 첫 곡 김상균의 저하늘의 달빛처럼 띄워드렸습니다. 한글날입니다. 네, 10월 9일이고요. 이 한글날이 또 다시 쉬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쉬는 날인가 아닌가 잠시 헷갈리기도 했는데 쉬어서 너무 좋고요. 한글 덕분에 이 땅에 천주교가 정말 빨리 퍼지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름도 어렵지만 성경 직해광익 주교요지는 들어보셨죠? 저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들어봤는데 이런 책들 덕분에 복음이 빨리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외국에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신앙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이렇게? 그 큰 역할을 또 이 한글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 쓰도록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하면서 이 시간 시작할게요. 오늘은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이죠. 준비하고 있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까요? 플로스의 알아갑니다. 그리고 샤인 누군가 듣고 올게요.

0: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조금씩 성경 함께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이사야서 4장과 5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그날에 여자 일곱이 남자 하나를 붙잡고 애원하리라. 우리 양식은 우리가 장만하고 우리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제발 당신을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 주셔요. 우리의 이 수치를 모면하게 해 주셔요. 예루살렘의 부흥. 그날에 주님께서 돋기하신 싹이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되리라. 그리고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에게 자랑과 영예가 되리라. 또한 시온에 남은 이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 곧 예루살렘에 살도록 기록된 이들이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지리라. 주님께서는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우물을 씻어내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닦아내신 뒤에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그 회중이 위에 낮에는 구름을,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연기와 광채를 만들어 주시리라. 정녕 주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덮어주는 지붕과 초막이 되어 낮에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고 폭우와 비를 피하는 피신처와 은신처가 되어주리라. 포도밭의 노래.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에 탑을 세우고 포도확도 만들었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다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 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매기도 못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여섯 가지 재앙의 선포. 불행하여라. 빈터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해가고 밭에 밭을 늘려가는 자들. 너희만 이 땅 한가운데에서 살려 하는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정녕 수많은 집들이 폐허가 되어 크고 좋은 집들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리라. 열흘가리 포도밭이 포도주 한 밭밖에 내지 못하고 한 호메르의 씨앗이 곡식 한 에파밖에 내지 못하리라. 불행하여라. 아침 일찍부터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그리하여 저승이 목구멍을 한껏 벌리고 그 입을 한없이 열어젖히면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이 떠들썩하게 기뻐 뛰던 자들이 그곳으로 빠져들리라. 인간이 비천해지고 사람이 낮아지리라. 거만한 자들의 눈도 낮아지리라.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정으로 드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느님께서는 정의로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리라. 어린 양들은 그곳에서 제 목장인 양 풀을 뜯고 살지인 새끼 염소들은 그 폐허에서 풀을 뜯어 먹으리라. 불행하여라. 거짓의 끈으로 죄를 끌어당기고 수레에 줄을 당기듯 죄악을 끌어당기는 자들. 우리가 볼 수 있게 그분께서 당신 일을 빨리 서둘러 해보시라지. 우리가 알 수 있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뜻이 드러나 이루어져 보라지 하고 말하는 자들. 불행하여라. 좋은 것을 나쁘다 하고 나쁜 것을 좋다 하는 자들. 어둠을 빛으로 만들고 빛을 어둠으로 만드는 자들. 쓴 것을 단 것으로 만들고 단 것을 쓴 것으로 만드는 자들. 불행하여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 자신을 슬기롭다 여기는 자들. 불행하여라. 술 마시는 데에는 용사들이요 독한 술을 섞는 데에는 대장부인 자들. 뇌물 때문에 죄인을 죄없다 하고 죄 없는 이들의 권리를 빼앗는 자들. 그러므로 불길이 지푸라기를 삼키듯 건물이 불꽃에 쓰러지듯 그들의 뿌리는 썩고 그들의 꽃은 먼지처럼 날아가리라.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가르침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경멸하였다. 주님의 분노. 그러므로 주님의 분노가 당신 백성 위에 타올라 당신 손을 뻗치시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뒤흔들리고 그들의 죽음들이 오물처럼 거리 한가운데에 널려 있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아시리아인들의 침입. 그분께서는 먼 곳의 민족에게 깃발을 올리시고 휘파람을 부시어 그들을 땅끝에서 불러오신다. 보라, 그들이 서둘러 날새게 달려온다. 그들 가운데에는 지친 자도 없고 비틀거리는 자도 없으며 아무도 졸지 않고 잠들지 않는다. 허리띠가 풀린 자도 신발끈이 끊어진 자도 없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활 시인은 모두 당겨져 있다. 그들의 말발굽은 차돌과 같고 병거의 바퀴들은 폭풍과 같다. 그들은 암사자처럼 포효하고 힘센 사자들처럼 함성을 지른다. 으르렁거리다 먹이를 잡아채 끌어가면 아무도 빼내지 못한다. 그날 그들은 노후하는 바다처럼 이 백성에게 으르렁거리리라. 땅을 바라보면 암흑과 고난뿐 빛마저 구름으로 어두워지리라.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 이사야 53이었어요. 주여나 여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장과 5장의 말씀 함께 들었고요. 예. 알고 계시죠? 예. 즐겁게 뛰는 시간을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또 내년 여름에 전 세계 청년들이 서울로 모이잖아요. WID. 그래서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성공 기원 평화론을 여는데요. 11월 28일 여의도 공원이고요. 접수는 10월 15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접수네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예,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5km는 사랑으로, 10km는 진리로, 그리고 모든 발걸음 평화로 완성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향한 평화의 첫걸음, 평화런.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의도 공원에서 피스 러너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서 평화론 검색하셔도 좋고, 일단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마 메인에 배너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토크로 글라라님이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왔습니다. 우리 그대평화 가족 중에 글라라가 많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미사 가면서 방송 들으면서 가고 있어요. 복음 말씀 내용 나눔도 좋고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그 말이 가슴에 쏙 들어왔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클라라님. 새벽에 미사 가시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자주 가시면서 자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신청곡이나 생각나는 이야기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임유리님은 주디스의 내가 항상 너의 곁에 있단다 이곡 듣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이 가사가 마음속에 콕 박히면서 깊이 들어왔어요 하셔서요. 네, 울라고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 이곡 저도 좋아하는 곡이고 감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서 한번더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디스, 난 너와 함께 있단다. 듣고 올게요.

주디스의 난 너와 함께 있단다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아브라함이 있어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이 뜻의 이름처럼 하느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다고 약속하시죠. 아이가 없었음에도 그 약속을 신뢰했고 훗날 유일한 후계자인 아들을 봉헌하라고 했을 때조차 하느님의 뜻을 따른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녀 사라, 또성존 헬리 뉴먼 등 23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축일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는 분께 오늘 축일이네요. 축하합니다. 축하드리면 너무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너무 이르다 싶으시면 화살기도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비루스가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주비루스의 아브라함의 기도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요, 깨끗해진 집에 더러운 영이 돌아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때로 부정적인 생각을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 자리를 그냥 비워두는 게 아니라 사랑과 감사, 기도로 채워야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틈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성찰하면서 항상 그 자리 좋은 감정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또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 쇄신 연합이 부르는 너의 죄를 씻으니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35번 인자하신 성 마리아여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27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원평성당 보좌 성정엽 씨.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에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며칠 전 본당 성지순례를 준비하며 신리 성지에 답사를 갔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마음이 꽤 힘들었습니다. 본당에서 이런저런 오해를 받고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성지에서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포의 사도라 불릴 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신앙 여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해 앞에서 한때 배교하기도 했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고 다시 복음을 전했으며 결국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도 오해를 받으십니다.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사람들은 되려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정반대의 평가를 받으신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상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해가 힘든 것이 남이 나를 다르게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오해 때문에 내 마음까지 갈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더 마음에 들어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밖에서 생긴 갈등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마음도 갈라집니다. 한쪽에서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으면서도 미워지고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억울한 마음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실리에서 들었던 이존창의 이야기가 제게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작 더 중요한 것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존창도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그의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왔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인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오해를 다풀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를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느님 앞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내 마음이 갈라지고 있을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1: 연중제 27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원평성당 보좌 성정엽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성정엽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CPBC FM 오랫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0: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1: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0: 10월 전교회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6: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5: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6: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5: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6: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5: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6: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5: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6: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지하철역 벽면에 알파벳으로 된 글자가 붙었는데요. 분명 알파벳으로 적힌 글자인데 한글을 아는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이 문장.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바로 알파벳을 한글의 자음과 모음처럼 배치해서 우리말로 읽히게 만든 글자였습니다. 그 안에 적힌 문장은 이랬어요. 영어 없이 살면 안 되나요? 사랑해요 훈민정음. 다른 글자의 모양을 빌려와서도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고 하나의 글자처럼 모아 우리말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한글만이 가진 특별함이겠죠. 오늘은 그 한글이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한글날입니다. 우리가 매일 익숙하게 써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살지만 휴대전화로 보내는 짧은 문자 한 줄에도 한글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행복을 나는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MG 새마을 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 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 봅시다. MG 새마을 금고 보험.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으로 안예은 열달 아흐레 그러니까 10월 9일을 순 우리말로 풀어낸 말들 노래 제목으로 하고 있는 이 노래 들으면서 2026년 10월 9일 금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한글을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안에는 한글의 특별함이 담겨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소리를 눈에 보이는 글자로 만들고 또 필요한 글자를 누구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어서 그 편리함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한글날인 만큼 문자 하나, 메모 한 줄을 쓸 때도 내가 참 좋은 글자를 쓰고 있구나. 특별히 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1부에서는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게 된 결심, 나만의 다짐을 외치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미리미리 사연과 다짐송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2부에서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보기들의 건강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오늘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글날입니다. 우리말이 있다는 것에 새삼 너무 감사하게 되는 오늘인데 그러면 우리 오늘은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로지 우리말로만 한글날 삼행시를 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보기들 문학적이거든요. 이 삼행시 종종 보내주셨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실력을 뽐내주세요. 한글날 대신 우리말로만 섞어서 삼행시를 지어보셔야 됩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노래 세 곡입니다.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리센느, 글로우 업, 대성, 날바, 퀴순.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대한민국. 가느다란 몸 부수어 쥔 총칼, 터, 평화. 이 짧은 시에 담겨진 의미,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짧은 문장인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아주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가느다란의 기억부터 시작해서 총칼, 터, 평화까지 우리 한글의 자음이 순서대로 이 한 문장 안에 모두 들어있다는 거죠. 가느다란 몸으로 총칼을 견뎌야 했던 시간, 나라를 빼앗기고 되찾고 전쟁의 아픔을 지나 오늘의 평화를 살아가는 역사.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지나온 우리에게 한글은 단순히 말을 적는 글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적고 마음을 나누고 너와 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준 글자였으니까요. 가느다란 몸으로 총칼을 견뎌낸 시간 끝에 마지막으로 만나는 글자가 평화라니. 그것이 참 고맙고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커다란 자부심이 아닐까요?

아우, 이런 시 어떻게 쓸 수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이 한 줄 시였는데 가제는 기억에서 희읍까지 라는 시였습니다. 헌옷수검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문인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글 자음 14개로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 보니까 정말 한글의 위대함을 넘어서서 우리 민족이 좀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대단한 민족, 우리 훌륭한 보기들도 한글날 삼행시 지금 잘 짓고 계시죠? 얼마나 기발하고 아름다운 삼행시가 도착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삼행시 한글날 얼른 보내주세요.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신문희 아름다운 나라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백일장이 열린 것 같은데요. 한글날 아침에 나눠보는 한글날 삼행시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511님 한, 한글날이라고 글, 글 좀 써보려고 했는데 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놀러갑니다. 아, 그쵸. 가을날, 깊어가는 가을날 하루라도 놓칠 수 없죠. 2748님께서는 한, 한참을 기다려도 글, 글쎄 기다리는 그님은 오시지 않고 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노래만 부르네. 6392님, 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어요. 글, 글로도 다 담을 수 없는 날, 날마다 고마운 우리말. 그쵸.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한글을 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외국인들이 한글 되게 아름다운 문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한글이 대문짝만하게 써있는 모자도 쓰고 다니고. 그쵸? 얼마나 자랑스러워. 4186님 한, 한평생 함께한 우리 엄마. 글, 글로는 표현이 부족하지만 날, 날마다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삼행시도 나올 수 있군요. 9037님 한, 한 여자가 있어. 글, 글로벌 한 유명인이 될 바로 그 여자.

복디. 어머, 날 날이면 날마다 행복하세요. 아, 오늘의 선물 받으실 분 나온 것 같은데요. 바로 드립니다. 한 여자가 있어. 자, 9037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재훈 사랑합니다. 서영은 내 안에 그대 듣고 다 힘내볼 진이로 돌아올게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 오늘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인이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과 다짐송까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702 하나님. 안 입는 옷을 정리했어요. 꼭 헌옷 업체에 연락해서 오늘은 처리할 겁니다. 오,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옷장 정리를 좀 하셨군요. 복디도 지난 주말에 했는데. 아, 헌옷 업체에서 연락해서 오늘은 꼭 깔끔하게 정리하시기를 복디가 응원하고요. 8711님, 새우장 만들려고 활새우 사놓고 귀찮아서 꽁꽁 얼려놓고 있어요. 오늘은 기필코 새우장을 만들리라 다짐. 맛있겠다. 새우장 맛있잖아요. 짭짤하니 밥도둑이잖아. 밥도둑. 와, 활새우 사놓고 이미 활새우 사놓은 거부터가 부지런하신 겁니다. 자, 8711님 맛있는 새우장 만들어서 꼭 맛있는 식사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자, 3412님 태극기 개양하자. 아, 애기가 태극기 개양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군요. 요즘 태극기 사랑에 빠진 6살 아들 덕분에 태극기를 샀잖아요. 전 우리 집에 태극기가 없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태극기 집집마다 꼭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요즘 홈쇼핑도 잘 되어 있고 인터넷 쇼핑도 금방 오는데 우리 집에 하나씩 태극기 준비해 두자고요. 7616님 오늘 점심에 약속이 있는데 너무 귀찮아요. 근데 벌써 두 번이나 미룬 약속이라서 오늘은 꼭 나가야 돼요. 일어나, 씻어, 나가. 그러니까 한 번 더 미루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은 약간 민폐야. 7616님 힘들겠지만 일어나, 씻어, 나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니도 뽑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다짐 보내주세요. 노래는요, 싸이, Right Now.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를,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 부모, 청소년 둘이 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떼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자라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스페비스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지니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692 하나님, 울집 딸들 시험 끝나서 오늘 자유시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고 있네요. 안 깨워줄 거지롱. 자유시간. 잠으로 채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동안 시험 공부하느라고 잠 많이 못 자가지고. 근데 엄마는 이제 자유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안 깨워줄 거지롱 이라고 악 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너무 다행이다. 시험 끝나서. 0912님, 가만히 앉아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라디오 위에 먼지가 너무 많네요. 오늘은 먼지 좀 털자. 라디오 위에 먼지가 너무 많다. 라디오 지금 꾸준히 듣고 계신 거였죠? 그냥 먼지만 쌓인 거였죠? 자, 오늘 쉬는 날이고 하니까 청소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오늘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닿았을지 오늘의 진이를 뽑아봅니다. 태극기 사랑에 빠진 6살 아드님을 둔 3412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이 너무 귀여워서요. 노래 두 곡 듣고 1부 마무리할게요. 신승훈 라디오를 켜봐요. 박정현 You Mean Everything to Me.

새페비스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끝곡은 이승철 내가 많이 사랑해요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8시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5: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6: 걱정 마세요. 화상병원균을 잡아먹는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5: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6: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파지가 있다고요.
5: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6: 과수 화상병엔 아그리파지.
5: 경농이 만듭니다.
7: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8: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9: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0: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1: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아 파울입니다.
12: 펄!
13: 아,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0: 승리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J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보기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 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나눠볼 노래는요. 김수희, 애모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들려드릴게요.

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 김수희 씨의 애모는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애창곡이라고도 알려져 있잖아요. 이 노래가 1993년 한국 노랫말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네요. 한글날을 맞아서 김수희 씨의 애모를 의미 있게 한번 골라봤는데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서면 작아지시나요?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김수희 애모 듣고 오겠습니다.

복작복작 김수희 MO 듣고 왔는데요. 우리 보기들은 누구 앞에 서면 작아지시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0121님, PT쌤 앞에서만 작아집니다. 왜 그거는 왜 먹었냐? 오늘 아침에 스트레칭은 했냐? 다 절 위한 잔소리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작아집니다. 아, 맞아, 맞아. PT쌤 앞에서는 사람이 작아지죠. 아, 그거 왜 먹었냐? 오늘 아침에 스트레칭은 했냐? 뛰었냐? 뭐 이런 거 하면은 작아지죠. 6311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작아지는 법이겠죠? 전 한 살 우리 애기 앞에서 애기보다 더 작아져요. 이 작은 생명체의 온 마음을 뺏겨버렸답니다. 아, 이게 남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 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거, 애기 앞에서 작아지는 거, 딸, 아들 앞에서 작아지는 거, 이것도 맞는 것 같네요. 7941님, 성당 십자가 앞에만 가면 작아지죠. 밖에서도 이런 낮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작아지지 않나요? 하느님 앞에서 작아지지 않나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또 아등바등 내 욕심 차려가면서 사나 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건 너무 올바른 신앙인 아닌가? 또 너무 나를 작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는 좀 겸손한 마음으로 작아지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공구 하나하나님, 사춘기 쌍둥이가 절 작아지게 만듭니다. 니들도 딱 니들 같은 쌍둥이 낳아봐라. 너 같은 딸 꼭 낳아야 된다는 우리 엄마의 말씀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장원은요, 성당 십자가 앞에서 작아진다라고 말씀해 주신 794 하나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명웅, 이젠 나만 믿어요 듣고 건강중개소로 넘어갈게요.

0: 믿고 찾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1: 오늘도 알짜 건강 매물과 함께합니다.
0: 복비는 없고요, 상담만 받고 가셔도 되는 건강중개소 복덕방. 건강중개소 복덕방,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우리 몸의 균형과 흐름을 살피는 깨알 정보들 지금부터 나눠볼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이지혜 한의사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벌써 한 달이 또 지났네요. 너무 추워졌어요.
0: 그러니까요. 갑자기 너무 추워졌습니다. 우리 더울 때 됐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계절이 훌쩍 바뀌었어요.
1: 그러니까요. 환절기 얘기하더니 이제 살짝 겨울 초입을 앞두고 있는 때가 아닌가.
0: 우리 선생님은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1: 네, 명절도 보내고 그리고 저는 또 따뜻한 남쪽 나라로 놀러 가겠다고 갔는데 거기가 너무 추웠던 거예요.
0: 어머나, 세상에.
1: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지금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0: 고생하셨네요. 이 한 달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1: 나갔다 오니까 한국이 제일 좋구나. 고작 일주일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0: 요즘 또 감기 환자, 독감 환자가 많아요. 병원에도 그렇죠.
1: 네, 어제도 이제 외국분이, 그래서 뭔가 남일 같지 않았던 게 여행 중에 감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겠다고 또 오셨는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0: 우리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기에 걸리면은 하는 긴급 처방 같은 게 있으신가요?
1: 일단은 저도 어제도 쌍화탕 오늘 아침에도 먹고 오긴 했는데 약간은 피곤하니까 감기가 더 잘 온다 생각해서 그거 관리 좀 하고요. 그리고 일단 추운데 잠도 안 자고 피곤하면 감기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따뜻하게 땀 살짝 내줄 정도로. 그러면은 저는 감기가 살짝 금방 잘 낫는 편이긴 해요.
0: 땀을 살짝 내는 정도로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
1: 그리고 다만 컨디션 너무 안 좋으면 약도 살짝 먹어주고. 감기약도.
0: 좋습니다. 선생님이 쌍화탕 얘기도 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 나눠볼 이야기도 따뜻한 차 이야기인가요?
1: 맞아요. 이게 가을이 아무래도 이제 뭔가 좀 차가운 음료 마시기에는 살짝 꺼려지는 뭐 따뜻한 차를 마시기 좋은 계절인데 뭔가 무슨 차가 뭐가 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0: 그쵸.
1: 저희도 막 카페 갔을 때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날씨 쌀쌀할 때는 또 뭔가 기침 나고 건조한 분들 또 목에도 좋고 감기 예방 에 좋은 차를 이제 또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한방차로 얼마나 알고 드시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너무 좋다. 이게 몸에도 좋지만 일단 이렇게 추운 날에 몸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는 이런 차가 특히나 한방차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차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알고 먹고 있는지 선생님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방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날씨가 쌀쌀해지면 따뜻한 차를 찾게 되는데 한 잔 마시면은 이 식도가 뜨끈해지면서 뭔가 이때 막 시원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고 목도 몸도 편안해지는 느낌인데 실제로 도움이 되겠죠?
1: 네, 이게 공기 자체가 차지잖아요. 가을부터. 그리고 공기도 특히 건조하고 그러면 이제 코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같이 건조해지는데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한 차 마시면 수분도 좀 보충이 되고 건조감이나 자극을 좀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영국에서 2008년에 연구를 해봤더니 이 따뜻한 과일 음료 그쪽은 과일 음료를 마셨더니 이 기침이나 인후통, 오한 같은 게 덜해졌다고 실제로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다만 어쨌든 증상을 좀 편안하게 느끼도록 도와주는 효과로 보시면 되고 뭐 완전 치료 목적은 실은 아니긴 하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환절기 뭐 비염 이런 얘기를 다뤄봤잖아요. 수분 섭취도 겸사겸사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근데 이 한방차에 들어가는 약초라고 해야 되나? 약재 같은 것들이
1: 맞아요.
0: 종류가 많고 성질도 다 다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걸까요?
1: 이게 약재 자체를 구분을 할 때 맛과 성질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데요. 이 성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성질을 뜻하는 성자와 이 맛을 뜻하는 미자를 합쳐서 이 성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질은 이 차갑냐 따뜻하냐 요거를 구분했을 때 한량 온열이라고 해서 차갑운 한자 뭐 선을 양자, 뭐 따뜻한 온자, 뜨거운 열자, 그리고 이제 평한 맛, 치우치지 않았다. 뭐 요런 게 있고요. 맛은 이제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렇게 다섯 가지로 해서 오미라고 표현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구분을 할 때 이 신맛은 조금 수렴작용, 걷어들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매운맛은 흩어주는 작용. 그리고 단맛은 보충하고 완화하는 작용으로 보고 쓴맛은 뭔가 열을 내려주고 습기를 좀 말리고 짠맛은 뭉친 걸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좀 봅니다. 그래서 생강이 뭔가 성질을 보면 따뜻하면서 매운 약재고 이 박하는 서늘하면서 매운 약재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매운맛이더라도 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맞는 체질이 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따뜻하다 차갑다 표현을 할 때 차의 온도보다는 약재의 이 성질 를 좀 설명하는 한의학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럼 약초를 고를 때도 내 몸 상태와 그 성질이 맞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1: 네, 맞아요. 이게 내가 뭐 몸이 냉한데 냉한 약재를 먹는 것보단 따뜻한 약재를 먹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이게 이미 내가 치우쳐져 있는 방향 쪽으로 같은 성질의 약재가 더해지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이를테면 내가 뭐 몸에 좋은 약재라고 그것만 이제 골라서 먹기보다는 내 몸 상태에 필요한 방향을 맞춰서 약간은 차를 고를 때 드시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 이런 주의사항이 다 옛날부터 있는 건가요?
1: 그래서 약재를 구분을 했는데 재밌는 게 한 2000년 전부터 구분을 했다고 하는 게 이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신농 본초경이라는 본초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약재를 상품, 중품, 하품으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상품이 뭐 그냥 퀄리티가 좋다 이게 아니라 그 독이 적고 오래 복용할 수 있는 약재. 그리고 중품은 독성 여부와 쓰임새를 살펴서 사용해야 되는 약재. 그리고 화품은 독성이 강해서 오래 복용하면 안 되는 약재로 구분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방약화편에도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처방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중하로 해서 오래 복용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0: 오, 그렇군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궁금한 것들 계속해서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 한방차에 대해서 우리 보기들이 묻고 싶은 것들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이나 CPBC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노래는요. 에디킴 솔라 커피 앤 티.

0: CPBS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건강중개소 복덕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지혜 한의사 선생님과 함께 한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릴 복덕방 퀴즈 준비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제 내주시죠.
1: 네, 이것은 송나라 때 태평 해민 화제국방에서 유래한 처방으로요. 작약, 숙지황, 당귀, 천궁, 황기, 계피, 감초 등을 넣어서 만든 한방차인데요. 이 계란에 노른자를 띄워서 먹는다는 분들도 계시죠.
0: 그렇죠.
1: 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도 드셨다는 그것. 자, 보기 있습니다. 1번
1: 쌍화탕,
0: 2번
1: 매운탕,
0: 3번
1: 삼계탕.
0: 선생님이 어떤 걸 드셨을지, 어떤 탕을 드셨을지. 아까부터 함께해 주신 분들이라면 바로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녹용. 이게 다 보약재잖아요.
1: 맞죠. 유명한 약재들이죠.
0: 그렇죠. 이 체질에 따라 쓰임이 다르겠죠?
1: 네,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초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약재의 뭐 성질, 맛, 그리고 부위 등을 또 구분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들 관심 가지시는 이 체질, 사상의학에서는 이 사람의 체질까지도 좀 봅니다. 그 동의수세보원 이재마 선생님의 이 사상의학이잖아요.
0: 네네.
1: 그게 사람마다 타고난 장부의 기능의 강약 다르다고 봤는데요. 그래서 흔히 이제 장기의 해부학적 크기보다는 기능적인 강약과 균형을 좀 설명하는 개념인데, 이를테면 인삼을 소음인의 약한 비위 기능을 돕는 대표적인 약재로 보고요. 녹용은 태음인 거로 봅니다. 태음인의 부족한 폐의 기운을 보하는 데 활용을 좀 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같은 따뜻한 보약이라 하더라도 사상의학에서는 이 체질에 따라서 어떤 부족함을 보충하려는지에 따라 다르게 약재를 선택한다고 봤습니다.
0: 그럼 체질별로 약초나 차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궁금한데,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한 소음인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1: 네, 소음인은 흔히 말해 신대비소라고 해가지고 비위의 기능이 약한 체질로 보는데요. 이 소화기가 약하고 몸이 차가워지기 쉬운 경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삼, 황기, 생강, 대추, 계피, 쑥, 꿀 요런 따뜻한 성질의 약재를 바탕으로 한 차 요런 게 잘 맞고요. 쌍화차도 몸 상태에 따라서도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결명자라든지 치자같이 이 서늘한 성질의 약재 그리고 차가운 음료 요런 것들은 속이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약간 소음인인가 하면서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0: 네.
1: 인삼이 아까 이 소음인 약재의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름이 좀 재밌는 게 이 뿌리가 사람의 모습을 닮았다 해서 이 사람 인자를 쓴다는 설명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고요. 이 뿌리가 갈라져 있잖아요.
0: 네.
1: 그게 사람의 팔다리 같아 보였던 거죠.
0: 아오.
1: 네. 그리고 이 황기는 기운이 처지고 땀이 쉽게 나는 상태에서 활용하는 약재인데 이 기자가 어른이나 이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빛깔이 황 누렇고 기운을 보하는 약재 중에서 어른, 으뜸이다 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기 약재 중에 으뜸인 약재고, 그래서 삼계탕에 뭔가 기다란 뿔이 들어간 경우 있잖아요.
0: 네네.
1: 뭐 인삼인 경우도 있지만 황기인 경우도 있습니다.
0: 되게 신기하다. 인삼.

0: 소음과 환기. 오, 다 뭔가 열을 내는데 도움을
1: 맞아요.
0: 주는.
1: 맞아요. 그래서 소음인 약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럼 반대로 열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걸?
1: 네. 이 소양인 분들이 양자, 양기가 좀 있다고 보잖아요. 네. 이 비대신소라고 해서 소음인과는 반대인데 이 비의 기능에 비해서 신의 기능이 약한 체질로 좀 보고요.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상체에 열이 몰리기 쉽고 하초 아래쪽에 음기가 부족하기 쉬운 경향으로 봅니다. 이 소양인에 활용되는 약재가 구기자, 산수유, 복분자, 보리, 결명자 이런 게 이제 소양인 약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인삼이나 뭐 생강, 계피, 홍삼 이런 따뜻한 성질은 소양인한테는 좀 맞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꿀이나 쌍화차도 실은 소양인보다는 소음인 쪽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소양인은 뭘 먹는 게 좋냐? 네. 약간 복분자. 그래서 복분자가 전통적으로 이 하초를 돕는 약재로 보거든요. 네. 뭐 소변이 불편하다거나 이럴 때도 좀 쓰는데 이름도 얘가 또 재밌어요. 그래서 소변 줄기가 세져서 요강을 없는다는 얘기가 유명한데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열매 모양을 엎어놓은 그릇을 닮았다는 설명도 좀 있고 네. 복분자가 어떻게 보면 엎어놓은 그게 이제 엎어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열매 모양이 엎어진 거랑 닮았다고 보기도 하고 그만큼 네, 요런 쪽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네. 옛날부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흔히 먹는 보리차 있잖아요.
0: 네, 그렇죠.
1: 보리차도 이 소양인에 어울리는 식재료로 좀 보고요. 맞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보리를 서늘한 성질로 보기는 하는데 네. 뭐 일상에서 연하게 마시는 거는 뭐 괜찮긴 해요. 네. 다만 진하게 먹을 거면 어쨌든 소양인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결명자도 이름이 이제 눈을 밝게 한다 해서 명이 밝을 명자잖아요. 네. 그런 뜻이 좀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약간은 시력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열을 식히고 대변을 좀 부드럽게 하는 용도로도 쓰는 약재로도 보는데요. 그래서 결명자 이것도 소양인의 차로도 드시면 좋다. 다만 평소에 변이 묽은 분들은 복통이나 설사가 생기지 않게 조금 드시면 좋겠습니다.
0: 태음인은 어때요?
1: 네, 태음인은 간대폐소라고 해서 폐의 기능이 약한 체질로 좀 보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때 설명드렸듯이 살이 잘 찌고 좀 몸이 무겁고
0: 맞아요.
1: 그래서 수분의 순환이 안 돼서 잘 붓고 이런 분들을 좀 보는데 도라지, 더덕, 칡, 율무, 맹문동, 오미자, 들깨 이런 것들이 태음인한테 좋습니다. 근데 다만 태음인은 뭔가 이렇게 자꾸 약재를 찾아서 뭔가 내 차가 뭐지 이런 것보다는 네. 활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을 좀 챙기시는 게 좋고요. 이 율무가 의인이라고 해서 붓기차 에 도움이 실제로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몸이 붓고 무거운 상태에서 많이 활용을 좀 해왔고요. 그리고 맹문동도 좀 유명한데 폐를 촉촉하게 하는 데 쓰이는 약재고 실제로 네. 저도 막 건조하고 살짝 기침 많이 나고 그럼 맹문동 차 드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드려요.
0: 맛은 어떤데요?
1: 맹문동 맛 괜찮아요. 약간 고소한 느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가끔 공원 화단에 보라색 꽃이 피는 식물이 맹문동일 수도 있어요. 네, 무조건 아니지만.
0: 네.
1: 그리고 오미자도 태음인한테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 맛을 내는 열매라는 뜻의 이 오미자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전통 문헌에서 봤을 때 껍질과 과육은 달고 시며 씨는 맵고 쓰고 전체적으로 짠맛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미가 너무 궁금하다. 다섯 네. 가지 맛이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하나를 똑 떼서 씨까지 천천히 맛보시면 느낄 수도 있습니다.
0: 그 오미자 에이드 이런 거 많아가지고
1: 당만 조심하시면 돼요. 당만 조심하시면 되고 네.
0: 그래서 맛있던데.
1: 오미자도 생맥산 약재 중 하나라서 여름철에 뭐 갈증 나고 땀 많이 흘리고 이럴 때도 쓰는 약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갈근, 칡뿌리 이것도 태음인한테 좋아요.
0: 그럼 마지막입니다. 태양인은요?
1: 네, 태양인은 일단 흔하지는 않아서 나는 태양인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기는 한데 일단 태양인 설명을 드리면 폐대간소라고 해서 간의 기능이 약한 체질로 좀 보고요. 뭔가 기운이 하체가 약해지기 쉽다 이렇게 좀 보고 뭔가 모으는 기능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태양인의 식재료로는 모과, 오과피, 달래 그리고 뭐 감의 잎 이런 것도 얘기를 좀 드리고요.
0: 네.
1: 그래서 모과가 나무 목자에 참을 과자 해가지고 나무에 열리는 참회 하잖아요.
0: 네.
1: 근데 뭐 과일 전망씨는 모과가 시킨다처럼 뭔가 울퉁불퉁하고 못생기기는 했는데 이 모과가 동의보감에서 다리 근육이 뭉치고 당기는 전근이라는 증상에 활용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달래가 이 한자로 미후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0: 원숭이가 좋아하는 복숭아라는 뜻으로 풀이를 해서 우리가 먹는 키위도 약간 달에 가까운 식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키위를 이 미우도라고 부른다고 해요.
1: 오, 그렇구나. 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복숭아. 같은 체질이라도 지금 나의 상태는 좀 다르잖아요. 체질에 맞는다고 알려진 차도 마셔보면은 나한테 안 맞는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0: 맞아요. 이게 체질이란 게 무조건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맹신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라서 내가 컨디션에 따라서 이거는 먹었더니 불편하다. 혹은 내가 현재는 뭔가 몸이 차가운 증상이 두드러지는지 혹은 뭔가 열이 많은 증상이 두드러지는지에 따라서 조금 한방차를 고를 때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열감이 있는 분들이 따뜻한 약재를 많이 먹으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네. 뭔가 인삼이나 홍삼 나는 안 맞아요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 먹었더니 얼굴이 뭐 달아오르고
1: 열이 난다.
0: 네, 심장도 뭐 두근두근하고 뭐 속쓰림 있고 잠을 설치고 이러면은 안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뭐 몸에 열이 있는데 열을 더해주니까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소화기가 뭔가 약해요. 찬 걸 먹으면 불편해. 근데 결명자차를 마셨어요. 그랬더니 네. 배가 아프다든지 물변이 더 물어진다든지 이런 걸 경험하면 또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를 마실 때 뭔가 반응들이 살짝 안 좋은 쪽으로 반복된다면 일단 섭취를 멈추시고 체질뿐만 아니라 성분 자체의 뭐 자극, 알레르기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퀴즈 정답 계속해서 받아볼 텐데요. 오늘의 문제 다시 한번 내주시죠.
0: 네, 이것은 송나라 태평 해민 화재국방에서 유래한 처방으로 작약, 숙지황, 당귀, 청궁, 황기, 계피, 감초 등을 넣어서 만든 한방차인데요. 계란 노른자를 띄워 먹는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0: 쌍화탕,
1: 2번
0: 매운탕,
1: 3번
0: 삼계탕.
1: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BBC 빵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두 곡 들을게요. 해바라기 행복을 주는 사람, 산울림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건강중개소 복덕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지아 한의사 선생님 모시고 한방차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쌀쌀할 때 당귀차 그리고 오늘의 정답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잔 어때요?
1: 네, 당귀가 전통적으로 이 여성에게 좋은 혀를 보호하는 약재로 봐왔는데요. 그리고 쌍화탕이 과로 병을 앓은 뒤에 기혈이 부족해진 상태 요럴 때 사용을 해온 차 이제 처방들입니다. 네. 그래서 피곤해서 감기에 걸리고 할 때도 쌍화차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뭐 쌍화탕은 송나라 태평해민 화제국방에서 유래했던 처방으로 작약, 숙지황, 당귀, 천궁, 황기, 계피, 감초 등이 들어가고요. 다만 이제 내가 여러 약재가 들어가는 만큼 소화 상태나 동반 증상들을 좀 활용해 살펴봐 주시면 좋은데 먹었더니 속이 불편하다던가 열감, 속쓰림이 생긴다던가 하면은 계속 복용하지 않는 게 좀 좋으시고요. 그리고 시중에도 보면은 뭐 식품으로 판매되는 게 또 있잖아요. 그거는 좀 연하니까 부담 없이 드시고

0: 드셔도 괜찮고, 다만 치료 목적으로 드실 때는 좀더 진하고 하기 때문에 뭔가 체질 감별이라든지 증상에 맞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쑥도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성분들이 쑥차 찾는
0: 맞아요.
1: 경우 많은데, 쑥차도 자주 마셔도 되는 건가요?
0: 네, 이것도 뭐 증상에 따라 봐야겠지만, 일단 쑥의 잎을 약재로 쓸때 에어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 네.
0: 이게 아랫배가 차고 냉한 증상이 있을 때 많이 활용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질에 냉 같은 거 많이 생기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1: 네.
0: 된다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1: 네.
0: 근데 다만 뭐 농축액으로 매일 진하게 먹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내
1: 네.
0: 증상을 많이 살펴보는 게 좋은데, 그 쑥이 병을 다스린다는 뜻의 이제 한자로 예자에서 위에 이제 풀초자를 합쳐서 애자른 글자를 만들었다고 설명을 좀 하고요.
1: 네.
0: 이 쑥은 오래 먹을수록 좋다고, 오래될수록 좋다고 기록이 또 되어 있고,
1: 네.
0: 그래서 오래 보관한 약재 중에서 이제 에어블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다만 이제 차로 마실 때는 좀 보관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관리된 상태에서 드시는 게좀 좋고, 어쨌든 쑥은 여성분들에게 좋고, 몸을 데피는 데 도움이 되는데, 특히 아랫배가 냉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도라지, 저는 도라지 차 많이, 그러니까 배도라지가 목이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0: 맞아요,
1: 들어서
0: 맞아요.
1: 평소에 좀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어때요, 도라지?
0: 네, 말씀을 아무래도 많이 하시니까 도움 될것 같긴 한 게, 이 길경이라고 해요, 도라지 뿌리를.
1: 네.
0: 그래서 뭐 기침이나 가래, 그리고 목이 불편할 때 많이 활용을 해왔고요. 근데 다만 이 체질로는 이제 태음인 약재기는 한데, 그래서 배합에 따라서 뭐 달라지기는 하지만, 도라지의 이 사포닌 성분과 가래 배출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다만 이제 기침 같은 경우는 건조하고 뭐 가래 끼고 이런 거에는 도라지 차가 잘 맞는데, 다만 뭐 감염이라던가 알레르기 요런 원인에 대해서는 마냥 이제 도라지 차만 드셔서는 또안 되기는 하고, 다만 이제 기침이 뭔가 오랫동안
1: 네.
0: 이어진다 그럴 때는 이제 진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 저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걸 이 차를 진짜 많이 마시게 붓기
0: 아하하하.
1: 빠질 때 붓기 빠지는 거 옥수수
0: 아,
1: 수염차다. 그래서
0: 맞아요, 맞아요.
1: 시중에서 구하기도 편하고
0: 맞죠,
1: 내가 굳이
0: 맞죠.
1: 끓이지 않아도
0: 네.
1: 편했는데 이거 어쨌든 붓기 빠진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마법의 물이거든요. 살을 뺐는데 도움이 확실히 되나요?
0: 네, 일단은 붓기 빼는데 확실히 도움되는 약재들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붓기가 빠진다는 게 체지방이 빠지는 거랑 다르기는 한데, 아침에 특히 막 띵띵 부은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돼요.
1: 오,
0: 네,
1: 그래요?
0: 그 율무가 이제 의인 얘기를 드렸잖아요.
1: 네.
0: 전통적으로 몸이 잘 붓고 무거운 분들한테 활용을 좀 해왔는데, 다만 내가 몸이 마르고 몸이 좀 건조하고 변도 단단한데 그저 이제 붓기 빼겠다고 먹는 거는 좀 추천드리진 않고,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도 이 소변 배출을 돕는 데 사용을 좀 해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같이 이제 부종을 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다만 이제 내가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이뇨제를 이미 복용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제 많이 드시기 전에는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1: 그 율무차 자판기에서 뽑아 먹으면 진짜
0: 아, 맞죠,
1: 맛있잖아요.
0: 맞죠. 너무 달달하고 맛있죠. 근데 당류가 많으면은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1: 네.
0: 아예 이제 차로 나온 티백 형태, 요런 걸 드시는 게 좋고, 당이 너무 많은 건 맛으로 드셔주세요.
1: 티백. 그건 싫다. 가루로 먹어야지. 둥글레차는 어때요? 구수해서 물 대신 마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0: 네, 둥굴레도 이제 한약재로 옥죽이라고 하는데, 이 대나무 죽자, 대나무를 좀 닮고 옥처럼 희고 윤기 있는 뿌리를 빗대서 이제 둥굴레를 옥죽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서늘하고 단맛이 있는 약재로 보고요. 폐와 위를 촉촉하게 해주는 약재로도 봅니다. 다만 이제 평소에 소화가 약하거나 이제 더부룩하거나 변이 묽은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이어서 녹차.
0: 그죠? 녹차 많이
1: 네.
0: 드시죠? 동의보감에도 이제 녹차 기록이 좀 있는데요. 성질은 약간 차고 맛은 달고 쓰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요.
1: 네.
0: 작설차 혹시 들어보셨어요?
1: 그것도 그입
0: 맞아요,
1: 이파리.
0: 맞아요. 그 어린 찻잎이 이제 참새의 혀처럼 생겼다고 해서 작설차라는 이름도 좀 붙었는데요. 이 정약용 선생님 호의 다산 있잖아요.
1: 네.
0: 그 다자가 이제 다도할 때 차다 요건데, 이제 유배지에 차나무가 많던 산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셨는데, 뭐 옛날부터 그만큼 녹차 녹차가 많았던 거죠. 근데 다만 어쨌든 녹차는 서늘한 성질로 좀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하게 많이 마시면 속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1: 요즘 말차라 때 인기잖아요. 녹차랑 말차랑 다른 건가요?
0: 저도 실은 처음엔 좀 헷갈렸었는데 네. 이제 녹차는 잎을 물에 우린 뒤에 건져내는 느낌이면 말차는 가루로 만든 잎을 함께 마시는 그런 느낌이라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같은 차나무에 잎을 쓴다고 하고요. 근데 원래도 녹차에 카페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말차는 아무래도 카페인 같은 게 섭취량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1: 그럼 마지막으로 차나 약초를 드시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경우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해요.
0: 네, 일단은 내가 이미 먹고 있는 약, 복용 중인 약과의 관계를 좀 살펴주시는 게 중요하고 섬을 아무래도 좀 두고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이미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은행잎 제품이나 뭐 당귀, 인삼, 뭐 농축구기자 이런 것들을 드시기 전에는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약의 작용이나 출혈 위험 같은 경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인삼이나 와파린 이런 것도 상호작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텀을 1시간 이상은 두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뇨제나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감초를 좀 신경 써주시 는 게 좋은데요. 감초가 뭐 혈압을 올린다던가 칼륨 수치를 낮출 수 있어서 일부 이뇨제와 함께 복용하면 저칼륨 혈증 위험이 살짝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약 복용하시는 분들은 인삼이나 홍삼 드실 때 혈당 변화를 체크하시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1: 한방차에 대해서 궁금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약, 숙지왕, 그리고 당귀, 천공, 황귀, 계피, 감초 등을 넣어 만든 이것은 바로
0: 1번 쌍화탕입니다.
1: 네. 띠노띠노띠동. 쌍화탕 정답 문자 보내주신 분 개별적으로 연락 드릴 테니까요. 연락 잘 받아주시고요. 자, 건강중개소 복덕방 한방차 이야기로 건강정보를 알차게 챙겨드렸는데 한 달 뒤에 만날 부기들에게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요새 너무 건조하고 뭔가 춥잖아요. 차를 드실 때 내 체질에 맞는 건지 상태에 맞는 건지 한번 드셔보실 때 신경 써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건강 중에서 복덕방 함께해 주신 이지아 한의사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태연 사계.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정승환 그대가 있다면 준비했어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뜨근뜨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추진 중인 약 55만 제곱미터 공원, 총 2648세대 대단지, 구미의 변화를 더 크게 메가 프로젝트 메가 프레젠트 구미 파크원 대시양 1차 1355세대 11월 오픈 예정 054-443-1355 태양건설.
4: 가장 좋은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가장 훌륭한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제10대 대구광역시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열린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시민의 곁에서 듣고 시민의 편에서 말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대구에 더 나은 변화가 되도록 대구광역시 의회가 앞장서 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처지고 있을 때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준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내어준 마음과 온기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낸 하루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그렇게 남을지 모릅니다.
8: 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9: 하느님 감사합니다.
7: 10월 전교의 달. 오늘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58번 구세주의 어머니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드라마와 K-영화, K-팝, K-푸드. 요즘 K라는 글자만 붙으면 세계인의 눈과 귀가 쏠리는 시대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가 가진 위대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한글이죠.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또박또박 우리말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러면서 문득 돌아보게 되는데요. 정작 우리는 이 아름다운 글을 얼마나 아끼며 살아가고 있을까. 늘 곁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한글. 오늘 한글날만큼은 내가 쓰는 말 한마디, 글자 하나도 조금 더 곱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아침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